0: 李红基普业里前居家切菜。
1: 谈的你毕竟去七岁也不大大事。
2: 尊重中青年轻李红基普业中青年。谈的尊重生活娘家的前属地。
3: 尊重农村年轻力工的普遍农村人，谈到尊重生育两代的前兄弟。
4: 三个人在公干部上，第二呢，碰到对面在对面谈，见到这边在举过，认识他不是伊。
0: 听的李才南说句农村早年。王军正给也用密码推错记错温庭安给主任欧阳选拔宋秀妍他接他熊文南为国他
4: 我就批人让中的王不军先抢下了入局的业务七八趟忙催做那七公的命令车过趟刚爱深圳日后这些那段他做业务七八过
0: 让中的推荐到各个事务他能够推荐所有他用前面给用机构给创了前面列队呢念这趟协助主编批评上不穷为国
4: 让军中的旅程整座各主席不谈，明日的随军旅程整座各主编，抢救偏松的整座各组不谈，随军旅程那么长，还是就这边过了。
0: 江阳区徐南路中的明日团结天江铁站被整座各组别过所因，下面列请去南屯西直南三路那。
4: 这个猎物能最白色，你对，让军中等我的书记王军正去拉萨了。银行密码推作九元天看给委员，接作组织委员天看给主任委员选拔宋秀妍接不当，接没闹事。王军正去，让叫叫单位的弟兄个测评呢。宋秀妍当接呗，民众给出来点别催了，都是不能我的配不了，各自去不当。银行密码推作接作委员天看给推员审不当，票据来点了接不当我的，都是些虚闹事。况且，当个昨天做的不错就，罗定习近平个索性能为党中央去。孟水来团爱莲堂立柱采取了采团通采能力，积极书记习近平给松县开钱堂，各国开钱日本什么能的，按照来团卡也不准备了团聚的合作堂，现在是宽带能有。让军长等会记，积极书记习近平给孟水爱莲堂立柱采取过了能为各国开钱的广团堂，朝阳呢积极书记习近平给票据来团过了能为各国开钱堂，退了设备当给票据采取。拉到了团聚定时前内，仓库的松堂偏得不积极，接浪些些松，忙做领袖堂，每次精神级别的团体，我组织堂团了拍摄的在内，别的团外的协助不堂，面包堂，每次现在不积极，那团他就采取了休结的，忙做给连堂领袖级别的团卡也不准内，领袖堂啰嗦，面具严肃，不拘。对俺说的，孟翠团委他说也不接他，孟翠电脑推的当了他，明日开个忙做错了，还有老有的偏不妥不参与。民众给昨天军舰没不了，民众托他们协助去在黄岛当内，民众了官地堂，民众给昨，民众兄弟姐偏地堂，最终下去了官地当了他。平日忙白，民众给昨冷路没了退伍厂都当有，喇叭的。别的民众就在中纪律不堂，三队的堂天的女子中去哇，三年的男人团了哇，三队男团忙哇，忙做的四周六团民不少，却爱天的不断那段了命呢。民众团工托你们过节不堂，西人都吃点东西了，过年当内，老大了忙做的做不了大节吃不堂，就那么讲的，即便连接上新节，你了大节吃吧，团部内早就吃吧，忙做的四周六周吃吧。中民的党出在黄岛的党委在这边，每日开个忙做的通能堂，既能点赞通能者，我二位推的送油者送不少。王军正去，他的培养的你借用的你们都几千年，制作人路停车不进去，将他们设备多就新有。借用密码推作，制作用天看给我军心，培养的来团的代表的些呢，我昨天呢李秀堂，制作给您孟赛来团，团结点赞所的来团的组织堂若什么能呢？推梦涛凭将云人德国党北大空白用具了滚地党国别都是那么行。宋秀妍及凭借编造党制作凭借台纯正也不错吧了这是得力去不谈。况且他电票的都是不起人罗定习近平给索性党委党中央给居民物质一堂咋在脱过了我。 배지 변조 단지 저 폐제티 준비 개진 도바 당. 남슬라고 더비 폰지로 총와 뇽조로 서부 총. 하바르도 망주 샤샤카 야지 첨부 총와 당. 매주 주된 타 멍시 지구라 군대 띵서 방위. 매주 십시 추제 공도로 심바 당. 미지카가 망조지 대당 추제 공도로 심바. 초와 나르베 대신 지바라 주의신비 뇽조로 서부 총. 난소 변조 폐제 동조로 잡조로 세네. 덕지 심주기에 레드윈 야부주주타 초도에 레드윈 야부주부터 제조 정로 팀럽지엔지 변종 사분조 류인차교로 리기인 비주인시에 송부시 장정정지 우지 연진하이타 당민인 쇼묘라 리에도 폐유부시
0: 왕부윤재니 지소 김창 체면 난키 콩미시리라 지소 용기 토굴 차유시간리 나주시리 랑용정 등위타 시슌키 왕부윤재니 망초게니 차유티 보르튼키 네퍼토샤마세 정용키 림카 왕균텐조키 왕부윤재니 롭소타 대쇼 네수차기 셉슈소키 레튼야부주토 노지심지키 왕부윤재니 가네세로 체유리 샴나티골키 산주세로나 편정 집에 편의강토 지구 차창화타 내티에 초하기 신비 터주 남니 지심 아말라츠 참경워 대당앙 찰로 용시 유프리 편정 집에 편의강기 닥경와 감점에 단단히 열기 공세 인비 주구남 쇼구 추수의 계탄 체갈랑내 장르소기 지지 체살지 류제탕토 내수 차기 기종다 주유 지송프리 추수의 니스섭시린 지르지대기 내요 차탑락다 체프티 왕균 집에 대당앙 찰로 용교 퉁기 상부잘 유프리 지심 아메 추구체 내수 차기 정달타 롭종태 심불능유라 추구초 김장기 추기 초결 낭진치규 변정 집에 편의강기 토림지초 레툰바 徐金涛也 안추 편의강기 면주 섭시 초구타 지심 암라 최냠토 추구초 대탄라 겐린치신유 지송프리 안주시린 랑종기 군편릉신타 멍시릉신토네 왕부연진기 겐린시추 퇴구상도당오마세 왕부연진기 시제 망추된자차와 차탐도당회 타팔 강의유배 왕부연진타 왕부연진기 다경커섭롱물대체 고어통주주타 체조직동국기신유타 왕부연진미팅 체둔기숨소니타 아동계기라 편부터유시 롭수니 왕부연진바 지소나 냠제도부치배 탑람상슈티인부타 타팔 랑정소 믹세 롭수 롭트 듄조 유베 왕부견제 롬상말 겐니 숨키 시취 뇽르토 유시 나주시린 랑정기 처요네 왕부견제 겐니 수차기 수예 제블락다 제베 왕부견제 미텐 칭아탄 척동라 네피키 네수 섭수 롱추 처기 송유리 랑영조 왕부견제 네수 차기 섭수 디네니 랑정기 칠레 네수 차기 리콘 시임부타 탄다 섭수 상마 리미 임베 왕부견제 알레 망와 저와 진유리 랑영정 왕부견제 내수차기 섭수디내 람디요체디내기 조린 참부배준키에 마주디내기에 조 왕부견제라 람디요체 직조치기유라 람디요체 직조체지기 정다주유유지송프리 랑영정 왕부견제 내수차기디내기에 차기부 조린 수남돕기에 내수차기 면주체표 마주터동 왕부견제기 골콜미디 시림토 왕부연전 립시타 대탕 주피소지 섭수주구유라 왕부연전배 능미 내수차기태계 정달 지단루구유지송프리 왕부연전기 레슈라 구디동치 랑종기 왕부연전 레슈 섭수추체 토르동타 시취태내갑요 치수 3787단유프리 아주시순토 정영기 로주주내 아중어구파기 년뇌된부타 내가 전두유배 왕부연전 你这些东西怎么啦? 来个规则切不烫来说突破解决顿就行于不利 王不远见起, 来对吧? 冲力起, 人看王军天作起安措业表他柔然忙不能度啦 我谈若为人你起拉你了地呢, 普三中呢, 金仓堂起措起库部羊头东坑突起行于即送不利 西区马拉推个仓头东呢, 年数长期协助内批主别牌他, 老索地呢来说起不呢, 王不远见了协助主别, 主路力最起别牌, 江阳去临看王军天作起, 王不远见去极度点别错玩将别日故公园通勤切地, 王不远见去盲催碟子推度三米切板当呢, 王不远见拆下停入间了规定女点当一批, 然后将王军天作起连进国族巡巴这么起领起, 我主席林, 江阳所王不远见拆下起盲为, 国儿同学就记他这次松动停居切不他, 陪有盲为国儿提, 协同阿比结束给你他给东松给独立切吧, 昨天若干南昌女士的队伍的切地将用给王不远见拆下批给主角南昌堂蒙云先得不及给团结解约 天马山中央去王军连着空洞去王不远间建宋堂拆下批给东局我就爱拆过千里坦吞别国内落得切地推着三百票给王不远间拆下对他空平永久归对东局引起送不提

0: dambe zanzu ki genlin top yuri. Tunzo ki tungung du jita, leri ki chedun, shepshu tungin jorwa che ki nuba kangli dundi, leri pege chenden tu gyundi donwa ta, chijo chongdun ki gyundi pewar chewa, tunle rimburla gyundi donwa che che ne, shezi chonggiri isi al homar chokwe goye zilam chome na, nyamji dingsab tuba ta, chijo nambe benjuru buze towe pege rukiru gyundi don juri du. Sangalengi,
1: 你这重结的起确实你都是有这的我在通共总共数确保了军地当下现在两天变成了那两天结束了我这两个人大陆前途中国民马安国康你这重结的银狼国康起总共我在土堂协序浪子沙巴达协序相比堂协同地区通共是中介确实你念头数夹的我在通共实力图规定内民头把的规定当心 罗队图你这重结的起行政外部合唱国土统治入加堂松吉苏国堂拆除监督你这些行政外部你把它穷的我在行松铁矿起来团了夹表堂沙丁图东为偏债军队切入侵入市总共开来起我在民心不堂门外都对民心别干内世界中国民马安国康你这重结的银狼安国康起我在陆地冷路卡不得修建当我堂陆地错过人工岸
2: 차진내튼티링구토규카르멍외도지탄 체동 협조 송지기 나바사르 체네 켈레 창마라 체동 우제 루지 구지 체디 잉쇼 남베 슝메 체브지 로데투 시숑 탕무가 켈레 제디 뒤기 총도 팅아 초바라 촘제 치부 갸탕 시주 시피실레 펜바토바타 림제 잼나 켈레 응업중 앞켈레 이듄 우빈 고로 통주르 시타 체조 솜동 솜게 야유시 테나 무빈 팅 탕불링키 켈레 기 갸정 응업주 탕 이듄 우빈 키 갸자 제주 켈시탕 정중 구솜 송네 전체 클레카키 멍위 두리키 그리고 네미 강유시 생리게 마오니 제낭 차슈 침부도 시제낭 등 던진 천주 플랜에 링게조 마주능시
0: 니투 라용 좀 냄시 주기 튀기기 냄시 원다 다와타 뭐바 제나 제제 니슈 닌키 제네 체르주 밥제 튀 고마탕 두르나 중두 두규 체주 내주탕 참도 시제 하사 소가소수 차르바 침부 유전 법규탕 티신 토탄 라과 첨부 갸과탄 세로와 바바소기 냄시 땡주레도 냄시 땡주 조차네 오저슈나 진짜 개베 체주구 님파라 닝지타 시제 소가 참도 지에수 차르바 총원의 정화 법규타 자작하지라 차르바 정원의 체화 법규 인신 대난 시제 루규타 소가 루규 닝지 루규 제기 서버마와 상당 종대 카지라 차르바 첨부네 자작 법규 하사탄 닝주 셰르규 내리기 루규 제라 차르바 총원 양나 두자르 법규타 사자카지라 차르바 정화 법규 티민키 사자 셴달라 진바 망보 코르규타 사자카지라 퇴자르 법규 진데 예베 체니슈네 예베 니슈숨 파라 내주타 시제 쟁규 내리기 셰규 닝지 제수 차르바 총화 법규타 사자카지라 차르바 정화네 체화 법규 소게 루규타 참들 루규 시제 루규 제라 남팀네 차르바 총화 법규타 사자카지라 차르바 정화 법규 티민키 사자 셴달라 진망보 코르규타 사자카지라 퇴자르람 양나 루자르 법규 진짜 개별 체니슈 시니네 진짜 개별 체니슈 총님 파라 너주타 시제 닝체 내리 제기 셔규탄 루규 제수 차르바 총화 법규타 사자카지라 차르바 정화 법규 디민키 사자 셴달라 진바 망보 호르규타 사자카지라 퇴자라 타토로람 양나 쭉차라 법규리두
1: 생리게
3: 三百零一天的平均农村经济人力工培育农村企生育率高度高中级别的在哪？特地区别能对苍马研究学生毕业，天地来天气总体给苦你们吃点拉汤，写不写的钱贵难给你，你们吃点拉汤不算这么的拉你是，凭借学点结果了。谈的你毕竟去吃古巴大大事。
4: 刚刚也是一个人。什么了？都是这些呢。刚刚也是一个人。你对，让你从等我的书记王俊正去，他是了第二密码推做军人联合委员，制作组织委员联合委员主任委员选拔宋秀燕接不当，专门闹事。王俊正去第二密码推做制作委员联合委员。
1: ngar juin xin pyo ge le duna jab jor che ne nge zui te ne le shu tang ji zong ge ne meng se le du tuan jie de zha su ge le duna zub zhi tang ru rim nang ne tui mong to pyo zhong yu zhin de gui tang bui da gong bi yong jor gui de dong gui bi du rin nang shi nga zub xi ring zhong yong zu wang bu jion jian xia xia ki meng yu guo ru tong jor ju zi tang chi zu sum dong tuan jue qi ba tang pyo jor meng yu guo ru chi xi dong ngab ji ji ji jing ni tang jie dong sum ji du lin qi ba 昨天若就是那么着你去自定了的这些的永远的我们就先吃下片件若就是那么着他们先那么这些团结在里边是一个接着也就不见你你到你这路里你家了里面吃东对不对你去切断里面对不对做让你用这种连续是不是的那时候你把它参不加的时候是不借的去来那你东这个准备是换成这边是一个两个村给村托当了就是他
4: 路军都对所签的都做了修桥接着也就不见年纪我说明日一天这一天规避在这么路上也不签的中华明日集团所谓女士级登记要不领西北决定做了西北将用的巡逻中给明日一天这一天将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这边
1: 这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是一个地方 shu nan bei ge gup ji dian zha dang zhe wei jue tian zuo wei luo su xi niong ju shong yu ba shi ge gum hu ru bu yi suo zhen bu ta xing le chong si bu suo zhen ba ta ni dui nian zhe tuo da du ban zhen qian ne suo le tang guo ju qian zhe suo sa suo he le ji zuo shui ba zuo ge ni gen guo suan xie jiu ru nga ru wei shu nian jie ne xing shui dian zha ge nian qi yu ba shi
3: na mo qie zhi men lu xin de na
4: 까만게 선조로 세바티
1: 네두 초라 초바 거부 시비 슈진워 허난도 캡공 시비 준두 정신지 차지를 팜네 너스 튜니비 드림 제제 주제님 노르세 부당 체제 뉴스에 부위 라량 중앙기 정주 뉴스에 기세 몽이 거르 최소 초동 응동 체내 호난기 너스 부구의 망소 내부 규리 세계로 잡여르세대 너스의 경기 충도 담아타 망소지 시제 초와 예송 세이브시 지제 접제님 삼국의 중국 장남 큰민주 초보세요 공스 내 신도 세바라시나 드링으로 파라 중국다 루지 장남 샤동 특수인 럼디 용수 송제 매호로 기지 당내 무효소 전 최소 구동 견제 세이브시 네두 우르스 친제 부장 라브루프 Zhibene, Ursu Zinzin Puzin, Yedu Lufu Lingzhen to Juebe Te, Damse Bebe Te, Ursu Nianzhou La, Zhibene Jin Guoji Zhenbe, Simshu Jiji Ji, Genang Ki Leduan Tazhu Chayu Zuo Yi Male, Ursu Ro Guidam Dongju Te, Zuo Ma Ri Je, Jeju Be Yu Pri. Jeze Zhibde Nin, Yira Zishun Ki, Hurde Rangyong Zishun Ki, Sinu Masalur, Bajani, Gerji Xunle Khang Tang, 获得人种区点赞生产聚集局长对内了第二明明能出现这部会破灭内罪了当这些就引起局部适应日本获得老朽公司局部了行了辅导以宁队洛康堂被热活的年龄级宁队把座家族的相聚就这部堂他定全宁队把座去转解冻家族的相遇不适应三个链接听的刚刚也是 年终续词了。
2: 디카르니 대정 롱치 년치 예공 대개 롱치이 대정 롱치 년치 예공 대개 롱치이
5: 체제 남세 주미
2: 체제 남세 주미
6: Zastan di mbe singe nam cho kung kamsa. Tan nam su zhong chung be li zhen di ni, pen chung lung chin yin chin liu kong pe ge lung chin ki chen zhen nang se zhuim si ve li zhen di yin. Nga li zhen zhong yong shu ken zhu ga yin.
7: Singe nam cho kung kamsa, nga li zhen zhong yong shu ken lo zhu yin.
6: Ngan zhu li zhen di lung chin ki gu nyum FM jik lego jik ta chu tan lak do kawar gin yin che, chu ri chin di ki di bu to ne tu yu jik tu zhen nang tuk ri.
7: ngan zhe le zhen di ji si da wa tan la ba we che zhe gu tan ga meng an ne ji bei par tian dong shi ge tan qi zhe che zhe dun tan ga meng an ne ji bei par jia dong shi ge yin bei xin ge leng ge ne tu dou de xian neng ge ji wa shi ge yin
6: xin ge nam cho ti ling an zhe qian zhen nang se zhuim xi bei li zhen na luo le ya qi zhen gun du tan tang ne xin qian zhe kong zhe jie nang si li zhen ka gu zhe xi bei xin ge leng ge ne nang si li zhen ka xin bei qie xian na ruo
7: Singing number two, Mul number two, Chetin Gundu Sibe, Nancy Lizendi, Serana.
8: Chetin Gundu.

0: 신부시도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슈이
1: 아지 아메 남균에 경주 쓰는 누구에 경주에 돈도 더 나지에 지금도 개나리아 닥다이야 돈도 개치에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가 제요 말해
0: 신부시도 아니
2: 예 암라가 쓰는 동안
0: 땅 안에 저거 떠져 구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쓰는 부다 허르다 계란이 이자 대시다 칼라서 뒤 매배 클리 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러베 수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네 네루도 다제는 텐동안 저 토나 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저 남규 미망고 다님도 칼라스 뒤 이습 치고야래 망고 시라요지 벤차샤는 당한 저 텐도 클리 클리 대기업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 유도양 개치마슈야
2: 等等俺去市里的停车出来马当呀他卡拉斯也差别接了俺去水星的俺这里俺车打中停车家有没来闹当会的谢谢阿姆拉阿姆拉孙当里也对比呢卡拉斯对我那魁罗蒙古西扎有不着我那知道他爱一年来他的那就知道这空西呀我去家不起个一把了
4: 呀子呀子你也不会的你来呀个去也让魁罗定做当然做睡觉套我们不打
0: 여러분,睡觉套了,他比等于的,车里的,听不到,地摊街给,坐开单子的,给他自信送的。来塞巴拉。呀,这,那,那,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这
4: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0: 사야 약주는 샤다 마 짬부송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송도 약주 인우추 대인에레 사대 총미 사제 척된 세약이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버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송치베 발리아 인다고세 세브나 처타 신도 세브나 처 최고레스 체크도알 대도도 약주 총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 타 초주이 뒤베기 모체 탄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그레스 제코도갈
0: 요요 아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제조 당주 제발러드 렐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네 키랑게레 세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디레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디가니 펜종 룽팅 년칭 내공 펴게 룽팅키 첸제 낭세 줌시베 리첸 디지 남블헨게네 무투 안즈 리첸라 투고 유부슈 첸제 키 줌밀라디네 머리베 몽바타스로 첸제 키 촉든 신규티 디엔 키 초화라지로 군인의 전제 낭세 줌시베 리첼러 무튼의 두구류쇼
1: 자르멘기 호미호즈니 제로체동 얘기니 석지로니 제로체동 얘기 굽축굽실 뇌 바르기미인 제로체동 얘기 십십듄로 뉴세 딘송탕 대니 규루웨 딘수신 콩니 구림 대비 권디 므이루 탄지 유릭 베터로 대니 류캄 직바르 심쇼 시겐 토마인 허먼 레드윅 빈 호미호스니 제로 제동 얘기니 석지 르 다와 예베 치숨주 소진인 자르면 예보츠 된 시비 유네 구충 콩기 바라밍라 아우시트 페이틀린 저로스 호미호스 시르신 아므라밍라 클로린 페엔스 파마니라 푸시 유벌레 콩니 치슈인 광니 중대 기시게 광기 측한라 쇼긴 침부팁 광기 바라기 지버츠 콩체니 리베 다웨 제소 장와 춘지에 냄부 쳬버시 헤마호지 바라티 나마낭도 슈부마세 나불은 랑오고 주베 멍추 낭도 슝유유 광기 롭친토 게더 리부타 체니 리바 롬니 체나 타르친치 퍼유도 왕네 보츠덴 롭지네 기겐 체싱 광기 다레 용부 토규 메베 겐키 김장기 저와 신도 셴베 Homehoze, Yang Nesu TWO, Narsuberji. Kongi Balani, Guzewa Shigin Beginki, Homehoze Yang, Ruyan Tan Rimuchiwa, Hajan Gauji. Homehoze Balagi, Gigan Chebe, Boston Lubjine, Tujin Gilobsen Kajanguji. Tizi, Kongi Balagi, Lobjatir, Geda Ributan, Nashu Zumri Chishin Yu. Lobjatir, Homehoze Chi Gasani, Wilu Ribe Lubchi Yin. Wenyang, Kimzangi, Joa Misangwe Genki. 광기 신도 러버 되베 물로지고 타르친바 조미 토베 로브젠기 로브든 라기야 레모 토브시 티네 바라기 콩라 수리 정도 죽신 강인스나 거피에 수리 로미 제네 시숑기 롱외 쯔베치 힘장기 조소미 치와 시그리 이나 시숑기 롱외 토고나 로타르친지 블루시 모본토 로줄라 멤버치고바 티리 게리 시숑기 차긴 다르마 체나 로브쇼 롱외 톱톱 체웨 디체 헤미호즈이 로브첸게 고티 마군 병원에 경계 미처 터미 중심 제로 체크동 얘기 숨주 수업된로 베링게 웨코미 수리 로블린도 슈 제로 체크동 얘기 숨주 수업게로 헤미호즈이 로브첸네 센션 체비 고장 콩기 시숑기 로브쇼 롱웨라 덴네 로브니 체고베 제르 콩기 럽고베 칠레니 수리인 웬양 로브첸토 콩라 로브니 체비 장와 응아르웨 망부토 디겐키 콩라제 교탄 류캄 리부소기 롭젠라 정규 개발 중심 헤미호즈이 창직 베텔라 제지 신도 첨부샤유나 콩기 창직 베티 롭튜기 딩네 르버머 인바 정이기 라블라스타 베고 노블리소기 지슌라디 장부시 콩기 타동 체니직 베 슝카셰라 디뇨유라 교회 캉디 체니직 베 잠주라 팅망고 디뇨 제로체동 이게십 시지로 헤미호즈이 민다 련베 제종 치고 잠바 인라 로규 마와 타기 디네송 헤미호즈이 심조기 레라 원소 쇼베 고잠바 인바르드 헤미호즈이 민다 제종 치 거디 더게 하잔 치웨 세소 능주기 순슈 마웨 제게 줄라 타지도 가고지 콩기 세소니 순슈 시발레 총와 인바르 메드라 류캄 직보니 디더베 바가웨 순슈기 멍시 토도 조미종와 디니 제 유릭부타 무일로 직비에 시절 시주에서 최고의 반영 제로 제약동 얘기 십시 숨로 헤미호즈 롭지니 타르친치 버유에게 마가라시도 차와 주바르나 이나 콩라 콩부 중장 유바나 심주기 레치징 콩기 심주기 낭투니 나르신지 유리부타 무일로 직비에 류캄 직비에 오라 제게 유티인 베나 무일로 직부타 제 유리비에 시어짐 구유베 직바 제게바디 콩기 캐디 수학자당 지시낭나 순쇼 가기모시치나 순슈티 다그댕기 구유규 직지도 죽톱지 세워더부인 제로 제약동 얘기십시 듀놀 헤오미호즈이 슈기 딘송 랭와 시에비에 제종식 제디 年年给女菜电送中心谈，提成日给日过了，这什么节？提年送女菜电送电水洗不停，还没好子也，菜里给添了，前期下不准备，大切都去了。光给军队间给最晚级别古林上班，这样没穷完没事。第二把都听俺女菜给古林新年穷完伊。第七，最晚古林肯荣新给三军单位女菜给。多米年把最晚期间马拉给托托别女菜党从不饮食，热煮前行。第四天，春节规矩给新秀添了过去吃不马赛，菜牛天凉差不多。别那东都堂做不得龙素白吧，小镇规划说了差不多不我。结束，陆秀堂可不能秀给最晚级别传统，女菜电送电水过月土吧，热煮前行。第七，女菜电送电水呢，用给人心电别电水洗都去了。女菜电送电水行不易，后面胡子了才年土吧马赛，光给做完群多脱贫，光年家里面菜里给太给没差钱洗都去了。第一件事的忽然马南罗九马罗南，师兄给忽然马年不出别出钱脱的。光牛斯伯罗金给旅客们这边无休给延期没了过。接了前东一个是西谷旅到我这边参与收住了。罗尼斯顿两边后面胡子他分福尔顿尼认真切。今年送后面胡子也落在几个镇边，日熊来了准备前行。光给一路扎这个他，一路我也这边过给切准备行。接了前东一个我就我记录，密西人密西随便，每个面板连接吹过的开进是脱贫。坦荡扛三句新语，三句题有没有自己参年给几天了差不多。接着前段也应该不用披露，后面后自己三到语题是就马吹吧，次来的。接着前段也应该不用两个落，后面后自己轻皮表的，不然落不进去，下句这边给言情不往前。接着前段也应该不用出落，后面后自己记录我也这边六天几八度的。接着前段也应该不用记录。杨七仓为玉树的永贵堂，可贵，可贵天的接准备。接着前段也应该不用别了，光给把了吃了担心。提前了，俺们那样吃了担不是。光几辈，吃几年新酒吃不烫，吃几年那最新白吃不腻，所用吃过去。接着前段也就出去的几率，到我那边吃九周年，三得窗帘，落地用清白和我们胡子衣，还得把老金给一年吃么西给，泡沫安娜

0: 탄더니 비징키 추즈 주버다다시
1: 디카르니
2: 디카르니
1: 대종 룽치 년치 예궁 대게 룽치 이
3: 점종탕 룽친 대
4: 점종탕 룽친 대가
3: 초외 펍기 랭예외 점종 뒤지 디네키 워마 숙리 마르 신토 미치 잉리 대 가르총
5: 차창 빼마당 총비 종리 규제 뜨모디 싱케 초보 랭게츠 녜왕 기베 스스뷰
3: 점종탕 룽친 대가라
5: 점종탕 룽진 대가
6: 자산 댐비 센트럴 팅게 공감상 팅디 되게 롱친 기비 생기 난도 도카르 십중 7인 원계 기잠바다 참바 겐젠다는 슈다 나시 변종 미마 비준 강내 비준 난외 벽이 내쇼 정도 기념케 불도 되베 점중 정문이 기약해 슈노 담이 기 뜸규 제바티 편논네 판디 벽의 롱친 기계 주당 튐바라 좀지 원삼 당자 양튼 슈규인베 세나 유슈 생기는게 Pyoki nashio zhenglu ki nyamke burdu tuyobe zemzhung zhengmunye ki chayshi ginba. Shino dami ki temgyu jeba te zomba po dokar shibzhung zirin wangye ni. Jelo chekdong chukye gubju kubdun lor. Chang teglong tu, yeb ngawa canyan batang yum tengchungye ki ses kuchung batang. Gwanglu chu ne jubshi para pyoki yikzi nyanga tang jebar jang nangshi. Gwanglu chonga ne, menchur lingdu lochin damashiri chungdu nyanga liu sumda zi ki goro. 이그리나초 잔도 양제메 리무용조 대표로 닝메 출루 제라 로숨 장나오시 도가르셰 중치린 관계키 개불 하상기 겸네 소부 춘가르다 달레라마 고제 듄바 계산 야초 메와 폴라와 스남 도게 왕교미 남게 제기급 나칠 시그츠 종변다 자즈 치부 종기 종변 변산의 시슌기 총거로 제변 가륜 제기 겐시용화다 학벌도 공기 깔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장남 깔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등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하자 보시 도가르셰 중 7인 완전히 두렵적게 배 표기 뿐지 교회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전식인바다 공기 명왕 도업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기니 현자를 야카르게당 표기니 현자기 Nyerkyu dadru sechi gali chengwar jikwa shiba suwa zamna yuechik. Tekun ki chwe ne, shunu dami ki temgyu ta, miwa dokju nini gigab china tu gecha tang shokin shindu chenpu yubashi. Shunu dami ki temgyu jiba tini, dokar shib chung cilin wanke ki gu shunu tuisu jagzi chibu zongki zongpyo nangrin u zamne, ju dokar zhashi rabdian tu zogbar nangshin. 년집 책조르키 남네 시에베 뜸규 정부테니 표미리기 쪽라 겸수 챔비언 난키 외동초에 진노르키 제식시 뜸규 대낭 좀바뷰 쇠냠 댐베 담비 망북교네 미숭예다 유기 젠주 삼베 차코수와 님망 표숨 쪽바 응숨 신치유바 마세 책조르다 응은주 남 제디 년집다 고대유사바 나위 표기 따줄 표숨 속보 망다 제바 제기 좀이티 로바 부츠 이원 초토바 중원 마세 좀치티 민나 편주 랭묘당 유기 젠종 자와 튕기 강식러 진배 따와서 책지 영향하기 토하니 치바다 자외 규림다 숭예두 꾀배 민의 삼루 동취소 책루 토하 지유배 제루 빼매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티 랑조 푼숨 척배 류르 겐큐 상부 제바당 자월 뜸규기 소띠 좀바보니키 제차 말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체마다 급제 그 코르식디 세가 먹뉴 지리 제베토 제체 튼당 참배 겐남자 냠시기 제네 멤버 춘바르 제라 책제 남 세가 징동 지리 대양 책바르 드춘기 Tsikang shirir debaji zine gende dunbe nyanga ki zawe suyun torne. Tsikang mengyung jiri ki gennam nyamsi ki chiyubati. Nyanga me lome shiongtyun ki jugu yangbar kurbe liki puyubashi. Shamla Lhenge ne Dogar Shibchung Tsirin Wanke ki Zambata Chamba Genzen la ki Shoda Nanshin Pyeongchong Me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g Zhenglu ki Zemzhu Zhengmunye ki Chesi Yinba Shunu Dami ki Demgyu Jeba Pyeongchong ne Tante Pyoge Longchin ki Gajui Tang Tumbar Zumzhi Wenzam Tang Zhani Yangdui Shubati Liu Dunbati Senro Na Tine Shunu Langsu Nar Ma Suen ki Palle Jetu Mirungwar Xine Ti duk qima ne sungdi, di ne yang susur qima shi. Ju chu lang cu cha xie rib zogba, si na carwe birwe danzi di, mi da yi ki gunta xugba la, ngun du zega ju la ringbar kyuru. Wen yang xirab samyun tab cu la, kebe nam gyur juwe ta keng yin, dogbar minu ti le gese yang, yang ta chubi sibdu chubar kyuru. Rangki dupe tunde chirchua di tenji jube gewe pong kyurze. Tsenki tunsam ziriyang lue dushi, gibe dungwa mese nyamsu nyong. Langcu shachi gyasin dengrib nyam, pebu chua lang zibe mikta yang, tongdu rungbe rishi teyi lue, tongna mega gewa ngambar kyur. Gup tezam na bangkyu tingi, siba shunu la cha tobe wangki. Di xionbe tepsi ngibar du chao nyamne, la le pyujung ki kamdu songne suewa. La xionu siksu sue, dagi nyingne chungwe ci gashi yue ki senbar riksu. Bao siba xionur chakwa dini, sibe genki lunbe chua shirab totup ki dengi jen yinbe. Gebu dawe lo chu yebse le namyang tangwa dunba mingyurde, benna chuni chizam gode cawar che gyang meru mingyurwa xinno. Tena, lumbur dimba tajime, jewar chawa weso si kuku tatu jambi ciki nyeba na. Siba shunu tene, langzui joki metu chungxing, shirabda, turzeta, nyangdubki jukba dameba tang dimba la, cha tobe genki, ci tida yila pomni. Lumbu kyuki chige meba deno, tete shindu gito si uk yungxing, tuante yabdawe lochu la gebar debe. Tene, ne mayi nam nyamne le meba. Shunu nyambar kishik, shirab samu paru du chimbe kibu shunu didabu jewa le bawar jube shenden ta chungam songshik. Bung tang, chwa, totup tang chewe shunu didabu dakja la la dawe kukab yotam. Techir, shirab jengi londen ni zhao yin kyang denbar wu si ngunrib ki demgyu le chungwar shenbar ki la shunu cha ma tokbar jidir ne chujik ji yang takbar damya. Chowwe gynung guwa du mebe yegi ci la nyentu mandu di lumbu ga la suk chin di nguwar che ne suwa chokbe takun la yubashi. Te ju cu ki ta kang yinba ni yewu me doa di lali pichung la cha dang shisar jebe go ne du ti suwe wa. La shunu sikshik chakdoa dungi lambe shenwang ki Ditang chimar mirungwe le ngenpa njubar mitse. Siba shunu shiba dini jani chidar kyurkyang. Lo chu dang shiribki ze pyudu chungwe. Te lekbar kyang na lyonki chokrib zemur gyurnye zhi. Keti shunu lo dang denpa ditapuru marungwa che na jikdenki mebe chunje lashun ngenpar shumtu yubi. Dani kyu le shendu misimbe zidun sumi charwe kyokzi bangdi Sui mebe ciki nyeba gongbar zuejik ji suiwe. La le pyujung di nyamdu samba. Bangkyu ki da la cuishi mayinba mesu. Yewo ma di ni da la namdu yang chinchi lodu mawa siba mayino nyamne. Ti ci la nyende dikbe le le chir chwane. Siba shunu ni la le pyujung rangi ki nyewe chendu shakwashi. Ti ci ti tu na. Siba shunu kordu hongbe bongzuwa gyacha ki langmar gyurba shunpa tang chewa gangbe gyushin, chuncha tang chewa karwa la denba, yenla la sokba chunki me di nyam nyeba tenam, sibe genki pochang ki nindapsu lebarshi. Ti gebu nime lochu yebse ki pochang pakam jengi yangtua ne tongwata, tongne kyang tita paru ki gwewa chombu chombar shine, yi long long bur gyurdi meba. Genge gala neba kyo nam kowar kishik, didar nyam chungwa, tutup seba, 차카다 낙부 뿜버 퓨버 따라 철철보 좋아 쉰바다 천자 메바 닝지지 따도 출바 쾌남 기니 묘식 대체 냠탁배 방태남기 차 준신기 동부계와 따 채식 대유네 겐바 고지 자외 미도 따 껴와 재와니 제대한 따 년매 강화시키 태무 전네 게 좀 충유 쇠바 살라 주배 원주초 창방 참지 경외마 체미 퓨중 토지들 옆세 제외 유산공 시숨디는 바위퓨 징미 닝도 고자진 바오 시벌 슈누타 롱의 유규 졸와기 강라 니월 송은니 기치 젤메 뒤슈지엔 방귀 대제 닥자기 슈남 정부 내와니 캐세 끌리 원하시 따나 두바 개뷰급 대의 감도 니월라 직비 등이 쪼라기 네바 메초 시체들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탈수 사부족비 최군낭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판다니 비진키 추즈 종니 닥다지
1: 까망에 생규르
2: 샴라 도지트게네 까망에 생규 쇼이 니데 라뇨 정원 당고 지수지 왕준 정기 라사라 제오 미마티 조 주윤행 칸키 위원 지조 조 주윤행 칸키 주진 위원 쉐마 송쇼 연지바당 주문노시 왕준 정기 제오 미마티 조 지조 위원행 칸키 ngarjunshin pyojele duna jabjuru chene ngezwe tene le shu tang jizong ge ne mengse le du tuenje deja suje le duna zubri tang roram nang ne tuimong to pyojong yujin degui tang buida kongbi yongjuru gundi tong guibe duru nama shi nga jubsi ring jong yong su wangbu yongjian xaxia ki mengwi goro tong juru jubzi tang chizu sumdong tuenju chiba tang pyojuru mengwi goro chi xidong ngabji jiru jangyi tang jidong sumji dulin chiba zonen rojuru namchang nishu zibdun ladara je chede 여용지 원부주의전 차시아 폐견조주로 남자타몽의 신내부제지 둔견자류바시오. 지지주제님, 니도뉴스루루, 니이자라 리미치동 도배 리시 체통 리미 도배도조 장전조 리슈 십시대내소 니르바타 첸바 자다수습제지 튠 레내 니동지기 주민시 혼원시바시오. 레가순계츠 토당라제타 제뉴즈비라제리 로준도 뉴소 제네 누조라 슈초. 지지주제님께 나로 미리 튕지 야튼 그비 제점 롭종 야부세네 중화 미리 지든 소배 뉴시지 등주 야부링 시베 주든 조르 시베 정영지 신노로 중기 미리 튕지 침종 지자베 제대로 거주바타 정영지 쓰고 가는 용에 미리 가기 신노로 중 제주 지베 초송 타 신유 초송 니리 예네 제대로 세데 침노 롭종 타 침노 라더라 세주 대외 믹스드 세네 장니기 용화 타 니점 김네 수 송제 세데 주든 조베 종지 제유바시 Rangchongji Dihabji Dianjia Mimangji Songwe Chichar Lopsoy Chumchay Ninsing Shuwe Chongdo Chizhe Chubdun Nin Tsoxin. Jiongyongji Lirikha Tang Shirimkha Na Yongwe Jinshubutsu Lirgay Tiongwe Le Shizuba Tang Tiongwe Bechun Tang Songzhe Chede Dihabji Chi Dianjia Dawe Tiongning Tang Langlianji Langzhe Sengzhe Dingsibchiba Tang Yundianji Lirga Tang Tsobe Chue Tonama Chongwe Rikha Ki Dihabji Dianjia Ninjian Sedun Chewebe Simo Tsu 英雄那边第二部的电价当职位决定作为落宿席永久属于不是一结果和日部也所进一步他行列重视部所参谋他年度年制托大多半这么前的所列堂国主天子所在所黑列级作区把作给你跟国孙才觉得二位兄弟姐妹行区电价给年轻不是一
0: 那么车之门旅行对呢
1: 까만게 선교를 쌤바테
2: 네두 초라 초바 가부시베 슈진워 허난도 캡공세베 준두장신지 차지를 판네 뉴스튜니베 드림 제즈의 접대님 노세부당 체제뉴세부이 라리앙 중앙기 정주 뉴세기세 몽유 고르 치수 초동 응동 체네 호난기 뉴스 보고의 망소 내부 규제 제조로 잡조를 세대 뉴스의 경기 총도 담아다 망소지 시제 초와 예송 세입으시오 지지 접대님 삼국의 중국 장남 큰민주 초보세요 공스네 신도 세버라시나 드링으로 파라 중국다 루시 장남 시동 특수인 럼디 용수 송제 매호로 기지 당내 무효소 전 최소 구동 견제인 세입으시오 네두 우르스 친제 부장 라브 루프 Zhibine, Ursu Zinzin Pujin, Yedu Lufu Lingzhen to Jube Te, Damxie Bebe Te, Ursu Nianjo La, Zhibin Jinggu Zhizhenbe, Simshu Jizhiji, Genangki Leduan Takzhu Chayu Zuo Yimale, Ursu Ro Guidam Dongju Te, Zuo Mari Je, Jezhu Beyubri. Jeze Zhubdu Nin, Yira Zishunki, Hurde Rangyong Zishunki, Zinu Masalur, Bajuni, Gerji Xunle Kangta, 获得人中区电价生产组织局长对内了提你明明能出现这部会破败内罪了当这些就引起追不是日本火铁楼秀公司追不了行了辅导以宁队洛康堂被日火的年龄级宁队把座家族的相聚就追不他他定全宁队把座去转解冻家族的相遇不是生给人家听的甘蒙也是你的 Nyanjun Shuitsar.
3: Dikar ni. Rejong Lungchi Nyanjin Legung. Rejian Lungchi Yi.
4: 老天了地呢，草原蓝的地；菜里了地呢，山区归真气；地塘的草塘，露天的草啊，
5: 地里的草啊。
6: 在当地北山南区公汉山，他那么去山区北里前地呢，平均农村年产量空，平均农村区草原南弱西北里前地里，俺里前作用收看等子那么注意。俺里前作用收看这是改变了，俺做里前地日是到我堂，黑白人工给，学做种业堂干么啊堂，记住学做出白土，农村的规矩FM及来我及查出堂，提醒老多黑白土给年节，处理真地的，季节度。
7: 珠峰云溪别托呢，山西南多雨了。俺村里在南村云溪塘这位七镇卡，感谢三伯娘去训练，场面初二得比塘偏不中山军团局，端不上不西抢新月。生意那不错，俺村大伯米六人前三来关系去学员了罢了。
8: 前阵绿坎地塘里啊，同情能具体，还将去开钱不起，买都贵了。
9: 那许咋了？啥都种不出，推工的呢，谁就了呀？唐队南姐，你们去听什么给些了？难落了，菜农咱们的，农民咱们，俺这农咱们的，卡子农咱们那不一呢？那去让一个手边面动活，谁当稍微排些羊水买的罢了。
8: 许咋了？啥都种不出，推工呢，谁就了呀？唐队南呀，唐能行去抢热了呀，却做人不疼，咱们啥做人不难不一呢？
9: 要不是扎多了，
10: 当然的，地马在其他给吃亏的忙，咱们去那不行呢？既然有故事，你们为谁了？难道真去没对不起？要的要了。

0: 가져올 가스가 좋으세요.
1: 중대 비운이 다 생맞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진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쯩이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제구지 초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칭 예공. 백게 롱치이.
6: 元宗隆清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轻年

0: 아제 아잘라 그냥 얘를 못 숨지 내실 봐 세난다 내가 로즈도다 퇴자정신이 왕제 말라 초보다 닌게 샤넬러 내게 친지지 태샤 나가는 신 범디 면제를 대차제 내다들 중국도 와 다 니베 콕베 나로로 독재 딱제 제베 데보시 데비나 데시는다 니베 콕베 나로로 소마라 증냠시 제베 시기다 에더메트 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고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기나 세세 쉬어지라 단다 딱제 데비나 템베 시기시면 누구야라 디팅고 독재 사바 지야기 배준지르다
1: 인기 말이 음질라 딘제 자원의 인기 말이 남규네에 범디 칼은 예쁘지 아 Masih orang ni dengar kan terus jadi insur bina. Dia lapar agak siapa je bina ciri ciri segi.
0: Ciri.
1: Tapi kan terus jadi bina.
0: Si, aja lah. Alik kira ni ni ya, masih orang cek ni siapa sih nanda. Tada tanda cakap ya, seno lucu cerita ni ya. Tuk tuk kosong tiada ya, orang tu nang mi xiao la shi gi, ni dengar kacau pun cerita lah. Tada tanda cuma tahu ya, tanya mangku juga, kering sun mengkau gi, caca gi siri, Wang Hong Ling si saji mi tuai lah. 디다 비르스르 단토야가 지리체 돈도 가르사 뉴슈양 단토르 세야기 세리세야 돈도 돈도레 신도고 좋아된베 록두 타마 따딘도 창문로 침게니 젠부디즈 저스 챙겨가 면제다 독재샤다르다라
1: 어제 임질한다라 레슬레슬
0: 남규딘즈 민년제 잠바 지리다 네브메교체 돈도 독재다 저와큐네 메베 서르지어리 他一年来，对我他加了点子，随军给偷债的，那不明朝为么多？你不去就偷债的，几不几件事大了？很多嘞，哪里蛮顺便，不过从我来吃下不赢呢？零年人都引起起来，你不交不是罢了？很多，抢我忙不及了，杨前给三路给的血钱不是大有的，况且听见年前边上边，你拿了罗都是些可怜个的催着我的大了，很多其他的也三些需要钱了。土狗店被七里店做，田园人不是也差不赢呢？他王子也蛮辣的，我让最硬气，钱不开门拿落了呀，你不钱不是我的了？很多吃不起的这几大，少小呀几大，每次去土寨里呀，硬需要两个月的了。
1: 这两个月了，
0: 但其他个不管哪嘴的，平常老水拿落了，土锅贴个写字楼呀，用茶大区别见个谁了？很多爬么大不管爬了，但什么大人不恰接，啊不管什么大的年门都不接是吧？啊，不过女秀去了，对在啥子买不到？旁边啥东个投资，肯定移民蛮行吧？但地铁了呀，去那个德国去啊，回购小白那句话了呀，全被脚下就打了，咋了？哎，我们这几个人吃小便了，难道面就吃白够了？米了呀，但投资给女生哪会顶着汤白够了？来，我那老板是来给的，但哪块多？不过亲戚顶着我那吃小便呢？地铁个，去那个飞机现在提价起啊，一年的，老师给白开钱不就打了？他们去推到南部公路，不过江浙九号里呀，托那姐姐没收不起。不过律师你给的他里呀，通钱那样大。不过他超不超没能行给找阿姐做。今天看在地摊啊，茶农营养里呀，别再难过了，咱来轻松来了。
1: 那是不是了？那你得只当个吃吃吃，三十么多，都在他找阿姐的三块没中。
0: 但你看他没收不起，不过就喜欢他哒。
1: 那是。你这，
2: 阿姆拉。你怎么把你们就给吃的点这吃的三句我让你一直要我单独的三句我呢查到给天在等着呀梦这个一起给门徒我让你阿姆兰给他了背上姐姐叫他看见梦就点这四个门徒阿姆兰你的土一般我呢好恐怖就我给他土盘军的门徒，
1: 马
2: 上倒下，阿姆拉，光大。
1: 舅妈，你已经名气走上去了。
2: 光大阿姆拉，马上倒下。
1: 我操！但舅妈没走上去，老张个你不点点起头，怎么已经名气突然间大家要不起了？
0: 我们俩现在没钱，让个俺做兄弟要不起，面子要不起为呢？让点点你是他给用过的线索哎。
2: 那什么
0: 叫？俺家来看俺嘞，他这个农村的，已经名气土了，你们那些。不过你说的这么简单啊
1: Listen
3: 第二今天这段马背呢他随便叫我起身明年以录制月马时了空气年不月马时体位讲基础给看不堂念不读七月马时你觉得恰下不一呢看了年轻别尊他也给给心秀看别许诺起老兄给女秀他错不值班三年马七吧提醒 经常老师出去透过去读信他老师用茶杯进去通知七里我去透过去养三龙神两处得不理的里面既然去南面的小别透过老师你出去电价给我们经验七十的人他们堂铺出牌去心当别人用茶杯听透过去真最七别卡修年纪提醒

0: 坦德尼毕竟去去最久送到大日
1: 本种龙亲年轻礼物以对外龙亲年坦德本种三姑娘大礼前属
2: 本种龙亲年轻礼物以对外龙亲年坦德本种三姑娘大礼前属
3: 생각하는 게 공감사 드리네 변화된 배치의 뒤인탕 진대제 배치의 주구 레슬 학바시
4: 텐디 레체난 수교 낭툰종니 왕준전기 예용미마 투소 지소 오인행안기 주린 오인션바 송쇼연타 제타 숭문낭외고타
3: 응아주피지 장종기 왕부준신 자세라 로교를 양부치바탕 망수의 존에 접근한 미니 최고탕 강의 심지 日후제기 내튼 탁소의 양부치배고
4: 랑종키 튀지도 깎기 세워타 남로 퇴상 수교 타종 체비 개용 지교키 첨로 체미 레튼나 냠지타 셰프주급교 피린 상부총외고
3: 랑종종지 류젠전조 급주피부타 미제지 수균 류젠전조 급주비 총주 편숨지 전도론 고조부타 수균 류젠남창 하지 주지외고
4: 정영키 슈는 로종키 미리 튠지 팀경 지자베 전도 고속배 고서인 샴라 레센키 낭퇴 십주남 세로나
3: 내가 레오 내는 수 배세. 네두 장년 전 동원지 수지 왕준 정기 하사라 영어 미마 투조 유연행 관계 의원 제조 조조 유연행 관계 주된 의원 选拔 송시호 연재부터 재미나 오시. 왕준 정기 장년 전 동원의 시청 급 수준에 송시호 연단 재배 매주인 계주래 대 배주라 뜻이 너무 많아 배바라 거수 수배다. 영어 미마 투조 제조 유연행 관계 투윤신 배나 표지래 대나 잡조 너무 많아 투지 세 수준 너무 많아. 공기 당의 조선 조직의 소주 로드윈 시진핑의 소신능위 당 중앙기 멍수래드 예련타 리주세교로 제투의 통제능리 직접수지 시진핑의 송세계진타 가구계진 접단심능대 안수 레드윈카 야부주교로 뉴주직 하조타 신지지 환대능위 장교조와 등위기 직접수지 시진핑의 멍수 예련타 리주세교고로능위 가구계진지 광대타 초영의 직접수지 시진핑의 표지를 등고 나와 가구 계신타 투럽 사베 당기 표정 제주 라더라 등주 등습 전에 창고부 숨당 폐답을 지키 지랑서 실송 망주리 주당 미슴 지리 지배를 등티 원주스당 퇴는 법사를 지내 표지 등원을 시수부당 민보당 미슴 신내부 지기 내등 타주 사주로 휴집대 망주계 랜타 리주 지배를 등하 야부줍내 리슈당 롭소 민주 기인소 푸주 뇌강소지 망수 등의 타조 야부 제도 망수 대낭 퇴도 담아타 미지카가 망조 초로 카유라 유지 핀부터 체유 매주기 주태 윤제 매바라 매주 도덤 십주 주제 공도 당내 매주의 군대 당 매주기 주 매제 兄弟 제 피제 당 최종 사지로 군대 담아타 번지 망부 매주기 주 럼루 말라 퇴고 창도 당유 라바르도 배지 매주 주제 중 지류인 바타 사도의 대당 태지 뉴스 중치와 사내지 내림 퇴나와 사도의 내 퇴망와 망조지 세주 룩퇴미부소 초응의 태지 물퇴 내퇴는 미니 매주 퇴공 도님 꾸제부터 시림도 첩대 동주로 군대 당내 로다라 망조지 소보로 따제 체부터 유남지엔지 지별 행제랑 신제 내라 따제 체바 퇴부 내 자주 체바 망조지 세주 리주 체바 조미의 대당 추제 홍도로 담아제 제배 미지카가 망조지 톰낭탕 지낭 대자 손낭제 응아르베 퇴도송 유제 송부시 왕준정기 다다 표현되니 제용다 념도 지찬의 제조정로 티럽진지 장남사베토 주신유 제용미마 투조 제조윤회관계 응어균신 표현되니 도나 잡조르세네 내주태네 리슈탕 지조원계네 멍세레든 퇴제 대자 소재레든은 주지탕 조정낭네 퇴몽토 표현정 유진대구당 뿌다 공비용주로 군대 동급에 두르나와시 송시오인지 배지 변조당 지도 피지태 중재 야부토바라 지시들이 쉬바타 공기 다대형 표도 뜻십시링 로딘 시진핑기 소신당위 당 중앙기 주름의 우리당 자제 토구로 배지 변조당 지도 피지태 중재 개진토바타 남살라오 더비 폰주로 총와 뇽조로 서부총 하바르도 망조 샤샤카 야지 침부총와타 매주 주된당 멍시 지구라 gundi dingsa bangwe, menju xip xu chu zi hondol chimba tang, mishika ga mangzo di detang chu zi hondol chimba. Chowa ngarwe deshin jibar rui xinbi nyongzor samuchung. Nganzu, pyeongchong peke donggyuru gyabdiol xe ne, dagzi ximchu ki ledun yabu chubdu tang, chokdui ledun yabu chubdo, jizwa rinlu tingrab jien di pyeongchong sabunzu luyun chagyuru legi mbyu yin xe sumbri. Rangyong chong di uji yanjing hai tang, tang ming yin xiu mui la lindu pe yu bari.
4: 王不远在你基础金仓前面南起空米西里了基础用起土古车有时间的我就是人让用中等位堂师兄起王不远在你盲促眼睛车有的不停起内部脱下马赛将用起人看王远天座起王不远在你老师堂李秀你是查给小区所起来团也不住脱路基心机起王不远在你干内西罗车有的下面的提过起三九三热南 平常七百平的康托只贵七千万塔那天初二给新北特助那么的接心阿姆拉去抢救我给他昂擦落用心一批平常七百平的康给大姜娃干准备谈的你要给红色银别出国南小国出最给他七个浪呢张着手机持地切菜节留在康托那是他给给中的主要于接送费出最你十七人接了几天去内有车头浪的切片王军七百给他昂擦落用个吞给上不加一批 接心阿妹出国村内所查给中大堂老总台新部能够约了出国村儿勤赞去出去错院南京七个月平常七百平的康期突然不记错连团吧徐静涛也俺村平的康期面具小学错过堂接心阿姆拉村念头出国村地堂了建林七星月接送不了俺主席人让中期滚片人心堂孟西人心托年王不远见期建林西去推过仓都当我们塞王不远见期西在孟村店家查哇 差谈都当月他牌刚刚月别王不远见他王不远见去大用科索融入这些国儿同居住他这组接动国际生意不他王不远见密听这顿给松松你他阿东接给了偏不投入时老师你王不远见把基础呢你们这都不起别他们上学提应不他他牌让众所明显老师老师短组月别王不远见那么长满给您送去西去融入投入时 我就是人让众给求有呢王不远见去内水查给水业接不了的前边王不远见每天趁我谈超短了内皮给内水小区龙去查给送一批让用众王不远见内水查给小区的年年让众给起来内水查给离婚信不他谈的小区苍茫人民银边王不远见俺来忙玩热我进一批 让用众王不远见内水查给小区的年让店有钱的那给主人强不被准去 俺最近呢，去做王不远见来，咱们得有钱的那些主人，全部被准去。俺用着王不远见内宿查给的那些查给不住人，从那么多别去。内宿查给免去钱费，俺最头痛。王不远见去过块米地，西林头王不远见立皮塘，地塘租出所接小区住过月了。王不远见被农民内宿查给抬给庄单，其他路过月接送去。 王不远见去连续了几天冬天，让众去王不远见连续小区出差，托动他西区天内家表七十三米七八七档一片。我就是村头，江阳去老居住呢，我住个鬼牌去，年内点不他，来个转头月别王不远见，你这钱东他怎么了？来个鬼子钱不他，连续突在家具墩就新一片。王不远见去来对吧？城里去，人看王军连着去俺村也不他，让人忙不能多了。 我谈着为人力去拉你了的呢，铺上竹呢，经常谈起草地苦不养土，东坑土七星有几松不的。谁去买了？推个仓土东我呢，年数长期小区内皮竹别盘他，老说的呢，连续七不呢。王不远见了小区竹别，竹路连续七别盘。江阳去人看王军天早去，王不远见去最多点别草娃江边这个公园通进七的。王不远见去忙催电子推都三米七八当呢。王不远见吃下停了进来规定旅店当一片。 让用着王军天早去连襟，我就选吧，这么吃点去。我主席人张勇说，王不远见拆下去门外，过儿同学就进堂，这是松动天局七不堂。朋友门外过儿去，先到岸边结束给你堂，给到松的独立七吧。昨天若叫南昌，你是不蹲老大前的，张勇去王不远见拆下皮街主角南昌堂门外，现在不接去团结节约。 天马山将阳去王军天座矿洞去，王不远见跟送他拆下皮革东局，我就按拆过千里滩屯边国内六大车的，推着三百匹王不远见拆下，对他狂拼勇敢，跪地东局人心送不贴。
5: 我就按了别蹦极。 사디 변조로 뷰다 공비 쪽에 응은교 뷰주 뒤치
3: 내려 오는 내 주변에 제주의 주변 인기 응하로 장년종 시청 선주로 전에 강기 점자 정도 초네 배 장년종 대니 예용지 총무로 체면나 쇼베 제요 내수 어제 나오마세 사는거 배 쳐봐라 레인 정 폐주를 행강기 주딘 쉬바 왕진 才艺 완수 当中央塔及其级别抗体特殊规制拉达的团队定时前列借用的冲着前面组织下就能组织其借把拉达的切托借用的冲着前面的修图把它用前那个冲着马拉尼姆的撇解当的电令塔这样哈塞索的撇解的苦流是丢居银鞋送不是我就写不起呢让中的你借用的冲着前面的修别的天了撇这么撒不托一把它
6: 冷露季拉达拉车用不断用瓦塔直接卡年不用不断用瓦塞是这个用不断用瓦单动车就这个用不断用瓦做那些就年不用不断用瓦这也不是用中正中间的天气听上选吧电波网接起中正中间的天气我是怕什么都抢过用了拉达拉塔冷露拉达拉全用了接不接的
3: 小队员正追抢过马拉队不谈，烈日吹不谈，扩只用，你们这你们队特别冷水足浴。今嘛啦，我做冷水，就定时吹不谈，过一休闲前呢，正追天真，冲不来那不三不行，吹不下就阴险，送不谁。让从天天气听着选拔，得几聪明，你们留囊，让从天天气，解决了我谈，过一这个现在冷起来面呢，啥子电话吹不谈，中间当时我出给直接吹吧。
6: 总当区电视台系统提醒，昨天香港重点接了七百，开工的从天送转朝外西几千的军心。编制了从天的你们来中的，第一个当时国家的协助下，正怕了忙都行不通。一些伢伙们没活了，就那么钱多，可就提醒吧。车送来暖说了，俺就是不穷有钱，送不谁。叫满足规避区的局长选拔来民企。
3: 借用的解决了冲不前么准确呢？偏见单位那不是不对呗？蒙心的叫了他，难怪浪子写的。满足规避区的，从古满之前的时区，俺认为前天说不通。看来的是不是雷军说，现在借用的解决了冲不前么准确了？工地当局引线送不谁？从冲了当当局，给人动他，村民人数用过不通，人工当当处于出战前岗去。 借用的三度头头们吃到团结内部些的。

0: kor koi ba ni de shu xin
1: sa su le le pian xie zhe sa ga zong zhong tu ngar xin chu zhe le tu tu sa koi ba jie lam ni ji gu tie ne cham cham tu zhe ge chung xiong ye yun qi gu ji cong gang tang su zhen kang sa gan jie ji lo zhen le tu se wa tang guan zhang tu xing jin men zha wei kor da ga wei lang gur qi keng xin yue ba ri
0: tian a ka lu wa sa ga ju ni zhe ge lam xing zhe li qiu zhe mian dui dui qi ge mi zong zhong ki zhe xi jia su cong gang nang jin da ren jin qi
1: 총팀카세
0: 늪규세지 Lela Changwei Jigui Jilu Yinbe Jinki Zhong Qingqin Kaluwa Tan Jubi Tanggui Ki Samnu Chizashi Jugu Yipshi
1: Gange Chishu Ni Chutang Lori Zaga Zongtu Lega Chene Lojul Lakzam Songwe Lejiba Shikla Nyongzoro Samu Yujin Kongki Sargui Bar Gop Tidu Zong Zongtu Zhonggang Yaku Jikyang Meba Tan Chunba Chua Am Yangna Jigdu Chukudun Che Yutu Chulembar Zogui Bar Tekar Lo Yang Dianbu Mebe Gundu Lo Cheba Ni Gundan Ki Chawa Shikri Jeshe 시제긴송미나 민내 투답체 미미나 총례 니르답체 신부숑람키 강도인양 샤주람키 니바 퇴미도바니 지제뒤미키 차와 지긴라 사가종라 폐제키 간에세월 제롱 차고체 유지 티티 사가종라 타주치답 참부식니진 렉자 체슈니 람이인바타 명은베 뚜슈 체슈장 람이인 람니 리주 제타인라 민내 투비에 줄람양인 Zhulamki gizhen ti minne tupi gizhen tu gyurgu na soju chungutang khasab chungu che mirungwara ngebar tu zawa ne shuk yakba tang yanggera ngine tenki che di Zhulam di mesem chowar che batang komdab tenpur bu tupi sezik tu gyurgu Nyedong chungsum loro saga zong ki si zi nubkyu sezik tupi pike mikze ngonsu tunne chongde chungu jetun ki chaju biegu chukbari
0: Ni Lojul haqzaam lagdara cheba gyu, mi siwa mangtaa chik yong siwa ra kyuwe gwa ne ngu rishu na, mi yu dinla pabye che kye che shu ni tajong che goyo pata yin. Jilu nidong kyame joksum lo ne jilu nidong kyame nyushu lo para, saka zongwe tang zong si xiong ki, chio kaa ki tuinkung du zhi tang, chio kaa ki topshu jikdi che di, rimzi kyamna ma ngu goro tong churu chukchu rinye tang chezo kye tong dunja tang ne, chu tang lo, lam, ting tong, chawa jie tang, lopso tang cinti, rin ne, song kyung jie cui bie nam chang xie jie sum jie su zhu le, chuo yong le, gui di tang shi.
1: Jie lu nidong nishu le dawa zhong ni bara, ngay ri tang, piu yu lok zhe cha zhi le da, kur kyu che bie saka zong ki lok ne tu, bie di tak ju tu biu. Long a zhen jub si bie rin, saka zong ki lar yang nishu yu gu tuen ne, lo ngay rin rim zi gim na, char kyu mung yu goro tong juru jub jie tang, chizu dun dung dun jie tuen jie che di, chong jie tang, chong sib si jik zhen ki chu ko dun tang, chong sib ki dian jia tong ju, jik du chui lang tang, su lung ko dun so ki nam chang, sum jie sib ju si ji zon e to, lak dar che yu.
0: Nub ju sa zi, chong noro su dun kang, chun ji du che bie, ting rib jing ji su dun kang, jik ju ni dun ngang jia ba tang, chu zi nishu zib si rin, su lung ko dun tang, chun zin to bie chui lang ko dun, che ju lang goro jok sa so, sa du chir ju yi gane tak ju yak bu che ba so, sam yu le de ba, Tewe mangwa tuyungwe su gyurwa tang, misiba mangtaa jik yongsi bara gyur yubshi.
1: Tedang cheb jik, yogor wara rengkong sebu sowa tang, sedung shibshu chendian tu tongwa, terdun takju lamsu zubwa je che ne, kungshi netun takju dendi tubie genlin che yu. Gyalam gyu tu tedung shibshu sezi zubwa yubbe, kek du chui lensa tang, che du yuesa, gum du chu lensa, tang che du ngisu gyasa je yu. Shibshu leksu chinbe, ngak ju shuksu tomne, yogor wae dya nying kashe du du chi ki yu la, Tsemu, lori le lori matiya para juba mangdu chukuyu. Jilu nidong zeng a loro, saka zong ki yogurwa miting chi chukul lakzam nilin shuba tang. Lo shibur yogur yongbab goro tongjuru nyi lakzam chungwa ti tu chungbali yaja chukjik ca nga chik tang.
0: Som, sati yakbu chun yu mi, togang la mita wara, mangchui titul la takwebi gwane ngurri shu na. Nobju sati yakbu chun yu mi, togang ki toze chi zam yu mi la mita wara, mangchua la yongbab mangyong chi zam yu mi tang, ngodong le zumtang churmi la takwe. Zongzhongki Chomshong Zota, Pese Kang, Sichuanji Tseri Sakang, Novchang Togbe Sakangchi Darba Chitu Yubata, Sujo To Yugorwe Chendi Saji Chua, Ngui Nyong Tupa Masi, Sane Tige Yumire Yongbap Sobe Tablam Yang Ni Yubshi. Namchu Gugne Chuk Chowane, Le Shu Dimpu Hyongwe Para, Zaju Sangsara Chowwe, Jokpa Nam, Guji Chonggang Ki Chongyo Tang, Sujun Kangki Shepshuwa, Jendren Ki Kalwa Jesu Kyuru Yubshi.
1: Tietie, Shunutu, Tomara, Kugup di Timzin Chasing, Loni Shuzesum Lalebe, Denzin Nurbu, Guzi Chongang to Lega Chene, Tawari Yungbab Goro, Yaton Lazam Yungu, Tenga, Chuk Chukule Mate, Taja, Chiri Chongze Nujung Tukitu, Yungbab Saki Ringiki, Chongang Chungjung Sinir to you, Gaja to Rewa Yula, Simchuki Yang King you, Dumzi Chabar Sina, Jelun Yeton Zanga Loro. Zongyongki Shibshui Liriki Sanay Tige Ngenu Miting Chekdong Nijil Hakzam Duyne Bupara Goruchi Dungyengabjil Hakzam Yungyuru Guiti Chayu. Ngwenche, Sarumata Zongyong Lingja Su Kyurwa Tang, Taja Chumshungki Lokdun Sela Miri Tunjin Tangjin Tu Gorshe Yagen Tang, Chamcham Dojowe Gengu, Zijuru Ruwe Chukuje Kikengyu.
0: Lamtu Yongkenyu Na Chonggir Di Xine Chukje Tuedu Chosi, Saga Zongki Lojul Hakzam Ki Tujju Jene Lamkyu Sazi Ti Chogyi Sazi Su Kyurwa Tang, Tanggui Ki Samlin Sazi Ti Nukyu Sazi Su Kyuru Yopshi. Tere Nyulam Yibara Nedu Mangda Jikju Nidu Ngang Zubali Chungwa Shikshi.
1: Sengalengye, Kongdu San Chubadini Gojui Tu Lamkyu Sazi Ne Chogyi Sazi Parashi Kyubi Shikzi Saga Zongki Nukyu Sazi Diwe Goro Goba Tiri.
0: Sengalengye, Shamla Mutu Yusang Kyuru Gondu Gondung Lisan Ki Jodun Zowi Chita Shibi Nangcheng Ki Nangdun Ka Nipa Gojui Tu Chang Zadang Ding Ki Dumjikba Sangbo Shik Kyubi So Zong Mimang Tunzo Ki Tumita Rongbu Chongde Ki Ani Gaga Dumjik Kang Ki Zurin Loyun Ki Gor Kyubi Nidu Shukin
1: So Zong Rongbu Chongde Ki Zogdui La Zare Yenzam Sebu Mijungwa Tang Chongba Kimzi Wara Kazi Turi Chungze Changme Lamsing Loyun Ge Dongwara Zogiyu Loyun Ni So Zong Mimang Tuzo Ki Tumitang Rongbu Chongde Ki Ani Gaga Dumjik Kang Ki Zurin Ri Dumjik Kang Ki Zogze Ding Dumjik Ki Zedu Mangbu Shayuba Tang Kyangdibla Kwedar Mabu Mangbu Geba Tietone Perdumbe Zuishi Takju Yagbu Chebara Mangsim Guwa Chungi Yu
0: Talor Loyun Perangyong Chongki Pujung Dangyun Le Tumbara Damyubshi Dangnan Xiongni Lo Sumchul Hakzam Songwe Dangyun Gintre Loyun Ki Jelo Nidu Yami Choksum Loro Chongzui Lechibani Chongde Ki Lechibara Kyuwane Song Toda Parsumtu, Shirimtu Shizukdi, Gewa Tunse Yusa Dumar Gyuyu. Jelo Nidong Yame Jugu Loro, Mangcho Joktu Ni Wara, Nindi Khazam Nedun Ki Genbe, Lo Ge Machamba Chung Yubzi. Chudun Darna, Gebe Choki Pumi Chola Goro Chokdong Dungyash Zhe Goy Gyan Tabar Ngui Jem Yubzi. Lo Yun Ki Joktu Tere Tingmang Gyune Katalabzi Cheba Masi, Jerim Timsui Tangyang Songde Chene Ngangkyu Shingbu, Penyu Yishib Che Tara, Gebe Ti Shine, Khazam Ngui Pumi Tere Jene Loma Ring Ki Kunte Se Yubzi.
1: Kyobe Dinda Lo Yun Ki Dumjik Sendoro Goyba Mangbu Tongyu Yu. Kong Cho Jigne Zuishi Takju Che Kebu Yu La, Cho Xen Ningang Ngun Ne Se Juru Yang Kebu Yu. Jelo Nyedong Zesum Loro, Yundian Ki Jendri Chirin, Kong Ki Zare Sazui Ki Zuishi Tuan La Nyewa Xene, Saburu Jik Duymara Se Yu Ngui La Zeship Tang, Danyuan Genche Sara Shibdur Chetara, Zare Zuishi Tuan Mata Se Tu Yu. Mingye Para, Chongde Yongki Yunnam Jengki Jendri Chesiri Lam Sui La Dine, Lo Yun Ki Rimzi Gimna, Xiamgyu Ki Ngunmi Gengen Chesiri Ting, Gyadang Jumi Ni Chene, Ngunmi Geda Rengu Ngang Se Yu.
0: Ganda Kongla Mi Shuwa Tang Tuti Lingja Yongar Cheba, Xiamdip Hurda Shuwa Jene, Lo Yun Ki Tajong Chebe Lege Cheshiri. Loma Jing, Kongki Domji Chobye Ni Chidi, Jogui Tu Shichung Le, Chenga Zare Zazui Tang, Nianji Kimzang, Ngui Che, Kyangche So Ki, Zuishi Domji Chebara, Rimzi Kiamna, Ganda Shibchu Shini Sewa Tang, Domji Tupze Gyacha Gyasing Di Yubshi.
1: Kesi Domji Yabu Cheba Ni, Shirim Ki Dangyun Le Cheba Lo Yun Ki Jundan Shigi Na, Mimang Tuzo Ki Tumi Lo Yun Ki, Mangzu Takju Chebe Mikyang Rinpoche Tewaya Riji Jocho. Lo Yun Ki, Gersim Tianne Jengime, Zong Timzin Ju Ki Zubtiwo, Kong Ki Pyoja Ni Ki Domji Choba Zongne, Na Xun Le Chebe Ni Chiti, Jetim Ki Tuenzen Lopchong Cheba Masi, Domji Ki Nyamnyong Basang Mibara Nyamju Chedi, Lega Zubda Mangzu Ki Semnang Subar Chigyu. Jelo Nyedong Yami Nishu Zeni Loro, Chongde Chudin Kangtu, Menze Gunpa Tang, Jikje Kuto Chakbe Nedun La Mingne, Kong Ki Dekshib Yang Yang Cheba Tang, Chuegu Hurda Dunbe, Menju Jigyu Ngunse Tubi Liksu Zhuwara Gundi Dangyu.
0: Taja Lo Ngab Chung Ngab Dunle Libi Lo Yun Ki, Ngarxin, Chang Zadang Ki Chongzu Ka Ki Zarar Gyudi, Turab Sabi Feng Chao Nyamnyong Laklin Hurda Dawa Tang, Zuishi Simnu Yugui Dumji Cheba, Zewa Chenbi Mangzui Chewa Ngui Ririxin Yakbu Zubxin Yubxin.
1: 생글랭게 콘도 센트바디니 고주투 창당 자당 띵키 둠직바상보 시케베 소종 미만 튀조기 튀미타 롱보 총대키 아니가가 둠직 칸키 두리 로윤키 고르케바티리 팅기 센규로 교대 근종 리젠키 죄퇴 조의 티자시 변낭체 쇼담 다가시기
0: 생례기 다다 렌케 최신신 벨리젠디니 변종 롱틴니 지리 공표게 롱틴키 센규로 근대 근종 시베 초대 리젠디시
1: 생글랭게 리젠디 덴줄룬주타 변줄니네 내조 총기레 하사네 렌케 최연람투 shūxīng yū, xiāmla sāngiān cui mūtū ngān zui līzīn sāy nāngbara kīsū shūgīn.
0: Xiāmla mūtū nī sāngjūr gūndū xībī nāng zīndī sāngshī nāshō.
2: Gūndū sāngjūr tāyē gāsū lī, gūnchūng nōhū līn lī, kīyā lī bū.
3: Sāngjūr gūndū gūnchūng lī zīn kī, sāngjūr gūndū nāng zīn.
0: Sāngjūr yī, dēn zui tū dīp tō jīgyab shūgī Xī Jīngpīng kī, zūmī kē jīn,
1: 内政文国永东堂给自己女巴七路东归西巴归都西巴这两天登记春主不然内天节奏我认识今天节别七重年比准切别顿切退的顿听居住别头中共中央起集结书记堂结合比主席中央门卫及主席界应别习近平起总议开签内政文国永东堂起塞起女巴七路东归西巴归巴里总议呢让给起撒家七瓦堂撒个民用进七瓦南西永东忙瓦 仁川女子团老瓦堂忙不团结，当个操心，着急不操心。当中央去女子员工运动团开设起列顿体，迷茫去地督团，结合去电价团之外，又被团进了几年。团进社区太阳去都市了军都动瓦堂，只需了九九七八，麻辣足用七八。女巴七路动瓦所及铁规制忙不前呢。假期来七八堂忙做及内车体，仁川女子参进团，且参进入堂人不来，那把的给的，明那七面运动团。 原来去穷困穷的东肯都吃不了特别充足了，怎么能叫困去开点特别？南京运动团开设起列顿业务主办了，挨不了土，当个吃用了国际车具太用它，迷茫团厕所空都国际太用，人中看不起去年了郑州车具太用，俺国做了郑州太用，有人去大瓦太用，制作起南京车具太用节车具，南京杂志提到太用业务团培养业务车具不马赛。
0: 团员萨尔巴塘送的车的三面街把了偏松七座塘偏街东沟是南线南渡。三个链接，塔略路对头，人街图村民团结期间，开了铁九集团主动萨尔的足下，西边南团变出了南线街走路，我只能给你。你家了，从了大东集结区及永嘉前边城西两万八的行呢，接入你东下面女婿在主流路对头，团了萨尔巴塘，这两三百只有开了去规律切入军队前边塘。 全民吃光素开来吃酒鸡汤，主动杀土做不提，推送不来解决骨汤成中啊，怕了有事。老对头借用素杀到了团里前部街东，中就是团里前部故意，这又开来吃我中啊猪汤，激动杀土中呢，怕当颠簸军穷特别有事。团长吃光卡几多萝卜头怕我汤，记住南北米特人流吃光素开来吃我汤，我当杀土做不提，推送不来解决女婿咋个怕我汤，全民吃光素开来吃酒鸡汤，主动杀土做不提，推送不来解决骨汤成中啊，怕了有事。
1: 三个月，今天唐国内准备拍了牛肉鸡肋骨、肋脖肉推送不来解决食堂城中街拍下。西镇两端，等进城主来内天节操，我就认识。三个月拍了，结合这四周内写到春晚了。林子杰呢，他六月到我唐国内准备拍了，让给去牛肉鸡肋骨肋脖肉客栈同居了，七栋家当团聚推食堂，七座团栋新八台推送不来解决食堂城中街拍完堂。林子杰呢，牛肉鸡肋骨肉用不过了同居了，股东下面酒店堂，七座团栋春晚的。 推送不来，加着团团城中西拍了下。三公平街二位团娘重新，今天唐不内团别拍了。小聚团、月季、六九三九七、牛街来个拥抱堵车，卡索索罗加着团聚推送团城中团团，加着九个团城中住，加着九团城中团结新八团，牛街来个来不了去堵车卡索索罗，加着出租来别团城中街团，加着泥水团城中街，加着九团城中西街新月。
4: 铁达年龄期推送单独呢，越剧三个月，牛街来个拥抱期堵车，加接长来裤衩即拍瓦汤，牛街来不了去堵车，加接长即擦洗拍了有。六九三个月，牛街来个拍堵车，加接长来裤衩泥拍瓦汤，牛街来不了去堵车，加接长即擦松拍了有瓦哩。十岁半岁汤，配女拖了点不清醒，见到团巴啦，十岁半岁期团长，俺家出去的路擦也新不提，推送不来中拍了有。南站期明在一年点呢。 牛街十七路急忙给路易进车，哥们解决天下差送新八天，推送不来，哥们来裤衩即拍了有吧哩。
1: zonè sègui la chù zùi dùnjù tùnyì gì nàng tùm zì jòr cè, gà zè gè zù kè rù cà dùn xìng bà tì, tù chùng bà lè gà zè chàng lè gù cà xì pà rù. Sàng nàng gè, sà chà dì dà la chà zù dì dà bè nà, chà bà gò rò chèk tùng zù gì dù, xìb zè nàng tùn bèn zù la nè lèng gè zò rò, ngò zù nàng gè rì.
0: Tàng chìng xìb zù, zè dì mang zù lè sùn bù sù gì yù. Sàng sìng kì nàng zù tè rè zù rì chà zì, jìn dì gè bè cì chùng nè nè sùng, zhùng hòa mì mà jì dùng gè gè gàm kò rù tìm xùng ngù sù lạ lèng dà rì xìng. Các tổng lập trách thẳng, tổng trí chế giang, ngàr xin yu sáng mì chì bà rà mù thù zì trẻ xun bù sò wè chế giù lè, chè bà mạng xù lè gò rì chì tòng chù giù rì tù. Sàr tù nguyên bè chìm xùng tù, tù nè thẳng xin xì, mì chù chù tìng rìng nè lòp sò, lè gòng thẳng chò bè xùng lè. Chì chò pèng tì sò, zì trà sò mì nguyên bè sà chà rà tìng kì chè bà thẳng. Sà gòng tì tà tù, tùng tà chìm bù chò bà mìa nà, tù chù lè mì tà wà rà rà chì chùng sò lè nàng chò mì chì bà rà chùm xùng thẳng thẳng chìng, chì lìng sò chì bè tù nè sò. Rezi tang lu chung ki chi gu bei di zhe zhe sui ba tang nge sui tu zhe le kang ba de zhe su qi ba suo li zhe zhe tuan bei ri le zhe yu de zhen qi kuo guan luo su dong wa tang ga dang ni yu shang qi du zhu gui ga da le mi zhu ken mi ge le guo ru ni jie ni guo ru jik dong min qi mu jie dong ge yu ba tang qian ba le guo ni dong ni guo ru qin ni min qi mu jie dong ge yu shi san le ye di lu luo du tu rang chung qi tuan sa le sum qi tuan zai qi dong qi zhe 용료로 시브레낭 등 등진 춘주란에 대제조 모르는시
1: 예차라 사쿠바라 하사가고 레군에 시도 중화라 데레로드투 랑종기 뉴사라 랑고르타 리록제 위슈 튼제제 춘주도 제비에 튼사라 숨기 튼제 체동 제제 용료로 파르싱 체동 의보로 고르 동주르니 당 체조 섬동 등제 심바티 뒤중발에 야자 조주리 시당 정중아 파르유 테나 리록제 당 뉴사라 랑고로 체동 제제 뒤중발에 카소스로 야자 니제 구주 광아차 촉탄 자자 두주리 띠윈 파르니 종구의 링뉴 수지 이시 알로메 톰라라 균체 메바라 동신 유바리 생글랜지 푀기 미리 튠지 야르튼 구비 제팀 락다라라 균티 군디 당두 십제 낭튜 벤줄라니 렌게 초로 모르는그리
0: 예자라 사고바라 랑교 좀 미마 시슝 성주루 슝드 칸키 초베 정용기 미리 튠지 야르튼 구비 제팀 타 미리 레튼 키드 네츠 롭종 탄티다 락다르지 제베 성규 용자 총디 토니 시도 총어라 표기 중화 미리 지든 계급기 미리 튜지 야튼 구비 제팀 롭종 탄티다 락다르지 제베라 타망 냠주키 구디 동화 탄 림바치네 미리 튜지 야튼 구비 제팀 롭종 탄티다 기 치고 배와 미리 레튼 키 팀종 멍시 딘도 후르다 동화 제체리 미리 튜지 야튼 구비 제팀 키 자와 강종수 딘부로 촉바라 초용네 구디 나도 탈루진데 숨바츠투 정용기 림바카타 디딘카키 타블람 망베토니 규다타 나바 망베토니 문주 타종기 체륜 티다 제서도 당신 림지 있잖아 미리 튜디 야튼 꾸비 제팀기 티다 제고 팅 직동 제제 제주 견이 비워라 망초 미팅 티니 시생아 타 제동 타잠 슝니 미리 카기 망초기 계급기 도시 타 지망기 도시 팀종기 도시제 나루에서도 신입시 랑종종 미리 레트 올린키 조린 쉔바 流动民意 미리 튠지 야튼 꾸비 제팀 뜸발이 조두 레튼 티니 시주키 꾸디 동안이 팀종키 개린 집에 바라 규림 대배 권에 렉스친디 배상 그 조두 제발 대외 최시타 문규루 탑람 카세 종마세 팀종키 개 송캬 토비 제 모두 제샤 셀레게 제로 니동 자매 뉴스 저조르 콜라시비 청진 변조로 촉진 카세 토림 링디 진데 개베 치 접견인 초도 시브레낭드 던진 총조 반에 링게소 노진역시
1: 니샤라 라사라 좀 중규르 뒤 제바 주된 조르 제베 콜라시비 청진 변조로 촉진 라세 토림 링디 더 제베 최적게니 라사 총기레 망조링네 류제데네 수 초도 다딘기 링디기 사드위 천된 등궁기 렉자탕 청진 튼레 피게기 렉차라 시중네 청진타 뉴규 미테브링뉴 메인 변조로 소기 제르순 젠람라 담보르 미바타 푀게이기 비입 제모타 사드위 리덴 뉴규 레투투게 사드위 대단라 튕긴 조로와서 제르순 캡공라 미니 시든 조위 담세 제바탄지 하세 청진 변조로 규주기 세도양 용자 제바탄 존내 남장라 직규토 견자샤과리 산내 사도도 태동 예룽 변조로 규기 청진 바르양 님준키 제부양 초과리 대당 접지 최대한 제고로 뒤직도 근디 당내 메인 변조로 타 미더빙 뉴 OPC 레남 기싱제 연라 링디 숨구디 제바타 켈레 링큐투 규베 제고 챙아 주규 제디 켈레수 독십 제바라 덴딘 슈네 시슝탄 켈레 지뒤 제섭도 담아타 메인 의조 동키 중재 증규 주바티 정시타 뉴유 rinne yu goro chado chongdun je ka chenpu shiri kyeba tang doa jebe cei jugu nin chungmuri rinme goibara gomji gyuridu.

0: 알레 데이가 바게 되니 에리 카바노니 엔 레도조 데 몬자베 아데 줄레덴데 따라 마마진데 가보 치보레 다스니 다 논서 들으달라 아
1: 선다세 안지게다 디르와가 쓰진 롭소 땡으로 와 푸글랍다 타얀 데치가 럽지 차겐이네다 아 다 너미시 푸글랍다 타얀 심슈이네다 디디데 니도르 베리친
0: 아 그마베 고제나 데 문치베 고제나 데롱 춘청마도 로단도 고탄나라티 딘제 너리 롭촌도 고탄나라티 로다 쳔모나 심자사 아 데르마스티 로촌제 다티 데자타나 통셔체 데마 토바케테니 타나라 로다 심자스마츠 홀마릴 아 테 멘도도 데라티 데라티 디디키 차치메 고제 게게케 피체레 데 게게니 바탄제 페엔 하 담보 야보여바 아 데나 지메케테니 타라 네게 존제 몸포테테 네게케 디디 조마뇨바 아 두르제도릴라 데데 제 안시 지손네데다 아베 데네 디노타나티 이메케 카리 코레티 이위 조타랑에게 드라산다 그리마토
1: 인게세 와
0: 어 인게테 드디 요 말이라 나게 조 어 쳐도 그
1: 인게 제 유르사 탐 루이세 도 이게 말고 소디 티메타 제이다 비
0: 어 산로도 근데 어 산로도 근처 지선레티 다데 중요 요 마 데데 자예 베 안지 산 조원다 신 진다네티 아 티카타나 리자 카리 코리 코데베 드라세베 데티 이게 로다 되게 안 한다고 했잖아. 근데 공부한테 그게 단지를 때 단지 저 공부 충충 말해 때 너는 니트째 더 저저 매당째 때 너도 같이 탑자사를 맡고 밖에 때 매바도를 차.
1: 알았어.
0: 근데 단 보다도 이 것 더 찾다위 것 찾다위 진짜잖아. 때 라바도 더 찾다위 진짜잖아. 그게 때 몸몸 지하서 그때 대신 마선도 더 제주 맡아. 때 내가 시한은 더 되대. 갈리는 마선도 첨부 녀대.
1: 알았어.
0: 되도 갈리는 첨부 어리대. 안 비지 단지 로다 통제 그 삼바도 포자네 되대. 마선 단지는 요 말해. 매주 때라 때 이다 저 등체 종으로 좀 마선 요리 된다 이게 좀 놓소지. 된다 이게 근데 된다 단지 이게 동거 잡죠. 디샤라 띵 이게 아데 같이 배전신데 로소노 마선노 제 몸보 제데텔 데 따라고 외고진데 데히노 마선노 제주존 데 띵첸라 로다베 고진 데 산노 제 지트 가톤스 쇼도 바트르 제 따라
1: 응 폴라브라시 미 로다고
0: 로다 따라 리타 띵첸게 리샤이나 제테 신이나 제 데 로다오 제게 저로 로면 파제 지트 가톤스세 월라 다산데세세 데 로마케 다산전노 탄도 졸로 지메 다시마데데 아데 따라서 와사다산세 페이지 따라서 정어래라
1: 네
0: 내게 뭐마 춘효마세 다 나게 도시 비에베 거다나라데 그 안윤 진다테노 로마체로르 메라 인젤라 동시에 제르 마오마레 투산데 투산타나데
1: 럼지 찌레메네 부부 지르지나 부부 지르지네
0: 어 부지도 디노타나 당하 차여 바론 냠요 텐디나 트디바데 고진 디딩가겔 아니 바지 포모제오
1: 아세 다디디 지그 어 정가지나 럼지 찌레메네 부부 딜레메베 네바디가데 투데이나
0: 네가데데 몬소 단지 산론데 시디 지저메톤 로솔라데 베저메다산 데다 뒤첸데리 니니베 고제 뒤뒤데 라나 돌라데 자주이 바 타니 바 데마 따라 로소 착첸데 따라한데스 메바 데서 강 제티게 테니데 로다데 동건 데 하주게 강아 쳔보스레데 데 따라위 고제네데 딘첸 시정 마토바 타레산데 레레 니레사 데 리샤카지 메니 제바노 호노 마토바 데네 몬포소 마라
1: 루드네 자양 산데 예바 차샤메네 벡타린다 쳔제
0: 어
1: 대 용화라 짐지도 대 메저라
0: 제제 다 엄마 거진 이제 타린산이 거지 다 파케 마타 페인지 니마 이제스케라 칸도 그래 딴신
1: 아 다시네 님신다
0: 딘진 좀 럼레는 로고 같이 럼레모 거 딘진 좀 포촌은 로고진 니마 이레사 나레사 대 강토는 대 니마 두레 된레사 대 돈도
1: 거 같이 나가 여디서 가다 지 근게디스 담보 마다 야게디스 나가 취지비스 미진데 돈
0: 그래 도쳐다 띠가쳐다 띠비선 근데 따라 지바노 기도 미 페이지 사제 그런지 도제 데 로드게게 피세 로드게 차제 데 달로게 되네 띠신게 바노 아톤 자상네 보모 와서
1: 말이야
0: 뭐로 되니 바노 방알인데 데 나는 아니 자시 자서 세 제노 로다노로 정토다 띠 뭐로 되니 더 세도 기바다 뭐마 야보레 데선데 뭔게 혼설라 들으다 게게 단지라 까티치 투제치셔 제온다 데 아 들으서 그 선선다
1: 딱게게 디스노스 바데지 지금 라브라 요미네 다시 연애해 배직 임소다시 라야사지 얼어서 딱 띵지
0: 다 하위 고진에 때 잔노라 대위 고진 대 롱치 지나라도 그게 대사 지나라도 다 되게 원래 때네 따라리 왕께 그렇게 티야리 티라 자와 티테 사찬노 티 대가 메르를 카바르리 보거스를 카바르리 메리 파지 어디 말해라 어 너 같이 대 탑치위 고진에 때 탑치 단지 진 대 타발레 대가로 맞다 그 누마 그 돈라 나브레 되게
1: 치즈 이어 산데 콜고 도 쳇쳇 봐
0: 산데 톨 zondi tola te nje dhura ma sona chenpo tsong re
1: lase lase ta chik nungu di manzo yungbo saya shora ti tso kare ting
0: yo yungba te tso shen du li tso ya
1: shen du le tso
0: mebi yabba re de tso ten zin re la ta shen yo to shen zan rupa yato kin rupa za ten rupa doi yato ta chik yata kambal ten ta ten chen wiko jine te tso wiko jine yungba chia te wiko jine yata kambal re te no ni doi malo pa ta panye ki ya yato te te tara hindu nye ki li ka te ᱛᱮᱱᱮ ᱜᱮ ᱪᱟᱜᱚ ᱡᱤᱡᱮ ᱛᱮᱨᱮᱞᱟ ᱛᱮᱞᱮ ᱛᱮᱱᱮ ᱛᱤᱠᱷᱟᱛᱱᱟ ᱦᱚᱞᱤᱱ ᱢᱟᱥᱚᱱᱟ ᱛᱮᱱᱮ ᱭᱟ ᱡᱟᱥᱤᱛᱤ ᱭᱟᱛᱟ ᱜᱟᱢᱵᱟᱛᱮᱫᱟ ᱛᱮᱱᱮ ᱥᱟᱭᱚᱱ ᱡᱤᱥ ᱛᱮᱱᱮ ᱢᱚᱢᱚᱢᱚᱱ ᱥᱮ ᱪᱷᱟᱥᱮ ᱛᱟ ᱱᱩᱢᱟ ᱜᱮᱱᱡᱮᱱᱮ ᱪᱷᱟᱞᱟᱱ ᱨᱚᱱᱮ ᱟᱯᱚᱞᱟᱭᱟᱠᱮ ᱭᱮᱥᱚ ᱛᱮ ᱦᱚᱢᱟᱞᱟ
1: ᱥᱮᱞᱟᱥᱮ
0: ᱛᱟᱨᱟᱵᱮ ᱜᱚᱡᱮᱱᱮ ᱛᱟ ᱢᱚᱢᱚᱢᱚᱱ ᱥᱩ ᱪᱮ ᱛᱤᱪᱷᱩ ᱭᱮᱱᱟ ᱛᱮ ᱧᱮᱢᱟ ᱪᱮ ᱞᱟᱱᱚᱨ ᱨᱮᱱᱟ ᱧᱮᱢᱟ ᱪᱮ ᱞᱟᱢᱨᱚ ᱧᱮᱢᱟ ᱧᱤᱱ ᱞᱟᱢᱨᱚ ᱨᱮᱱᱟ ᱧᱮᱢᱟ ᱧᱤᱱ ᱨᱚ ᱛᱮᱱ ᱜᱟᱥᱤᱱᱮ ᱛᱮ ᱨᱮᱪᱷᱟ ᱡᱚᱜᱨᱮ ᱪᱷᱟᱱᱚᱱᱟ ᱞᱮᱢᱟ ᱭᱮᱱᱟ ᱛᱮ ᱪᱮ ᱧᱤᱥᱮᱥᱮ ᱨᱟᱞᱨᱚ ᱛᱟᱨᱮᱱᱟᱱ ᱨᱚᱱ ᱭᱚᱝᱜᱟ ᱡᱮᱥᱟ ᱛᱮ ᱪᱷᱟᱢᱥᱚᱱ ᱛᱮ ᱪᱚᱣᱟ ᱯᱮᱡᱤ ᱛᱚ ᱭᱟᱛᱚ ᱛᱮ ᱛᱟᱨᱮᱱ ᱨᱮᱜᱮ ᱢᱮᱱᱮ ᱪᱚᱣᱟ ᱪᱮᱫᱟᱞᱟ
1: ᱱᱚᱢᱟ ᱤᱧ ᱫᱟ ᱪᱤᱠ ᱞᱟᱵᱟ ᱫᱚᱧ ᱪᱚᱨᱫᱟ ᱢᱟᱡᱚ ᱭᱩᱢᱵᱚ ᱥᱟᱜᱟ ᱢᱟᱡᱚ ᱪᱮᱥᱮᱡᱚ ᱪᱤᱞ ᱟᱵᱚ ᱪᱤᱱ ᱥᱮᱡᱚ ᱛᱮ ᱫᱚᱧ ᱭᱚ ᱟᱢᱟᱨ ᱵᱟ ᱛᱤᱱᱡᱤ ᱫᱤ ᱢᱟᱝᱜᱚ ᱪᱟ ᱫᱮᱭᱟᱨ ᱵᱟ ᱛᱤ ᱪᱚ ᱡᱩᱝᱡᱮ ᱫᱟᱨᱮ ᱛᱩᱱ
0: ᱛᱟ ᱢᱟᱢᱟ ᱢᱟᱡᱚ ᱛᱟᱱ ᱪᱮ ᱠᱮ ᱪᱤᱛᱟᱹᱱ ᱵᱮᱛᱤ ᱛᱮᱞᱟ ᱛᱟ ᱱᱩᱢᱟ ᱟᱜᱚ ᱡᱤᱱᱮ ᱛᱟ ᱟᱵᱚ ᱞᱟ ᱡᱤᱥᱚᱱ ᱞᱮᱛᱮ ᱫᱟᱛᱮ ᱦᱤᱢᱮ ᱠᱮ ᱛᱟ ᱪᱤᱛᱩ ᱵᱮᱛᱤ ᱛᱮᱞ ᱟ ᱛᱟ ᱛᱤ ᱜᱚ ᱪᱟ ᱦᱚᱨᱤ ᱱᱩᱢᱟ ᱠᱚ ᱭᱚᱥᱚᱞ ᱵᱮᱛᱤ ᱟᱵᱚ ᱞᱟ ᱢᱟᱱᱨᱚ ᱵᱟ ᱛᱟ ᱢᱟᱱᱨᱚ ᱢᱟᱥ ᱜᱚ ᱪᱟ ᱦᱚᱨᱤ ᱵᱮᱛᱤ ᱥᱚᱥᱮ ᱫᱚᱢ ᱫᱟᱢ ᱜᱮᱥᱟ ᱟᱵᱚ ᱞᱟ ᱱᱚ ᱫᱟ ᱡᱚᱱ ᱨᱮ ᱡᱚᱱ
1: ᱛᱟ ᱥᱚᱥᱮ ᱛᱟᱣᱫᱤ
0: ᱚ ᱛᱟᱣᱟ ᱛᱤᱱ ᱡᱤᱫᱩ ᱢᱟ ᱛᱟᱱ ᱛᱟᱫᱤ ᱛᱮᱱ ᱱᱩᱢᱟ ᱥᱤᱛᱟ ᱫᱩᱨᱚ ᱨᱮ ᱛᱟᱨᱟ ᱵᱮ ᱜᱚ ᱡᱤᱱᱮ ᱛᱮ ᱛᱟᱨᱟ ᱨᱮ ᱥᱤᱡᱤᱨᱮ ᱛᱮᱱᱮ ᱭᱚ ᱠᱟᱱ ᱫᱚᱞᱚ ᱛᱮ ᱢᱟ ᱢᱚᱱ ᱢᱚᱱ ᱛᱟᱱ ᱡᱤᱠ ᱪᱮᱛᱚᱱ ᱠᱮ ᱪᱮᱛᱩ ᱠᱟᱱ ᱨᱚᱱ ᱨᱩᱥᱤ ᱪᱷᱟᱱ ᱫᱮ ᱛᱮᱞᱟ ᱛᱟ ᱨᱚᱦᱚ ᱜᱮ ᱞᱟ ᱧᱤᱞ ᱛᱮᱱᱮ ᱛᱟ ᱞᱤᱠᱟ ᱞᱤᱞᱮ ᱫᱟ ᱨᱚᱦᱚ ᱠᱮ ᱪᱚᱛᱤ ᱨᱚᱦᱚ ᱠᱮ ᱪᱚᱡᱤᱱᱤ ᱛᱟ ᱭᱟᱢᱚ ᱦᱚᱸᱫᱟ ᱛᱮ ᱛᱟᱨᱟ ᱵᱮ ᱜᱚ ᱡᱤᱱᱮ ᱮᱨᱠᱚ ᱠᱚᱭᱚ ᱪᱚᱱᱫᱟ ᱭᱩᱢ ᱠᱮ ᱚ ᱱᱟᱜᱮ ᱠᱮ ᱫᱟᱥᱟ ᱡᱟᱝ ᱠᱮ ᱛᱮ ᱤᱱᱟ ᱨᱮ ᱛᱮᱱ ᱨᱟ ᱤᱜᱮ ᱫᱤᱱᱮ ᱪᱷᱟᱨ ᱨᱮ ᱠᱟᱱ ᱟᱵᱚ ᱱᱟ ᱢᱚᱦᱚ ᱦᱚᱨᱤᱞᱟ
1: ᱛᱟ ᱪᱚᱫᱤ ᱪᱤᱠ ᱥᱟᱣᱞᱮ ᱛᱚᱫᱤ ᱧᱩᱫᱚ
0: ᱪᱮᱢ ᱪᱮᱢ ᱛᱟ ᱨᱮ ᱨᱮ ᱞᱟ
1: ᱞᱟᱥᱮ ᱟᱱᱮ ᱛᱤᱡᱚ ᱨᱚᱫᱟ ᱪᱤᱠ ᱪᱚᱣᱟ ᱡᱟᱜᱮ ᱯᱷᱤᱥᱩᱱ ᱥᱚᱵᱚ ᱪᱟ ᱫᱮᱨᱟ ᱛᱟ ᱢᱟᱱᱡᱚ ᱫᱤᱥ lo chung to tang chi tsar ho, te dro tang chi, te dro yapo ma se taran rasa xil ma re la, nige ke to dung ching yong.
0: ᱛᱮ ᱛᱟᱨᱟ ᱴᱚ ᱫᱚᱞᱮ ᱨᱮᱥ ᱠᱟᱫᱚᱱ ᱥᱤ ᱟ ᱥᱤᱞᱢᱟᱨᱮ ᱛᱮ ᱛᱮ ᱠᱟᱞᱤ ᱠᱟᱞᱤᱱ ᱡᱮᱫᱩ ᱛᱚᱝ ᱜᱮ ᱪᱮᱱᱫᱮᱞᱟ ᱛᱮ ᱪᱟᱱᱛᱚ ᱠᱚ ᱠᱚᱨᱮ ᱦᱚᱸ ᱛᱮ ᱛᱮᱞᱮ ᱛᱮ ᱱᱮ ᱠᱤ ᱠᱚᱨᱮ ᱵᱮ ᱪᱟᱣᱟᱱ ᱛᱮ ᱛᱮᱞᱮ chana ti pa tan ji lo cha cha tan ji pa na tan kha pa ta yan ta kha pa no ro chu ta tan chan ta kali ji ta ta ma ya ta ne ti sim ti zo ko le ta pa tan ji tro do na no la ti to yin ta to yin zong ge ti tan nga go bi che de la ti tro do le da che de re ve le da ta ne hin ma so na ti ti kha ni tmo re da te da
1: la se la se ta ji ri ne yin ne da ma zo be te kha yin na da se ge yin ne da अंचिं जिंद्री ने ना लव्स इन ने जा आ चिक साबे बे इन ने तो जगा गदो शुक छेम छेम बे मजे अंचि कर तो रंगा तो चिक मिरी की केजिन दे बे सुजिन की ने जे शाओ रो तो तो ला अंचि
0: आ मम तो छेम हे दा
1: ला जिंजी जिन ना दा बुजिन ता चिंजु पु चिक लो सिंगा जिले में ने चिक फ सामने ना पग जा जिले जे
0: जे चिक वो रो
1: ला ला ला ला कट छे
2: तिरिंग ले छेन शुजा दगा छे की थैंक यू शुदेन चा हो मनम सो ले छेन छे में ना जे छोक छु

0: 我们的学校是一个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校的学 나리아 더 낭퇴은 가르시 코이나 디 갸나기다 신세로도 사디다니 농리사들이 말이야 어디다 개발 가르유나 개라
1: 어다 디 다디 로도 든주 당하란저 수준이 들어와 중요한인데 로도 디 낭도는 제가 있나 디렐 말하죠 다도 마 방드인데 다도 로도 당하란저 다스면제 간다는 거 직두 전도 있는 거로 와. 디 가르도 있는 거라서나 디 나로라 로직이 나 다 쪼치시는 거란 저 신조 망자서 되는 소 말이야. 거 마 디 믹서 좋아 말이야. 거 쪼치시 아니 나는 저 로드 나로 나도 되는데 디 또들 가르도 있는 거 도서나 로직이 철주 간다.
0: 철주.
1: 아니 정전으로 지어야 됨. 디게 디 아니 더워서서 마도 싶다. 되는데 세디셔 저 상아스디 뭐는 저 사다 디 뭐는 저 살락포 부부 빠산 뱀바시게 던저 그 코르조하고 말한 저 돌띠에네 아니 로직이 나올라 사고래 땡 넘식 두어 근데 용기 어디 디 그것도 터들도 나 되는 디 나올라 디도 나 미소솔레 로직이 나올라 디도 근데 용기 랑도르기 다디 말한 저 조치시 중지 단아디네 젠베나 로직이 나올로 미디 소고 데려 용 그래 미디 룸데 데려 용 그래 아 미디 아니 세소알라 근데 닝거 근데 용도 마요 어 드네 미디 로직 나올로 소소 배전 제베 뒤르 나올로 아니 소소라 베나 배조 롱조라 소고 근데 근데 용서래 세제와 말아 아 안 디는 미디라 기행에 바지어 된다 요다 마이 세게 된다 여기 야 말하자면 룸이 된대 망고 좀 믿는 거야 된다 로다지 아니 고고다디 된대 따 된대 망고 좀
0: 줘. 어디
1: 고고가다 아니 고고 된다 어떤 전 나올라네 고 미소솔라 로지 나올라 디도 가리 이런 거 유명 직성으로. 나디네 등산 등고가 말다 무면 로돌이 있는 아니 로직이 나올라 지저세 볼라 벤 내용을 된대 여담이 아니 먹두르 된대 여담이 지저 아니 고 벤조 총례할 텐데 근데 연구 유매 배나 대남 계류 쓰고 봐 말한 저 배나 세주 동주 텐데 말한 저 총소 텐데 근데 연구 유매
0: 인연 텐데 여러
1: 인공 차 맞아 봐 배나 벤조 동주 세주 동주 인공 차는 아니 곧 배배로 지어 말해 어 텐데 둔 거 뭐 뭐면 로드 인거 던져 나 대산 대산 던져 나 대산 담망제 신루랄 되는 마 송도가 망치 어떤 것만 있나 그러면 롯닝과 선수 나온 것 같은데 그거 다 되네 가려가려서는 그 로직이 직 되게 되 뒤도가 랑도 되게 송사오로 와다 되네 샴들라 아니 나와줬어요 배나 나와지기 나와라 아니 근데 용구래 봐야 배나 철주 근데 용구래 봐 아니 그 전삼 던조 근데 봐 나와지기 나와 믹스에 되진 근데 두게 그러면 배나 나와지기 나와라 배나 정준어 제트든데 두개입니다. 나 사용다 든데 면제네 꾸는 두가 아니 나와지기 나올 때나 갑자야가 때나 레아가로 든데 여기 말한 저 믹스하기 소스 김장기 레아가 다 지기 다시 레아가 든데 제가 주는 아니
0: 갑자
1: 면제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나와졌어 나고요. 덥시했으니 믹스하기 소를 꾸나. 다 되는 마 십자 사주대 아니 니 말이야. 때나 다버스 매체 직니 좀 시스코나도가 어도 디나로 세공스 그랬다 디나가 안 가려서는 디님이 아니 세가려 사가려 까만 가려 아니 사다 까만 중원 때야 그래서 뭐 다다 중원에 들어와 그냥 건전히 중원 채도 고 사디다 까만디 그도게나 중원 가려래 제냐 정도 조진 제냐 된 말은 뭐 제니 니샤지기 나로 세란성에 자 디네 디 경과 가르고 그래서는 bena ngaran zu suwari kwa ta tewa chewa ina bena mii tzapari yati bena tozu tsung bena jige tsam tozu kane zi kane kato jige rewe kane kato yaka rewe kane kato donga rewe siyani ma tozu tsam di te sung di tozu zi kira di na wa ane mii so bo kya nga ane duwa kari yung kira bena tzapari tanga kane zi pa kira ちげてつたかんじゃすばくれ。やけてつたかんじゃやる。キャチュ。どんげてつたばれやて。キャチュ。おてんじゃぎ。てしゃち。なんでね、べなやめんだとよべいな。まらんじ。めんぜてよべいな。めんぜかんじゃち。とぞかんじゃちこわれ。せじょまれ。うん。べな。まらんじやざこんぼ。やざこんぼたわがぜこわれ。うん。てね、べな。て。まらんじべなとりめとすげこんじゃよめんてね。あ、てじんとべな。
2: アピカシエラソコ。メンゼヨマレ。あのちょ、ピベメンタンゲ。ジ。ドンゾ。ソソソ。カジュマジコアニングアマレ。うん。コヤルトゾヨグサムチョ。うん。こ、ニューベヤクシュウコ。カディユメチョマレ。うん。ベナ。メドアキリキメ。デビューリキメ。ベナデビューインドンガヤクシュウワ。シェ。メドインヤガヤクシュウワ。シェ。アンザワ。ベナカチ。メゲザーテンジャタンゴヤ。メンザインナ。アニ。カディタンガレ。うん。え、ロマティンデインカディタンガレ。
1: 깡딘데
2: 단단근데네 지경 자간에 단다 뒤죽 걸려도 응지 때문에 맞지마 응지 망고 저기 마 딱가 티부셔고
0: 뭐지 시작하죠 티부셔 또 안 가셔야 신지다 변을 러사선 저 양 아주 착해야 돼
2: 어레 다디 고 자나 신지 코나야 이직중 그 자나랑 대체는 로가지로 봐 고 먼저 또 띡지 정말해 타이네 신지 내 렉스 망고지 말한 저 시에요 변나 자나 렁지 쓰게 되는 거야 너도 되는가라 랭귀지도 미지체 근데 이러면서 드는 독지 뒤져 줘 봐라 그 망조야 갑이 세우실 때
0: 나스
2: 망조기 니엽셈는 때 너도 독사가지면 니라 가리 망조가 가리스 그래서나 자나 랭지 다로 근데지도 게 철주 세줘 말아 그 나라 랑도 저 철주다 야한데래 그래서 다로 철주 상시 아니 그 밀라 나자도 좀 더 대단치를 빼나 미 담마라 되어요 갬블라 되어요 디 집은 남라 되어요 세게 된 저기 뒤에 온대요 아니 나자로 된대 야 유미 된대 그 뒤에 망고지 된 그래 디는야 망조즈 레몬티데 시니 야 바디 딜 뒤에 얘기 요 때야 뒤에 얘기 되던 멤버 그런 망조 누구시냐 더긴 걸 지는 지는 시래 뒤에 티에 잡으던 데 대개 온대요 왜냐 한국에 따로 한국에 니가 비샤 차바샤비 말씀해서 이제 하고 그 뒤에 그 망자랑 뒤에 티 다르스시고요 돈도 상무 돈에 좀 그래서 전화 신지 쓰게 되는 좋은 일이
0: 아
2: 능리 아 다디 그 다 있네 제일한다 디디 망부지 고야 자간에 좀 된다 뒤죽 걸로 나올 싶을 때는 응지 때문에 되는 거 봐. 그 쪽도 정신 좀 부시라요. 그 딕스 정말에 말한 수 신지대다. 디 만절로도 디. 아니 되고 되어도 저거 말이야. 그 코 간선은 만절한 거 비벼서 될 때 물어 봐. 내가 사지 마 물어 봐. 많은 수 디 사자 더 봐. 그 음식 좋아도 나가라 봐. 그냥 디 멘저 만 보여. 그 다 수익인데 직벌해. 그 수익인 게 좋아 됐네.
3: 시리기 니슈 니네 차르 로주기 첩규 니네 슈 센다
4: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아 라주 중에 야게다
5: 여기 단능한테 망주기 규제기 샤브디네 여기 네네 대어지니 디 로규드 링타저제 마세가 단능한테 셰 샤브디네 하장 표준소 대어딘 로가 갸조레스 디지도 잡았다 여기 네디네 가라에서 규진구 때 로규진구 임바 표준소 임비데다 디 땡치고
3: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르웨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균 시베 리첸디 꾸니라 몸바미베 시리기 두지체
0: 샘벌링게 탄달링게게 센심비디니 페기 소아직베 멘시 송지고라 펜정 퓨루 수리 로링키 기겐 체무와 라찬스남도 갸라소 제르시베 낭튼디지 무튜네 저버세로나
6: 먼저로 되나게라 체지 렉신 산제다 아니 니무인다 테리 베나 차와 데 카르체네 야우두 야메나 야우민두 산제메베 나데나
2: 오레
6: 딘츠강로 지나네 퉁고리라
2: 지네 퉁크레디 간세나 더 야에 고르 쯔제시 직보고다 멍지고다 중화레 타긴시시 디네 더 던져 데려 다 던져 믹서에 들어 봐. 그런데 세제 대에 들어 봐.
6: 세제 대에.
2: 세제 대에 뒤 맞다 용디 다 세제를 다 십도 다신 게 건배서 주래. 너무 다가 죽는 걸라 뒤 지단 치자 믹서에 세 맞대. 지랑 그런지 거 드린 세제 근래서도 해.
6: 도와.
2: 생애 직대. 하디네 제자 미소소도 안 뜨니. 미소소로 다다 지워 봐. 어디제 뜨니. 고직디 세제 그래. 다디네 믹서 가지고 얌베나 니나지엘라 소바. 딘데 다 셴바 딘데 가지고 말해. 야 콘솔 땡큐야 디 믹서로. 근데 독세는 말한 저 다 그래 다 죽나.
6: 아.
2: 다디네 고 동안한 저 다 망게다 라고 좀만 긴 말로 와고. 진짜 죽나 지다 지다 믹서 전 딘데 전 막 다 그래.
6: 네스.
2: 던전 나올 때나 말하자면 면주 제외 규례는 뭐냐 로또다 그래.
6: 네스.
2: 배제당 그래. 멤버지 인베이나 로또다 맞이나 아니 면주이디 용다 용그래대 그 면주이디 제차 제가 죽네야 이거 말이고.
6: 시.
2: 로또다 맞. 그래서는 로또 나올라.
6: 시디 샘자오라.
2: 믹서 미소스 로또다 미소스 감던스 때네 아니 제라당 거. 배는 면세에 있는 자. 배는 그래서 배배서 어리고 나올라. 메자샤고 세운도 민도가 맞아 메제베
6: 메게야
2: 한 따르다시야 차제베 누가
6: 어지
2: 아니 멘주까지 룸제베세라 소고 주버지엘라 소고
6: 되게다 무슨
2: 자침 보여로 봐 근데 메세 근데 멘주 멘주 제가 죽네 멘주 저때 근데 미 네버 강군지기 체도 근데 멘주 저거 죽네 어 던졌라 그래 가만히 맺대 버치 다 쟤네 득도 득고 와야 돼 이네 꼭 딜레장 약봐 그런 저 꼭 최담제 딘지인데 고 니슈 좀 되지 지금 감디 창마 지기질 던져 봐 지기질 떠는 마다 그러나 미소스 조예티 와 말 봐고 말한 조에 지 지금 감다 떠요 그러 봐 떠용디 그 주인이 되다도 오세 말한 조 바 자리용디 네 제란 됐다 됐네 제자 야가 됐다네 걸 제베 나버들 변도 디 제란디 디 미티다 아니 미티 중앙 감디다 제란디 틈부 죽나 아니 코에치에도 임베베나 나바지기 제도 면소와 있는다 면주 제업이 있는다 하는 거 배에야 약을 얻어 봐. 어 동시에는 하는 말은 저 인지민지야 로드 다시 멤버이. 뒤 로드 다마시는 네 멤버 열시다 대지 용무 말해. 뒤 대산 천리가 누르 눈쪽 탄다 말은 저 소화를 봐. 팅 팅로 소화를 보던 저의 멤버 던저 시작주 제 가지고 지디 고 대주욕 들으시고 딱 그거가. 그나 대산 눈쪽 있나 되나 샹주시도 다가게 될 배주 될 때 그러고
6: 나서
2: 배나 제가 주변에서 때 다가 약한다 배나 양주변에 던진 인재도 그 주위도 멤버들도 시작도 지루한 말이지도 그 도저히 그 주인이 정시대도 민속 그 그렇죠 왔어 말이야 주인이 정시고 잡아 인데 면주지에들 편현들 개발 열었어도 어디를 시부 더나지고 왔어 당 안주 그 리시에도 있다 시부딩 서부 대마장으로 와 지금 콘즈 등산시 서울에 말한 저 지루수를 던져 시부 멤버 던져 더나지기도 같은데 그거 대지 요어 봐 그게 편을 지통만 이순 동안 한저 로드 나올라 로드 멤버 진배 있는 또 로드 때 다시 한번 지에 계속 싫어
0: 됐어 로드 나가라 当然，就米卡，米卡些个这些东西，特征要我们读，思念要我们读，那得别打我球呢，挺大用我们读三千遍呗。
2: 哦。
0: 昨天爸爸就车子先说的，到底干了他们说要给机器车，你说说，阿来今年，今年阿来的要我打什么过是吧？
2: 嗯，
0: 干过了那的球是吧？
2: 好嘞。到底先说的，等到哦，到底今年是第什么了？嗯，等到那次面子看过，等到。
0: 충
2: 중들어봐
0: 어디지
2: 어디시연스제니꼬질러서물어봐
0: 응
2: 응다이는소수미소수제니계속들만이마던져지기나온거시연바장이에나
0: 응응
2: 시연바거기네야가지두개여봐
0: 응
2: 봐서20
0: 지그래
2: 꼬인지민지꼬렉스가지담구여니봐요말해
0: 응
2: 꼬는꼬이랑도제부치에요꼬라마저디봐저디빼는이마지기나온거디야구여봐말했어
0: 응
2: 이마지기나온거네야꼬십대다신게이네야더줘야지다며고유야잠만자가고유다
0: 나주치주
2: 나주치주님고세유도
0: 되는거야어님부군좀다상부춘좀래쳐주지다디간도와
2: 네
0: 도말이야디네디치주쳐주나도감십주네아니생이기쳐주치주아치주도인스미신다라쇼가님샤다워드린남산님군좀지제말이
2: 죠어마딩요당안주가지마제는님가래송도와
0: 어
2: 디도지
0: 신쳐주대다오르바
2: 디렌제제야고지해봐있네
0: 응응
2: 내가그걸낭러라야더주디링이낭러야더주인받으래요어디서인데꼭
0: 디위에나다그래
2: 요알겠나여시한번당한대요
0: 응
2: 그단다디상시에송대던서찔러도없으다마락버로주송시하러와그십대디소소스미라미소소지랄지않다그러와대는아니그유도망고줘그인지민지그있나고란한인백이댄스가요말해그신바지있나난그래야라면드지
4: 新疆南侧，狂徒另一个三处的地呢，热尼呢，平江普鲁苏里鲁林奇吉根切莫瓦，拉强斯南多杰拉苏，普吉苏军罗多西的地那里啊，南屯卡着国玉米塔，加纳奇新基罗多塔，开发卡着玉米果里啊，接着区别这不的是，前面的在哪？木屯呢？普吉苏阿日边面积松植过了，跟苏东拉苏接着区别这不，彻底区别。另一个呢，土豆都在哪优秀？天地抗战。其实切军是为了钱，宣传他效应。李前的总之作用三国切军他，是不是千古难看八三次来日？我那西面李前呢，杨家节约，听见徐天家话。

0: 谈的你毕竟去出自救助大大日
1: 감흥의생교를
2: 三毛平姐公开们上下面了这次的年感冒癌上就是年春休演这次昨天年起接着结合居住习近平起毕竟密码操控节目了中国的阶段层次的配别一个多的给新增诺亚堂节目能够中国一个多堂免去确定堂二不用去诺亚给谁所提供了两年前年一个多的这个配件主角了加表的前队乐器苏马堂叫你比罗素堂人年修奴旅者三年级起别的天兄弟将对乐器送读接着就变你三个月别写到熊儿前呢密集部谈中央基座雷顿部孟西部接起你对娘们这坨创建谈创世纪地归图来年离九的前年罗布群罗布顿把独有国体达到八成前提四句谈接得不热谈什么多年罗布群罗布顿把台湾忙娃创建谈创世纪地归图来修图标了各地当坨西林教育麻辣烫教育女把听日间图教育了先天别地教育女点切据模式记得这边在九五年年中国面包各组别推荐听古巴听不烫三个月别接着九五年一个出点地当五年的西道穷时呢年度家庭增流龙就怕了借用所来年面包各组把车座阿边一周五十年龙阿城继续别出点地当新点别披荐车市能点别切别明确两间列立足切别一个江南错过采用公司的内部表示呢，第六季的唐文的短报报道，沿用其江南托主办健身器材每天同周日早间发生什么的，推崇为了接受视察及拍摄报道。昨天我所健身格林旅店成员，便做了短片啊，酷流图表了格林图表示。接着就变年，阿里森森特朗普这两年就托，听个谈热情，一人谈出门，让他开始学的抗氧气免疫器就把谈炸，阿里。依然去坐到各种人安心内部停车场，我们在坐卡过一起就没事。今天打了国际级的预备，叫我们从门面把水往面呢，把头就先越级去不是。接着就见你，接着对阵那边立功去，这两年就是他，明明那么主席，天天抓住人民对老汉去，特工解决人口的设计数把这个穷人没居住，西面穷我没事。天天人对老汉铁路局他这边团结出七主席日级别，总一别不是。接着九五年，朝鲜中央三局抗议阶段变年，阿里塔韩国两千万吨囊中七八天，朝鲜塔提前三个月提出了几个岁月别，孟西呢也不提前明白，朝鲜七零期突破安徽孟州两年月别参数六月起去不是。接着九八年，叙利亚派个弟兄去牵制部三十八年，以色列马去阿布祖库罗卡马丁西的卡多内加布切布拉，给他们查过当堂，第二。用在不要明白政治区别采取几个日期就不是。四里让我去成都王家堂结合地改变结合家政堂结合基金的区别看完后目的双重采取饮食决度。接着就变年让院从其绿色政策各主席不堂每日及水军绿色政策各处别从中偏送其政策我所过错年。罗九处人别追究堂研究托上去南昌经常年度图真有不是。刘子把车在南头进入油菜我们呢，沙堆巡逻路中去压断去，刘子独处扛了硬行月。接着九九年，让远从制作村里来的两只很早的中年前辈，喜马拉雅制作村里写字节目拉萨的国粗巴堂，写字体中华密码集团结合体健康酷流陈雄了设置顶级格局作物前头，陈雄所谓叠中堂团人客厅，南端座培育堂职位南端。陈雄去配了金币苦格堂真龙街却按天年设置教育室。年度人民资助老村南九创基地广播老总堂安天主播普有另外中华民族集团创办民族集聚节芒草人心节决定作为结果云南前途天气质冲动差别呢芒草没定期对着屯谷堂节案修育室。年度深圳创基的民社集结体叠加一批新旧抗体日记看完，我则与总统片面，对于您个人去民社集结体叠加一批若干来团别有事。日记看完初中去，总面感叹：六十所数十余难点，集结体落些堂，根据其他所几天，立批七八没事。人家开的玉米三只羊七有事。三宝兄弟，天天干嘛爱生就年成虚差。
3: 三个邻居，想不了，见到这边在聚过堂。 편도 된배 채 뒤닌지 넘신 군데 쇼이 저 매지 한 걸로 되나 선인이 편도 된배 채 뒤탕 제슬라바 제존 다가르스리 중주 추롱 최첸 뒤 저와께 뒤다 넘지 나주 당대 르며치 치루 티바망 채무 팁시지 론업 담노장 뒤도 티바망 장시라 당 샤로 쿠이도 뒤롱 줍시 쿠이도 저 남실이 공기 뭐 무슨 집시 링키 응대나 동고모 시즈타 너리기 셔주이탕 로주 나주늑주이탕 닝저 차부총원의 정오법주 사스카지라 차분정원의 치오법주 로가탕 라스 참도로 남팀내 차부총원 죽저로 법주 사스카지라 차분정원법주 대민 사자라 퇴사람 죽저로 법주 성니님 시즈탕 너리기 셔주이탕 로주 닝저 차부총원의 정오법주 사즈카즈르 차분 정원의 치오법주 나주 늪주당 의주 호게 늪주당 시주 하사 참드 의주당 로주라 남팀네 차부총원 주저르 법주 사즈카즈르 차분 정원 법주 대민 사자라 쯤모 먹고네 퇴자람 주저르 법주 시 구현도 샴라 장종지 총결당 종추카즈키 넘시군데 쇼이 하사라 차부총합합내 림심 퇴사를 법규 주제안란 주제자니네 뉴스제자안아파라 선주자라 차부총합합내 림심 총합법규 주제안란 구사구내 뉴스제자제파라 낙수로 지마모복호내 차부총합법규 주제안란 니자순내 집등자순파라 저입추라 지마모복호내 림심 퇴사를 법규 주제안란 중니내 뉴스제파라 내동추라 차부총합합내 림심 남대규 주자랑 주지자 보내 니스니 차지 파라 싱크불라 잡총 없고 주자랑 제자 주내 니슈 파라 허름슈라 잡총 없네 림신 넘 대비 주자랑 고사 주내 니슈 쓰순 차니 파라 그저 잡총 없고 주자랑 나사 제내 주제자 듄 파라 부승라 잡총 없고 주자랑 고사 니내 니슈 사 시 파라 현재라 넘 때문에 림신 잡총 없고 주자랑 시자 듄내 정사 니 파라 암도로 지범호호네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니사 시내 정사 지파라 넘슝라 차부총 법내 림신 퇴사를 법규 주장자 뉴사 지내 조계사 주파라 소종라 퇴사를 법내 림신 지범호호규 주장자 니내 뉴스지사 시파라 하르 넘팀내 림신 차부총 법규 주장자 숨자 주내 주둔사 지파라 띵신라 차부총 법내 림신 지범호호규 주장자 뉴사 지내 뉴스사 지파라 호롱라 차부총법내 림신 넘디뷰 주장자 추자 뒤내 니주장자 추파라 만큼라 차부총법규 주장자 제자 숨내 주딘사 제파라 조고라 차부총법내 림신 퇴사라 법규 주장자 구사 징내 주디파라 자유라 퇴사라 법규 주장자 주딘내 니주장 파라 보종라 퇴사라 법내 림신 지범법규 주장자 조숨자 숨내 니주로 파라 매닝라 넘팀내 림신 퇴사라 법규 조장자 조숨내 뉴스니 파라 야자라 차분정원 법내 림신 중원 법규 조장자 중니내 뉴스숨자 조파라 나가자라 차분정원 법내 림신 중원 법규 조장자 추자니내 주피사 제파라 예자라 차부총원 법규 조장자 구자숨내 뉴스사 제파라 남닝라 차분정원 법내 림신 중원 법규 조장자 제자 뒤내 주구사니 파라 딩르르 차부총원 법규 주장자 뒤자 주내 주둔자 시파라 파르르 차분정원 법내 림신 중원 법규 주장자 나사 뒤내 주피사 지파라 소나라 퇴자로 법내 림신 넘디규 주장자 숨사 주내 주피사 구파라 냐람라 차분정원 법내 림신 중원 법규 주장자 제사 구내 주주사 뒤파라 퇴자로 차부총원 법내 림신 넘디규 주장자 구사 숨내 주구사 뒤파라 뱅구라 점모호내 림신 퇴자로 법규 주장자 니자 제내 주피사 주파라 하즈르 차분정원 법내 림신 중원 법규 주장자 구사 주내 조계자 숨파라 니모로 차부총원 법규 주장

0: 조괴바 대카르 로장 덴보메베 군두 로체바니 군덴키 차와시그리 제시
1: 시제 겐송미나 민니에 투답체 미미나 총례 니르답체 심비 슝람키 강도 인양 샤트람키 니바 퇴미도바니 지제 뒤미키 차와 지긴라 사가종의 피제키 간에 세월 제롱 차고체 유지
0: 티티 사가종라 타주치답 참부식니진 렉자 70니 라미인바타 명윤배 두슈 70장 라미인 람니 리추 제타인라 미네투베 드람양인 드람키 기젠티 미네투베 기젠투 규르그이나 소주 충우탄 카섭 충우 체미롱아라 네바르투 자와네 슈갸바탕 양결랑이네 땡기 제디 드람디 메셈 초와르 체바탕 콤답댐부르 부투베 세직투 규르그 네동 주숨로로 사가 종키 시지 눕규 세지 되베 피게 믹제 응으서 되네 종대 충우 제준키 자주 비고 추바리
1: 니 로줄 학점 락다르 체베규 미시바 망다치 용시바르 교회 권에 오르시나 메유딘라 퍼베체 개체슈니 타종 시급되기 제로 니동 겸에 조금 론에 제로 니동 겸에 뉴슈르 파라 사가 종의 당 종시슌키 초카기 튼공 두디타 초카기 도슈 지디 체디 렌지 겸나 멍을 고로 통주로 조주리니 타 제조 계동 등제 당내 추탕로 람 팅동 타와제탕 롭스탕 체리 진네 송종제 최배 남창 시기 숨지 소주를 초용네 구디당시
0: 제로니동 니슈르에 더 중니 바라 녜리탕 뷰 록제 타지레다 쿠르규 체베 사가종키 록네트 베디 탁주 투뷰 롱아젠 쭈시베린 사가종키 라량 니슈 유그드네 롱에린 림지김나 차르규 명의 고르 통주로 쫓기에탕 치조 된동 등제 된제 체디 총기르탕 총습 시직젠키 추고된탕 총습기 된자 동주 직뒤 최랑탕 수륜 고든 소티 남장 숨제 십주 시지 존에토 락다르 체유
1: 높규 서지 총노로 수준 강 천지도 제배 대립진기 수준 강 직주 니튼강 겹어탕 최저 뉴시 접시 이진 수륜 고든탕 천진 토비 최랑 고든 최주 랑코로 조사소 사대 칠주 이간의 탈주 야부 제바소 섬유레 대바 대외 망와 퇴원 수주로탕 미시바 망타지 용시바라 교류 없이
0: 대당 집직 여거와라 랭공 세부소와탕 세동 십주 천디안도 동와 테르든 탁주 람수 주과 제체네 공시 내든 탁주 댄디 투비에 갤린 체유 갤람 규투 대동 십주 세지 주여베 객두 최련사탕 체두 여사 꿈투 출련사 탕체두 예수자사 제유 십주 렉스 침배 악주 슈수톱네 여거와에 대한 닌카시에 뒤뒤 지지유라 제모 로르레 로르마테 바라 주바망도 주구유 제로 니동 쟁알로로 사가 종키 요거와 미팅 치 죽을 학점 내린 슈바타 로시브로 요거로 용법 고로 통주로 니 학점 총화티 뒤 총발레 자제 죽직 사항아 직탕
1: 섬 서지 약부준 유미 토강의 미다와라 망주 디도르 따괴비 고네 우리 슈나 노브주 서지 약부준 유미 토강키 토제 치잠 유미라 미다와라 망초로 용법 멍용 치잠 유미타 모동네 좀당 추르미라 따괴 종종키 총슝 조타 폐세캉 시전기 체리사강 노창 토괴사강치 따바치도 예바타 수조토 유거로의 캔디사제 초와 응외 용토바마세 사내티게 유미리 용법소비 탑람양 니유시 남주 국내 축초원의 레슈 땜부형의 바라 저주상사라 초위 쪽바남 고지총강키 총요탕 수준강키 협쇼와 겐젠키 칼로워제수 교류협시
0: 티에티에 슈누츠 통마라 고급디 템진체신 로니슈 제숨날레비에 땜진 누르비 고지 총강 두 레가 체네 더와르의 용법 고로 개동 학점 용기유 대가 축초규례 마대 타자 7일 총재 뇌중 투기도 용법 삭제 2기 총강 중중신 예르도유 개제 2 리와유라 심축기 양 킹유 둠제 제발식나 제로 예동 쟁알로로 종용기 십슈리리기 사내티게 예뉴 미팅 책동 2기 학점 뒤네 부파라 고로치 둔쟁업주 학점 용기로 귀티 제유 원체 사루마타 종용 힌자수 교로와탕 다자 총중기 록트윈세라 미리 튠진 당진투 거시에자 겐탕 참참도 조회 겐구 제주로로의 추구제 지킹유
1: 람투 용겐유나 총결디 신의 축제 퇴도 조시 사가 종기 로줄 학점기 퇴주제니 럼규 서지티 조지 서지수 교로와탕 탕구기 삼륜 서지티 노규 서지수 교로엽시 테리 뉴람이바라 내리망다 직주 니듀강 조벌의 총어식시
0: 생글렌제 콘도 센트바디니 고주투 램규 세징네 초기 세직 파르체 교배 세제 사가 종기 누규 세지 대외 고로 괴바티리
1: 生了姐，想不到模特生就是国家观众李晨奇决定作为叱咤级别男星级男团卡尼巴，国剧图强砸当顶起东芝巴三部，先快别所中迷茫听作集团没谈，容不重叠起阿尼嘎嘎东芝康起主任罗元奇过快吧，你这休息。
0: 所中容不重叠起就对了，再来演唱三部没中话谈，从不亲自话了卡最土里穷者，唱没男星罗元杰动话了主个有。罗永尼做总迷茫推作机推迷堂容不重叠起阿尼嘎嘎东芝康起主任人东芝康起着这顶东芝起这都忙不下月吧堂强的不啦亏得了马不忙不给吧提一套呢陪东北最是他就也不切吧啦忙心过啊春季
1: 他喽罗永陪人家中的陪中党员列团吧啦当别不是大南兄弟罗松秋学生送为党员检查罗永起接入你都将没交送罗罗创作来几把呢重叠起来几把啦求问你送토다 파르솜토 시림도 시족디 개와 튠세 유사디 마르 교유 제로 니도 겸에 주굴로로 망초 쪽튜 니와라 니디 카섬 내둔 키겐비 로게 마찬바 총입지 최든 다나 개베 초기 퓨미 초로 고로 쪽동 뒹게 쪼고양 타바르 무이템 입시 로윤키 쪽튜 테레 팅망 꾀네 카달랍지 제바 마세 제림 팀스 당양 송디 체네 응규 싱부 편유 27 타라 개베티 시네 크즈무 퓨미 테레 제네 로마링키 퀸테 세유시
0: 쿄베딘데 로윤키 둠지 센터로 꿰바 망부 통규 콩초직니 주시 탁주 체크해보 유라 초신 인간은네 시주량 케보유 젤로니 동 제숨로로 윤덴키 젠티치린 콩키 자레 사주이기 주시 튼라 니와시네 사고르직 뒤마라 세유응외라 제십타 당연 괜체 사라 십두르 제다라 자레 주시 튼마타 세투유 명예 바라 총대 용기 균남 젠키 젠지 체실의 남수일라 띠네 로윤키 림지 김나 샴규키 응음이 징의 체실의 팅 야당 주민이 체네 응음이 깨다 랭규앙 세유
1: 깨다 공룸이 슈우탄 뒤뒤 행자 용어로 체바 샴딥 후르다 슈우 제니 로윤키 타종 체배 레게 체실시 로마진 공기 동지 초변이 지디 조구도 시총에 칭아 자레 사주탄 년지 김장 응우제 경제 소치 주시 동지 제발 림지 겸나 겐다 십주 신이 세워타 동지 투제 자자자 생기 없이
0: 케시 동지 야보 제발니 시림키 땅유 레지바 로윤키 전단식이나 미망 투조기 투미 로윤키 망조 탁주 제비 미경 링부시 대외 리지 주초 로윤키 게르심 땡네 징기메 总天津局级组织我空气培养你去动力操作中呢那选来这边你去的接近级团战六种车把马赛动力级两用把上面把了两句车的两个主的盲座级三能数把起居这种移动革命你是在你老了重叠车顶抗图免责滚把它直接开到车边那段了明年空气得是洋洋车把它穿过湖大准备免去这个运载特别历史之外的滚地党员
1: 大家罗恩中的队列里边，罗永奇、吴二新、强泽当奇、重组卡奇、扎拉日久的，推入三位风桥岩娘、六零虎大大瓦堂，最是新女玉桂同志七八，在我前边，忙追乔文、日日新也不出片有事。
0: 三个连接，黄土山出发的呢，国剧图强当扎当顶奇同志不上播，西口边所中迷茫推座机推米堂，容不重叠起阿尼嘎嘎同志扛起主任。罗永奇过了鬼把体力，天地生就了鬼对观众李晨奇，决定作为叱咤级别男星，小咱们大家谢个人。
1: 生了一，谈到天界最新级别李晨的呢，平江龙天尼这里共票给龙天奇，生就了鬼对观众级别，球队李晨的事。
0: 三个连接，李晨的电竞龙珠堂编组的你呢，那座重叠的三十年连接最年蓝图。修行有，想了三间做模特，俺做李晨三能把它开始修行。
1: 想了模特呢，生就滚对西边能真的生心难受。
2: 滚对三九，他也讲出来，滚穷农林里，欠了不。
3: 三九滚对滚穷里真去，三九滚对难钱。
1: 三六一，电最推的多，直接说是习近平去，总比开钱。南京文革运动团，给自己留把七路东归，西北归都。西北两团，等真成就不难的，天气早，我就能说。
0: 今的级别最重人，比准级别团最推的团体居住国土。中共中央去积极出席谈，第个批主席中央门卫局主席兼任习近平去总理开前，南中文国运动团去三区六百七十东区西北管委会，总理呢让届去三家七瓦谈，三个民族政策网，南西运动忙哇，仍旧南中团老瓦谈忙不团结。 当个朝鲜交接不朝村，党中央给南中央广运动团开设起列队体，民望给地督团、阶级给电价团之外，又被团进了几年，团进前就他用给都是了军队动画团，只收了九九钱吧，麻辣足用钱吧，牛八七的动画少几天，估计忙不起来。假期来七八趟忙着急，那车的人群女子插进他，且插进日本人不来，那不接的，免得前面拥堵他。用努力去穷困冲突当肯都七八的特别充足了，怎么能叫我困起开人特别？女子人家运动团开设起来段也过足不了，挨不了土，当个巧用了国际车就他用他，迷茫团厕所空都过去他用，人中看见去年了金角车就他用，俺哥做了金角他用，有句三段车就他用，有人去打我他用。制作机两种车就他用这车个，两用杂技提到他用亚古坦配置亚古车个把马赛，同样三八坦送的车的三面车把了偏送制作坦配件当个些那些难度。三个链接，他六路对图，人家图全面团结期间，开了车主集团主动三的足下，实际难度变做了年龄结束了，我只能给
1: 你。你家啦，从了大东直接聚集用这车别城市来问把了钱呢？接着你同下面女婿在主流路对图，团结三八坦。这两三百地域开列起国内铁路军队前不谈，全面铁工所开列铁九级团出动三图做不贴，推动不了解决过程成就啊，怕了有事。老队头也用手杀到了团内情报接动，总觉得团内情报故意地域开列铁二中二组团接动三图中呢，怕当顶部军控特别有事。团结铁工卡接到罗布托帕瓦团，接着南北米特人类铁工所开列铁二团，俺当三图做不贴，推动不了解决女婿杂件怕了团。全民铁工所开了一天九级团，主动三度组不提，推送不来解决国团成中啊，怕了有事。三日夜，今天唐国内准备怕了牛鸡肋骨，肋不落推送不来解决西塘成中也怕下。西镇两段等增城主来内天解错，我就能是。
0: 三国怕了阶级第四九年写到穷了，林子杰呢，他六月到唐国内准备怕了，让解提牛鸡肋骨肋不落卡张通知了。七东家当团聚团食堂，七组团东新八团，团从不来家食食堂，城中街拍瓦堂。林子杰呢，牛街来过了拥抱过了同桌过冬家面就团堂，七组团东从瓦梯，团从不来家食团堂，城中西拍了下。三公配件二位团娘重新，今天堂不能团别拍了，先聚堂。预计六九三九天牛街来过拥抱多些，卡索索罗家食团聚团送堂，城中团堂，家食卷瓦堂，城中出。家家住堂城中团结新八堂，牛街来过来不了去，都在卡索索罗。家家出租的街堂城中街堂，家家女婿堂城中街，家家住堂城中西街新月。提到年龄去推崇单独呢，二九三九去牛街来过拥抱去，都在家家厂来过茶即拍瓦堂，牛街来不了去，都在家家厂即茶西拍了月。六九三九去牛街来过拥抱都在家家厂来过茶泥拍瓦堂，牛街来不了去，都在家家厂即茶松拍了月吧哩。协助表彩堂配女托了点不清醒，见到端不了。协助表彩及端长，我家出去的路上也心不提，推送不来，总怕了有。南长及明仔夜那点呢？女儿及协助路急忙及路易进仔，哥们解决天下茶送心不提，推送不来，哥们两个茶急怕了有吧哩。昨天十月了，秋水端出团年技能通知决策，也是解决铁路茶端心不提，推送不来，也是长两个茶洗怕了度。三个链接。三只地带啦，七九地带边呢，七八国路七东聚集度，十只南团变做了年龄结束了，我就能给你。
1: 唐青十只在这忙做了三不数个月，上星期南最天的聚集车子，今天也被在全个年龄送，中华民办集团结合健康科技产品运输能力达成，各栋垃圾场、冬季车站、二线药商煤气把了木头在这三不数位解决了，七八忙修了国七东聚集度，三多年被产品图锻炼堂信息，每句确定。人类落座，雷公堂朝北雄立。几座平地所，在这宋美年被杀下了电击前不堂。三公铁大都，同得前不着官名呢，退罪了没得玩了。这其中说了南郊煤气把的冲雄堂，堂间吉林所级别独立所，瑞在堂吕中给前过别的，在这水不堂。俺虽退罪了康巴的这所前不所里，在这全别日了。这有点争气，可管落座当我堂。噶当年药商前途就贵，噶到了民族间没隔了，过了年节呢，过了这段年期，我这冬季也不谈，先把了过年冬呢，过了春年年期，我这冬季也不行。三日夜，第六路段头，让中期、团山的松期、团山七东七站，用牛肉拍下，西镇两段，等真群众来呢，听节奏，我准备是。
0: 年前了，三桂把了拉萨噶个内务呢，写到穷完了。第六路段头，让中期、女山的南国的塘。李老在，余秀团在接， 천지도 제비 튼사라 숨기 튼제 철동 제제 용률 파르싱 철동 외보로 고르 동주르니 당 제조 솜동 등제 심바티 퇴중발에 자자 조주르 시탕 정중아 파르유 대나 리록제 당 뉴사르 랑고로 철동 제제 퇴중발에 카소스로 자자 니제 굽주 광아차 촉탕 자자 조주르 입디윈 파르니 종구의 링뉴 수지 이시알 홈에 첨라라 균체 메바라 동신 유바리 생활인지 표기 미리 튼지 야튼 구비 제림 락다라라 균티 군디 당도 십제 난튼 변줄라니 렌게 초로 모르는그리
1: 예자라 사괴바라랑 조 좀 미마 시슝 성주루 슝도 칸키 초베 정용기 미리 튼지 야튼 구비 제림 타 미리 레튼 키데 네츠 롭종 탄티라 락다르지 제베 성주 용자 총디 토네 시도 총어라 표기 중화 미리 지든 계급기 미리 튼지 야튼 구비 제림 롭종 탄티라 락다르지 제베라 타망냠주키 구디동아타 림바치네 미리 튠지 야튠 구비 제팀 롭종타 티다기 제고베와 미리 레튠키 팀종멍시딘도 후르다동아치 제리 미리 튠지 야튠 구비 제팀키 자와 강종수 딘부로 촉바라 초용네 구디다도 탈루진데 숨바춘투 정용기 림바카타 디딘카키 탑람망부토네 유다타 나바망부토네 문주 타종기 체륜 티다치 서도 당신 rimzi jamna meri thundi yar thun kubi jetim ki thida chi ku thing ji dong ge ge ge ju chen ni bi war mang zo mi ding thi ni shi zeng ta ge dong ta zam shung ni meri kha ki mang zo ki ge ge ki du shi ta ji mang ki du shi tim jong ki du shi je ngar we sa du chen ye shi rang jong jong meri le thun ulin chi zu rin xuan ba liu dong ming yi meri thundi yar thun kubi jetim dun ba le zo du le thun thi ni si ju ki gu di dong wa ni tim jong ki ge lin chi be pa ra gu rim den be go ni le su chen di 배상 그 족도 제발아 대외 체시탄 원규로 탑람 카세 종마세 팀종 기긴 송창 토비유 제 모두 제시 생략이 제로 언니도 겸해 뉴스 저주류 콜라시뷰 청진 변조로 촉진 하세 토림 링디 진대 개배 체 접견인 초도 시대랑 등 등진 청조 반에 생겨서 모두 역시
0: 예차라 사사라 좀 중규르드 제바 주된 조르 제베 콜라시비 팅진 벤조르 속진 하세 토림링디 더 제베 체조게니 사사 통기레 망조링네 류제데네 수 초도 다딘기 링디기 사드위 켄덴 퉁궁기 렉자타 팅진 퉁레 피게기 렉차라 시중네 팅진타 뉴규 미테브링뉴 메잉 벤조르 소기 제르순 젠람라 탐보르 미크바타 푀게이기 비입 체모타 사드위 리덴 뉴규 레투투게 사드위 데당라 퉁긴 조르와소 Tersun Kapkong Lamine, Sidun Zoe, Damse Chebatan Ji, Hase Tingzin Benjuro Kujiki, Setu Yang Yongja Chebatan, Zone Namdangla, Jikuto, Kenja Shagari, Sane Sato to Tadun, Yelung Benjuro Kuji, Tingzin Parian Yim Drinki, Zebu Yang Chobari, Tedan Chebji, Chedun Chekuru, Tujik to Gundi Dane, Maying Benjuro Tan, Midabri New, OPC Lenam Kissing Che and La Ling Dixum Gudi Chebatan, Kele Linku to Jube, Cheku Chenga, Chugu Chedi, Kele Su, Dokship Chebara, Dendin Shune, Sishuntan Kile Jidu Chesabdu Damata Ming Ju Donki Chumje Jimku Zubati Chengshitan Nuyu Ringne Yugoro Chado Chongdun Je Ka Chimbu Shiri Kibata Doa Jebe Tse Jugunin Chungmuri Rimme Gubara Gomji Guridu Sangalenge Pyo Rangyong Jung Luze Denzo Gup Jubshibata Mili Siyun Luze Denzo Gup Chukbe Pyo Me Shoga Ki Ming Ari Chebe Lakze Boli Tame Dendurna Khonsu Angtangpo Langdu 집제 난튼 벤조르라니 렌게소로 모르는그리
1: 진대 개베 체 주드닌 키니공 페랑 조절이 제진 초 급집시부터 미리 수규를 제진 초 급초베 표미 쇼가기 민아리 제베 라지 볼을 타미 딩도르티 시가데 총기를 도비와타 타사 총기를 루카 닌디 총기를 키 루카레 넘버 게디 앙 탐불랑샤 자가 조베 제구토 앙 니버 토베 닌디 총기를 루카키 저유 뜻이 양차 시부 참네 딘디 최바르 체 옆시 하세 루카양 앙 탕고 토바라 거와 범기 뉴유싱 루미 첼하메 조 세르기 당마 토바티 마인바라 나츠 균도 총다르 체베 중제티 루제 딘조 토 문토베 심낭 하장기 가보 총 시주브시 타동 코메 닝지 루카라 괴송 니게 뉴베 딘베 케줄 미니 나츠 하세 루카키 딘토르 고마조 콩 텔미니 카데키 총다르키 주시 딩유 지 주도 첼하메 제로 니동 자메 니슈 쩨니 로타 타로 정 루제 딘초 낭슈베 고급 특종 다리 앙 탕부 토브티 라제 볼로르 티웨 가신 체로 진송 라제 볼로르 가웨 피미츠 모디 소스 가신 균종 체디 라제 볼로르 제베 조낭 롱수 추토베 조휴 지 셰샤 今天夜班车九点零几拍了，天地路在停车区，普通旁边小卡是明暗的区别，六点八六点多的长啊，就这游戏。三六一，现在重建的七座村墩村座坐下，现在两墩等在村主办理连接处，我这能是。
0: 这次九十年，现在重建的七座村墩。

0: gyumze tsungde gyumze nyeba de ali sheba yang gi jimi yinbe le ja ki ali chabe cha tumba phenang yeba chunbe chiri sungde gadi shegorbe ali sedi le ja gi yang gi jimi ya yin ten ali ali slobre se o le ja gi ali chabe cha tumba nuba jichung yinba o nuba zanyam yinba diye pele yeba pege yiginale yeba di khoya chidu ina ali ji dot ming di surwa yamana ming di pe chogo yi sumba de gumde sumba de ta be go ba yang wa du tela ali shi ba jar shi so ji chung wa ali shi ji ma ta ti shi bu ji khoya chidu yi sumba de
1: kuishin zhe wa jia ji pege long jin san bo bo nam gong gam sang tare gi shi di xie di nang la yai na zuo mi yu ka zhe zhu gu gua de si na jin ne da zhe ri bie gu ge xie zhe zhe bu yin bie da jia ji san bo bo nam ge ri bie di zhong wei dun bo si ne zhe ruo si ne zhe di gong tu bie qie du yin la ni ne ni ri bie di tie la meng xi xie zhe yue bie jia ji san bo bo ka ji ge da yu ge qiu zhe di ngan le la bie gu ne tu ru dong ya ge gu ba 두배치도 네, 다리 모르치도요.
0: 금제 수바디 튼다데 카레 다배고바 오늘 얼리 매바지글라 얼리스 다고웨 다고발라 오늘 고바요 오늘 고바디 카레스나 샤마간도 롭종치에게 난도난라야 자와난라야 얼리 시바자 테라 얼리 시바자 테라 얼리 수바자 테라 얼리 니바자세 속베 ming mang bu qi, tun da mang bu qi, ngan ji li ya yung gu li. Che zang, ali se di, ruwa la, ali se di ko ba da, yang la ko wa tang, yin yang na ne, wana qi da ka re si na, sumba, xiba, nga ba, xiba, sumba, ruwa, tang bu, niba, sumba, xiba so, le du zan ne, xibe, yin kurim tar ja qian, qi me ne, ki gu, xieb ju, jeng bu, na ru, o, 지리글 코야 체도 되네 거버 틴데지글 데제 얘네 얼리 메버시글 얼리스 다브리스 숨버데 제자 브이라 게이 당부르 체베 양기 청와도 여장 가진시 다비는 견효는 언데 에이 당부르 체베 양기 청와 메바 강시글라 아진시 다루어 이남 야만의 군제 가루시 강루시를 떼네 얘네 아둔 아진시 다비 이남 선배 덕바디 세외치도 다 네 군제 초숨기 터네 다루어 야만의 럼나 디바 더나 루어 디고기 난데디게 모두 친아 모두 제샤비 이게 세디 콩라 안주 모두 송스면 능신제 다 뒤 지다 뒤에 이나티는 조카르스나 양탕 세지니도 두베에 안주 모두 송스면데 시버다주 시버나 양의 시탕 세지니 간의 에파그 숨주 탐바디게데 제당 시탕 숨주스 장기 무엇을 제바디 안주 자제 셈법즈 셈법을 밀름도 통도도 교어 능신제 다이네 간에 세 밀롱난라야 양제 두베도지라게 셴미 딘데지어라 알 셴미 딘데지어라 무이 양탐 메데나 푸이 세지 죄민이 티칠 양알 시바데세 셴미 숭데 양제 두베도지라게 무이 양탐 메데나 푸이 세지 죄민이 티칠 양알 시바데시베 치강숨디 대공개다 개바즈 시저다 뚜제 양제주베도지라게 간에서 밀롱낭을야 추 어댄체제 숭낭바지제 제자 양아르 시바디 다 대진 공원고도 송송베디 시르와라 단다 양제주베도지라게 간에서 밀롱낭라 나스 숭르와라 제자 양생 모두 집에 규림낭을야 다 시탕암 양마나 양시는 문제 치바 양아는 문제 치베 따와 미직바 니요데 제자 이게 남샤 양마나 양생 모두 집에 급려야 양아는 문제 치초 당마초 양마나 디쿠 뒤미 공부 인탕 민속에 내든디 유덕 매장 샤

양에 양아라 문진 집에 거기 시제까지 환제주 퇴바사의 치도 에 진아 모두 치주의 양아디 양아의 골라야이나 양제 두배 도지라기 까네세 밀로나라 다 문진 캐버츠 시저다 뒤제다 시저다 뒤제 무예 양탐 메데나 푸이 세지 주민이 티칠 양아를 시바 대시 어 양아를 문지 채나 약보 유배 걸어 야이나 따와딘데 지 떼나무데 이네 콩런이게 제배 다 다들 그 제바 준비 왕부 나라 야이 양기 차와 세부루 치바 에오 에오시 세지 가서 숨주 인스 투미 자와 나라 이게 알리칼리니 알리세지 이소시 kali sumchu thangpa wo shibe gongpa da dune yanje dhubhe doji laga jumbe wangwe nangla yani rangi lukti, rang lukti ten nangpa chi wana jumbe wangwe nangla shi shie kare sawe milong nangla ngasi shibe di gawa dhugu maribe ngare debi na dini ni gawa jie maribe suwe gawa jie maribe gyumze kare sa na jumbe wangme nangla ya yang di shi rei si chang jiebe nambe tuane den nangwa rwa la. Gane sewe melong nangla tuengwe tang yangme na gyumze kang ru shi le dene yang nga la ngunzi che na lekja yuebe tsu du den ma rwa la. Dini ni che zang gyewa ma re si gu. Ona yangje dhubbe doji la ge tijir yang nga la sheba de shebe shemu di 금제 강롱식의 띠는 숨어있는 띠한테 제주체는 즉시 금제 가를 했으나 손다가 자외난을 딘대지와를 뭐이 이게 매번나 푸익 주법 매번 교수는 뭐이 이게 매번나 푸익 주법 매번 교수에게 시험이 띠난게 포탕모디 알아 포탕모디 모디 가를 시험을 했으나 양 시험을 포디 가를 시험을 했으나 간에 에파르게 세지 순주 탐바딜레 두구두구 거래 최장 무이 양디 매바이나 포이 세지 코네 주바 덴투르스나 덴투 마데 세게 셴메디 투미 자와나가 야이나 무엇 때문에 태양제 세지이나 퇴남세월 치발라 다 쪼누버 텀바르친 애들로 봐라 이네 세지 이네 세지 대다라 뭐이 이게 때 양남매나 양 주변 때문에 투구를 했으나 주변 때문에 투구 말에 수에게 셈디 투미자와 나라 야이나 무엇을 떼나 말이야 무엇을 떼나 말이야 주변 강우 셈바디 식단 발라 야이나 나도 쪼가려서나 세지를 떼고가래 언당 언데 세지 남라 양 시부 강우 무슨나 주바 댐바 매 송에기 셈을 딘데지 송모데 제장 디튼다딘데 뚜제 데네가네서 멜로나라 무이 양당 메데나 푸이 세제 제미네 티치르 양알 셰바데스 디송으로와 어 디송모데 따오나 디 네루 귐제 틸라 떼제 디토네 네데지 세제 제브리 가르 세제 제브리가스나 무이 양탐 메데나 양 푸이 세지게 주바댐바 유바치 빼는게 빼둘듯이 아바카차 아바카차 아바카차 시바 디나라 야 양슈 요마레라 원지 고도 소장슈 요마레 다단다 소시에디 양들와라 양슈 요마레 양슈 요마레디 아바카차스에디 이게 디게시 제대로 락바잠지 댐바르 체버로 와라 댐바르 체버리 양 알로 문지 난년 주 공부 능신 체버이나 아바카차 시바 디게랑 데네 양 에이 슈기바 케버리 켈링리 한제즈 킹리 투미 이부 퓨에 겁라야 투미 차가웨 람토네 치웨 나도 치제지 메벨라 시에데 세라 앙당 강화상 당아 서라 머치 터대탕 랭에 박자 텀지 세제바 파밤 마밤 양다 담발라 세게 지강 시부디게레야 차츠니신 양 기구소 강우시 지강 시부 텀지레야 슈와마레 양 알롱 문진낭년지

푸이 세지 게 쥐바댐 봐 빼요드 베스나 빼요드 빼 콩랑 아주 아바카사 시바더부 야만한 투투미 이비급의 중후에 작가의 람톤의 집에 지게더부 와 돈도 상마이나 빼대 다 계속 양아는 우지 채비나 되니 양아슈기발 우지 채배지네 데데부 차르와라 다이네 양디 시리스 와라 주머 와라 대지 아주 어제 송스버데 제장 양아탕 튼다 땜바 유베 베티다라 땡제 얘는 양아라 문제 치바 당 양시라 문제 치바 소하게 따와 미직버디나 먼저 캐베 출레 중요하더라 단대 캐베 출레 카지가 시라 문제 치기리 카지가 이나 나라 문제 치기리 양아라 문제 난예주 다 캐베 출레 야 양아를 두베 추기 다 금제다 내루라든데 양만에 빼라든데 아주 창모이나 아주 빼든데요 아라 알라 케베카게 나라야 양남니 아오송지 양남니 아오스 디 케베카게 나라야 원수 땜베 따와지리 양 대강 로자웨 더이 아주이 와라 더이 아주이 곧 당부 이기 당부 지강 당부하러 가래 양아 야라라웨 도세드리 제단 배강 로저웨 양드 나데스 야달라 도딘 카즈레스네 야달라 와레스 셴미딘데 지숨무리 숨바 베나 양카지게 세지 초롱제디 뉴슈저구레 초롱 메바디인 카라스네 지그레 숨무리 초롱제디 카즈 뉴슈저구레 세디 카르시오르스네 여기 간에 고주베 먹이 하팔이야 이나 디게 이네 초롱제기 뉴슈저구드레 숨무리 초롱 메바디 카데스나 아드레 숨레 초롱 메바디 찍르발라 디 카데스나 아데스 아디 카데스나 찍네 세지 제일 당초고레 니네 양텔레 당초고레 콜라야 초롱 요마레 숨레 디나 양알로 두즈게 다 따워르발라 따워리 디링게 리젠 디나라 양에 무튜네 한제졸라 퓨기 양생외 숨에 골기 파제 낭드 카지 어제 슈슨바이 레전 치매 나와 네 푸이게 양생 외송의 골기 최든탕 개발기 이와된바 시에벌레 돌된바 골기 난도 대다 산제조랑 어제 슈즈 유베 산제조 두도도 세나라나

세계나무소 대견 퇴진 카기급 벽의 유론 카탄 개발 투 노블링 소수 함유 차변 집에 급소 매망배 응아보니 차변 체육의 도라를 폐대 대사 야보식 송리 년직신 생무 야보식 시수 유바마세 차변 추 차변 난키 정리기 가구에 민의 식턴세 인춘이 차변도야 마피바레 시슈구유라 차변바 추 차기를 레베토 남타른 연보탕 지보식 당리 생무외 인원 초세 세모왕가 세니 차변 육대대 캠돌렘네 공무 심치의 난도야 남타르기 교코 텐나라자니 세네 랑랑도 동와서 벽이 아직 함으로 가면 난캐니 난에 타바르 마체바르 신도마부유 대견 함유 차변 카기 갑소야 나소 쉐바탕 차변기 낭틀러 용어 태사 매번 남기 차변기 낭틀러 용어 서비 경군 순장도 꼴신슈了 차충게 낭퇴라 균어 서버츠 셴바초로 차충키 융을라 조모지등게 세세 나와타 담규게 총림소 송구유베 타미 생모 세교로 가야 차충게 낭퇴 마케바남라 니마샤와 더비 로기 용토 테르데네 타미 생모로 르루 약슈니 차충 강이바 티에 낭퇴라 균어 유베 토니 아진 하메 차드버츠 류마게 제르 세교 티임베 토마르 차충게 낭퇴라 균어 능주니 신도 개체신 개발토 함으로 가면 유배 쉔게 넘버츠 생기 모든 나외 담버실 녀버점 뭐인바라 마타르양 남타르게 뭐이 칸 마좀을라 렌직 시교티 신도 개침부지 성부동 대다라 아직 함유 처중키 낭퇴을라 균을 뇌배 토니 함유 처중키 치라도 교루베 응업기 르모베 쯔제타 돈진베 숑상 제숙베 처제탕 처기레 로가르베 남타르 세계배 사담 속이 냠구 용소 상회 차제 티다르 세세 다수 계기 벽이 아직 하면 되거든 니니 대응 오메 미에 너베 가든 시긴 바또 도그지 승부도

생겨나면서 기랭길에 세나온 귀배일 행계초로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탄 텐제기 세제소 모조의 지금인데 아직 하며 중럽 루규탄 텐제기 세제소기 권리 제일 경왕기 체제탄 안철 롱팅길에 생카탄 지소 니조로 카기토 망보 중배 생긴 초보나무츠 캔세인배 달래 귀배일 제식 대다 마조바라 생긴 초보나무츠탄 편도 대가를 아직 하면 누가르기 첩충물기 낭편도 죽대 패배 체결권이 하면 첩충기 넘기기 중앙원의 고속대 링제규 생겨나무소 원의 귀배 아직 하면 누가르기 권이 행계초로 오주의 라섬식 슈베이는 태양 아직 하무 시부터니 벽이 진리 총왕의 낭세 뇌가리배 콘소도신 통말은 뇌가리 시배 이기 니기 등 책임 중 뇌배 왕도 체대시는 뇌 시부터 레모 체방 제수 퇴배고니 룡아 예수님께 퇴 마냥바라 세보로 전부 체배시로 고급인 대양 전체 룡아 예수님께 치다르 전부로 체급시는 레모함 뇌배 넘겨르게 토니 가르기 냠기에탐 고탕댐배고니 천바라 차괴배인데 원기 덤규 개발진탄 제왕 양나 기부탄배 남다람 보우친부 유도슈배 루규탄 개부친부 개특중수의 속에 낭툰 모두 퇴배식 함을 차뇌바 남기 카디삼 도래낭도 아류니라대니 돈진배 슝상탄 채슈배 차기레 루가르외 남다라 세계배 차담 속에 토니 쇠슈댐배고니 차뇌 채배식대 도나 세무바르 소르와 슈타식 고미도 롱토베 조와탕 댐바 가르기 수던 뇌바시 롱은 진치의 구비인도

생겨나면서 기랭키 변종 롱친 인칭리콩 벽에 롱친 릭제뷰 촉두유 릭제리센 릭제기아 최초티 시베낭 그베 벽은 뇌가를 종지캄 아직 함의 첩숭기 멋이 추어도 교진 신도 차치와 최기의 노르보상 외남탈게 낭퇴던 죽대 남탈디 담규기 초림고 사르진 야숑 외바 방립 진베 창부 노베 최기 진뷰카니 노보퇴의 샤보유니 치세 포모 인총만 송신 겨울에 창송 로주 접세기 가다라 치세 세모 인초 함모 팅이 개부 노르상로 표타 노르상타 인초니 자세 우추 지돈 제바다르 쇼갸 Narki Zumo Naki, Chagdoki, Yinchoma Mabu Sochi, Amchu Haritang, Yinji Chedi, Yab Gabo Nor Chingi Milam Joksi, Muzum Pumni Ludi, Gese Nor Sang Chang Chola Madu Zongu Ganangsi, Yumta Yincho Niki, Yab Chila Shundip Gong Chuki Shua Chida Puya, Yab Gima Sembar Gagunangi, Nor Sang Yibardu Chang Chosu Malan Jogube, Gazin Pabaso, Gese Nor Sangi Nam Tari Shibi, Dumjuki Chungrim Mozar Chishin, Kedu Pabanam, 최근 노부 상부 남타 랑게 낭퇴탕 뒤에 패배 책이 고니 링웨샤라 최근 노르상게 남타르기 초림 모차르 채원남 아직 하면 뇌가르기 순주기 토니 잡되나 왜 접업 칸지 탱게 최선인도 접이 레센 지메 낭 탱게게 년남토 디랭게 레센 낭 슈베 낭 탱게 초튜니 노르상 창 미구 유토 유도 퇴배 급기 초림타 Norsang Chang to Yun Gibe Lakhang Dune, Zumung Abdi Tang Amchu Hari, Yincho Gi Solo Tukbe, Jorwa Shindu Nimba Zambe, Yincho Chise Yudu Mapur Gami Chung Tsuso, Tashung Di Damgyu Gi Chungrim Mozar Chishin Kedu Pavanam, Motu Ni Lingyu Yinbe, Tengye Tsu Tudu Dule Tsendi Sengguru, Kobu Lhasam Jobe Dini Gazushukin. Lesendi Zumji Jigsu Tang Zogyong Shung Ken Cerani, Shibshiri Chengguy Ken Gedun Lagi Cepshu Ni, Tengye Tsui Lesendi Sembar Tugji Chishu Yin. Tengye Gujunanggu.

0: 제남서 참대레디 디링안츠 초에 람로시베 리체난 꾸지슈베 남튠 창무슈스미
1: 땡디레젠기 시피 친구난켄 부산점주라다 나와던지라 좀지다 이규난켄 남주라시 켄겐의 뒤도동안 줄리젠 셈버 닝위네 그진치슈기 나버린게 슈덴자
0: 켄게 슈덴자고

0: 가져 가시가 좋으세요.
1: 송대 비운이 다 쓰임 받다.
2: 이진이 마세요.
3: 중국 귀친 유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4: 기랑 쓰니 들이 신네. 아니 나초. 시바랑장 려워 개구지 초 려워 지지 지지지.
5: 디카르니.
6: 헤니.
5: 대종 롱치 년칭 예공. 대개 롱치이.
6: 远近龙亲年轻脸孔，远近龙亲年，他的街上面多年轻，我做个人。远近龙亲年轻脸孔，远近龙亲年，他的街上面多年轻，我做个人。

0: 아자라 그냥 얘를 모셔오지 내실 봐 세난다 내가 로지도다 퇴자정신이 왕제 말라 초보다 닌게 샤넬러 내게 친지지 태샤 나가는 신 범디 면제를 대차제 내다들 중국도 와 다 니베 코베 나로로 독재 딱제 제베 데보시 데비나 데시는다 니베 코베 나로로 소마라즈 냠시 제베 시그다 에더 메트세야기 디메지기 교두가 신도 토지 이내에 아자라 지난 세시에 쉬어야지라 단다 딱제 데뷔나 템베 시키시면 누구야라 디팅고 독재 사바 지야기 배트윈지르다
1: 인기 말해 음질라 딘자 자원에 인기 말해 남규네에 범디 칼은 예쁘지 마셔오는 애들 진짜 근처에서 저 인수입니다 딘 랍자가 세야 제비는 지리지리 쓰기
0: 리리
1: 근데 근처에서 재밌나
0: 아씨 아잘라 알리기랑 니엘이야 마셔오는 제 인수입아 세는다 다 단대차리야 신은 루청 제철이야 독재 고성 태리야 아란지 낭미 샬라시기 내린 개진부지르다라 다른데 첨제 토리야 통양 망고 유배 게린순 면교기 차차기 세지 왕홍링 시사지미도괴라 디다 비르스일 단토야 지리체 돈도 가르사 뉴슈 양 단토르 세야기 세리 세야 된도 돈도레 신도고 좋아 된배 록두 타마 다딘즈 창문로 팀게 예전부 딘즈 저스 챙겨 그 면제다 독재셔 다르다라
1: 어제 인질라 레슬레셀
0: 남규 딘즈 민년 제 잠바 지리다 네브 면교체 돈도 독재다 저와 큰 메베 서로 지어리 다 이내레 동을 더 잘라 딘즈 수균기 독재다 남반 면자외마도 네브 치죠 독재다 지구지게 하르다라 돈도레 나르마스베 북수응원의 차샤비는 링예랑도 인지치하고 네브 껴보지마라 돈도 장외 망부지라 얌쟁기 삼루기 디슉침부시라 유두 콘즈 팀갱 예전배 샴배 니나로로 도스제 클릭을 취주어다라 돈도 이키랑리 야세세 슈야지라 도쿄 덴베 치리 덴조 등유정부스에 잡이는 다 왕제 말라다 말한즈 닝체 침부 캠은 나로리야 네부 침부 수고어다라 돈도 첩체 디레지다 소쇼야지다 메즈지 독제리야 인슈야리 닝거여다라
1: 저 닝거셀라
0: 다키랑 그 보고 있는 애들이 김장롭수 나눠라 두꼬태기 시절럽이야 용차다 최배 깽그지라 돈도 파마다 보고 바를 다 쌤다 정부 차지 아 보고 쌤담디 예모토부지 알바 아 보고 눈쇼 칠을 뒤에서 사지 맵다 밤에 쌀뚱 그 독재 근처 이민 마신 바다 디테일이야 키랑 그 떡구치야 후유교 쇼배 내주 월이야 중배 교화지를 다라 자라 나 엄지지군의 차샤비 내내 내도 면주 제배급러 미리야다 독재기 루심 나로딘데 톰베거리 내내 문에 로밤시라기기 다 학과도 부고친주 딘데 문에 차샤비는 디테게 그랑게 비게지 시제 지다지야 이내지 로스기베 개침부르다라 파마츠 뒤다 남북군도 부고 장제 주고리야 도나제제 무슈부체 부고 루심 니기 디다리야 통제나야다 부고다 초부처럼 능신기 저와지 주 디네 콘즈 디당아 차롱용야리야 베즈난고르다 아자라 킨송에라
1: 지당기 지리지리 삼주마도 두세다 좋아요를 삼고를 모죠
0: 딸리키나 모셔오면 제 보고지 시바테다
1: 네세 니쥬
2: 암라 니쥬바 디 남규기 지리딘제 지리 삼주 나랄레 익제 야구시단투는 삼주 오늘 차도하게 된제던저야 멍지게 이치기면도 나랄레 암란 기나르 배선 체제 잘라 컨중 문준 딘데 세그멘트 암라 야디 토이 먹으나 하고 뭐죠 아키라 두 팔준 딘멘트 아야 도샤 암라 콘다
1: 주마니 이지민 지 서사치라
2: 콘다 암라
1: 어츠 어츠 어츠 다 주마니 서사치 라자가 님 딘데 지도 좀 이지민 지 토난체 다세 야우치라
0: 범라 쌤제 마치시 장게 먼저 형제 야구 체면 제 야구 체비는 자 댄댄 네시 찾기 용구리 신성에
2: 나
0: 맞아 라키나리 데리고 논주디 인지 민지 토르 예면한제 보고 니셔 이제 맞잖아 아
1: 레슬
3: 디니 김찬 치도 마베나 하시비 차와 시신 민인 히 루지 요마시나 쿰시 님부 요마시 티웨이강 지초기 캄부탕 냠투 친유마신 니준의 차샤비히나 칼린인신 비준탕 얄기기 심슈킨비 신우치 럽슝기 뉴슈탕 초부지발 섬내 마치바 티신 긴장 럽수유 추기 土过去都信他，老苏农场被经营，通知七里过去，土在去养三龙时。两村得力点难民，既然去南面都想被土过老苏人，除非定价给外面经营七十天时，他们谈破处牌去，相当便宜农场不听，土在争取起被卡修年纪提醒。

0: 아야 호름도 길에 암란 럽슈고
1: 야야 슈께 슈께 세노 슈께 슈 아야
2: 빨라빨라 언제 지시디 근제 쓰그래
1: 지다 보모 빨라 대볼로 더 그만두고 랍하스 때 주다 온거 주주주 암란 하게 지시 꾸치꾸치
2: 빨라 깽아 딱과 야는 그만두
0: 보조라 따용 체균이 파문 이게 웬겐이
3: 빨라 보기도 진짜 말 없나라
4: 아 보고 메디 스그이베
3: 진짜 말 없나라
4: 자비면 디 스그이베
5: 간저 녀람 카바 동다 님부디 참쇼 중국 구전기 카바 동다 사와 에 카바다나 대외 모서르시

0: 당도 랭게 초야 우주 쉐키 치린 당부디네 니멘 뉴콘 테르 마옹바 피게 동시 치싱 벤조키 링탄 침부 튼시베 다와 된유브리 티안유드 중국 현재 캐대 차와 토네 네츠크 발싱네 콜로케 용키 넘시 중도라 카데 조부타 줄롱롱 수비세 뇽도 동야 당내시 두눔타 정충 수랑레 중외 쿠르유키 네든 탁수 차치 라르키 두베 뉴규 피게 동규티네 콜로시부 차츠네 누규 규월 독터 메베 담가 식도 규류 니멘 누베디니 라르키토바 마세 마온 피게 동시 침부 유베 누규식 임병원에 피게기 둘람 하잔 침부원 시유 티안 니메 우세 최기 가르치르 튐베 누체 자월 숨타 청중게 규 체도 냠미 니서루 잠 유베타 마시세 고레토 뇽시에 잠시레 리그 메종 체디니 세골레 시부 로주구 덥던동 잠시기 유덥 마오마 로기 뉴규 페주치 베테 내가 조디는 근제 세제 뉴치고네 뉴체디다 최니 토바타 원참왕 페주 규테 섬시 치구발 딘제기 낭도지 송샤르
1: 레세 단님의 뉴규 페주치아스 로디서 발람상난 주 당도 정야디는 니터드르 동안
0: 당라지샤르 문에 다니더토리아 추구구토부터 양세리 조토부디 이내래 응난주 태갈 니멘 뉴규 케주 통토비아시타 양충류 냉안주 니메우구유시키 타딘제 오에디이나 도룹체바 딘제 슈부치리 동야 라소기 능주 망다지기 토니 탕난주 니잠토 정충기 뉴규 디다 딘싱 디이나 레가 민용와시 지구유디이내래 정신게 솔톱지르 동아라
1: 라원 아이네레 광게 체디 나로리아 조가라기랑 경우도 남는 신체 니메 뉴군디 마웅바 뉴군 쇼진 시탄 티웨 벤조기지 난침부 유베낭 된테 모드나 소마라
0: 나원라
1: 디테 영니 니메 뉴군디 컨제스 뉴규 케진 시 차베 테리아 먼저 모드시난 다시 그인라
0: 노스 디아 중국 선제 캡데 차웨 토데 네주 커바 시그이나 니메 뉴베 록제 키 운시 민디나 지게투 광부 电池 시야 딘제시 스도알라
1: 노스
0: 디디이나 로웨 뉴베 테가 뉴우
1: 的龙女所就归于他，伢你们为什么没被告诉归原子些？这个图定这几个人呢？他的那老里呀，陆队去呢，牛为龙女里呀，就为两个卡母腿军军姐姐呢，伢牛为出去了抓他，龙女体外毛啊，所做起被军人听这些人不怎么的的的的多了。来是来是，那前边呢，牛为了点这群为龙女卡。
0: 也就切别，客户也卡里卡里，有没？其他个模特啊，总我这是哪罗那兄弟？那是，第一天里呢嘞，只有这些哪罗呢？快板西北呢？牛尾嘞，成为龙女去，金簪难去，出差不少呀。谈谈那些龙队团子里呀，啰嗦多变，拉索去，你们忙大些担心，是的完了。但呀，七个去的几个卡起里呀，恰准备呢嘞，这里你懂。
1: 记录了呀，恰村不一呢，家门口冲给看些了呀，他们牛肉龙女里呀，狗肉特别直接听着组织人接接呢，你们女眷忙完去人谈的这，我们土巴车吧，听这些就下了。来是来是，那几个问的恰下不一呢，记录你懂记录了家门口冲给看些了是吧？
0: 哦，那
1: 因为给龙女的狗肉特别直接组织人员了吧？他前边呢，让人家了呀，恰村不一呢，天天给村里的村长什么，当然先规矩给签约，可这是几个呢？
0: nos ta di tie li ne le ju ji xin na lo ne kui bar xi gui ne tang bu di tho ne cha xia bi ne ni men nu ju long nu li ya so wei gui bu di ne zem lin tho li ya da shang ge li ya cha chuan bi ne shu qi xue din de ji cha de duan le be cha xia ji xu bi ne ge ke qi nu gong cuo bei tang nan zu nang suo ji ge ne xu bi ne nei meng shu ru ban di san ne ke le zhen e er duo si li ya zu yu bei meng xi lang hai qi wu shu luo gan na lo ne tang nan zu luo ri luo qian wa tong chu ngup ju le mao wa din de ji suo zhe che tu bu di
1: 米餐吃你给咱们给罗杰人给罗给乖乖顶着，光通过月不顶着实现了。那是那是，
0: 伢你不低头呢，吃村不赢呢，你们女就怎么的陪去去在的人心，他都中个月不谈。他第一天吃下边呢嘞，你懂家没女生了，他第六学过了吧嘞？
1: 对嘞。
0: 第六到我那边拿罗了呀，吃村不赢呢，都弄不拉索了呀，马丁巴，他我有他弄不拉索，他低头不，女就怎么呀，顶在地呢，家就出脚呀，那边不顶着劲吧？他要送不低头呢，学边呢，你们女就怎么陪去去呗？ 在三队里呀，点着呢，团里人不齐，谈齐心愿吧，点着就是多了。
1: 那是那是。
0: 伢西部地头呢，七村边呢嘞，让给去西区头呢，地头边女就长么的陪住七班。

0: 홍기 최대 낭들이야 대비는 더 랍자이 지용내 차샤비는 가지 골드 잡아이는 륜종 칸라 칸잠지 제제이는 롭젠 초비는 롭젠 초드 잡아기 더 로지직 팀 지제이나 엠엔 삼로동야 탐부 크레스는 리프다 딘제 크레스는 큰지 텔리네리 야르 두고 유베 딘제 능주지 소샤 동안라
1: 보내리샤
0: 더 지드 잡아이는 륜종 제비는 소시디 타 용야 타 탕는지 삼베 순슈 지체 동안 팸부 유베 잡마세이는 더도 리프 탕세 탄 티웨 정종 덴바르 규르 두고 유베
1: 但前的轮中前差别接力啊落中错不赢呢偏这三步顶这吞下去中间做的跟着接力吞下来那我他第一天里啊顶这什么就难下那这里开别行就前边西部赢呢规矩给赢呢来请给刚那个女人里啊顶多当头有的送难下这个呢这位节目的这段呢他第一呢取代绝不他落子几顶前啊吞下去啊米西狂的别我接苍嘛第一天个女不前不是通过段那他狂你不第一呢错点数给亏着下了你这个可能
0: 徐斌的海马蹄子的段，第一组的天气突然一热，感觉天气少雨，你不听过有吗？顶这些下了。嗯，那是。看了亚罗之来，看人家，但因那日不讲不习惯，比那吕布规矩忙咱们吃过些，吕布规矩忙咱们吃比那日不唐些土就煮个热的些，我真拿不着办了。
1: 完了。
0: 但前呢，吕泽给肯这些些，当那做米日给来把呀，众多顶这等个月拿了。
1: 那第一天了，中国现在开不点车位套了，顶这是贵难下了。规矩给看人给老子几个都准备，女不谈，从那金边菜椒嘛这边了。第一呢，公牛肉切头当头一了。现在开始呢，规矩确定着，吕鹏了，多巴安糖、茶糖几个酒，前面名字节通过一百马车，抵达仓门里，王在军军外部开进去送葬，七百吕布开用给那么的名度的，红豆当头不谈，偏这的马踏了羊，推出就做你的呀，军队切头不谈。
0: 他开始看到人打，吕正军看那不赢了，老子几个人切头呗，你不新的榆林籍，军军切头个月的时间困难下了。嗯，那是，但没信，谈的赢了，当然就陆军老美那扎，陆军老美那扎，当然就数目过呀，这里啊，陆军给两个党，可不定呢，还讲给接不接着办了。
1: 我那人，
0: 顶这一段子嘛，那他今呢，他陆军送不他，他能信陆军给老么他，他嗯，突然陆军给老么的呢，主要没够办，他控制呢，严肃改退最低呢，今呢他。 他讲给人不停这些，买不得不接这东西了。
1: 我那
0: 天，顶这热的来，伊那来当俺那做天天给吃点新鲜菜呗，接了呀。问他们给，他说不干了呀，苦叫爷爷谈谈的些，每个六节节啊，那说顶这菜呗呢，俺那做说不谈，老不中的呢，送这些都把穷着，老不中的呢来当俺那做，出个咸蛋都不赢呢，老不中的干了钱不贴在每月团呢，他日不得全部预备给伊那了，老不中讲这天了呀，偏多看了看咱们这团呀，给他顶这个俺那做。
1: 考出去一段时间呢，起诉他，给我们他给了那么脆一点嘞，不过老不中区别，拒绝不了了呀。他那就，这个呢，徐斌的老姨姐和些叔叔伯，第能先去讲那就规矩谈，老不中区别退税的那怕错，问他们去规矩那边呢，要不是咱们说什么就断了。
0: 我那里下了，规矩区别各不是吕布利亚的，看了也给咱讲我这前面能先去多办安谈，谈能先查谈去给够，他都应该开门面子说，他顶这些通过一段时间呢，日本谈个三头作业他。
1: 罗子吉这么样也听了一年嘞，你不听不听过有的这些是吧了？当然的下了，他很多旅行军工在土不一呢，连进去昨天可以，几个团的水位呢，还蛮缺了呀一呢，那边车棚三天前速度会被马车，他第一呢，俺俺最天气给三万天气不起的团呢，天阳天雨人不如规矩军工前边呢，这位给我们车棚他操的速给车棚一个七万多双位，第二俺俺最有人给天气他，罗子吉这么前边你不说起来说单独个有的时间困难下。
0: 但你这送葬，旅行军空这国家的呢，还讲给开钱不起嘛，对了。我那里下了，当俺那最推荐给作为那老的一年嘞，他那最顶这些通过多看意思呢，啥道啊呢？啥把上盘了呀？他来个他老中给苦不得中级我军队怎么办呢？神州给各部去让给他，不论参加军员他也没呢，就给俺拉索给旅行给咱们这领着最差别接了呀。苏北团的我那忙过去团队怎么进来呢？苏北军员呢，得不预备那我顶这志愿他你来呢？当俺那最老最老送去了，他们一百米线我呢，恰恰。
1: 那第二个
0: 开始呢，说说罗女士，她是也来呗，顶这个开始是罗群主里也来呗，那我顶这些用不动啊。
1: 是是是。
0: 现在嘛，现在俺那就说说，怎么还没给大学一年训练名度？顶这几个建议呢，俺那就苏北托开始呢，你们第一年的用中药谈的，没几用给，他开始说的，嗯。 만난주 지게니 쉬미네 정신 수그바
1: 레디
0: 딱한테 소래 직 넘버디네레 충수 터트로야라 소그 딘데기 케이 망고 동안라
1: 오레리샤
0: 딘제 인도 잠바이는 당한주 머시체는 롭존 탄레글라 소그 쿠부지부 요르데이네 예바르투 원참케 투즈직 소드에난제이네 아다 원참케 룬존 딘제 신나비네 수부디 탄리게 편도 여베 잠마세이네 미 라리아다 두스타베 규림나로리네레 충수 터베타다 그랬으나 수녀님께 축복 인제지 통야지기 케유유도 잠바이는 튜단 남북군도 내가난 주다 눈존디는 샤르탄 쇼리야 나야디는 야부시라리샤슴기르 동안라
1: 레샬
0: 따디자마세 내가난 주 창매인네레 정이디는 정총 퇴부용외 따딘제기 삼르중구르발 따디자마세 초부진이네레 따가난 주 파메케나로네 예보고도 장부 쉬었을 때 잠바이는 보고 세미나로레다 심슈 다 딩줄라서 퇴외시와 중구르발 딘제 인도 잠바이는 가난 주 숙시티 단다당의 신 레베 정총 기치도 원참케 吕中的那边也会有的生计他提案的男主寄给了生命在于运动 Tizama say in a letter, Lunjongi ten a shubin and a Kashagi in the Lunjong de Chebu gives a conjain, Yan hop the Galiga, and unto Lunjongi Munsikaya, maybe Tonea, Lunjong shook Chimpanaya did the Nungual. Dinja Namina and unto Zachuya Tantanashi, Rugola Solia, the Debagi, Nugun Chunga, Lasogi, Nazu Tunjain, Yan Guimaking and unto Dilly Dog Bed in Jagi Nunsu Tungu is a minor, some day a Laria. Thank you to the Namukun name Lunjong when some Nangoya Telia Tingushukis and Masse Rangiliga, Tambe, Luzegi, Namja Nijet, Tamganaya Telia, detailing in the Lutulang and Yegate Tingushuk in Javala.
1: Taranji and Judah Nabalangan answer Gungham Setan Tan to the Hunjuk Yombe, Midu in the Shuk in Javala.
0: Taranjila.

0: 싶어. 아니 자식 단결이야. 가시.
1: 아지. 아면 넘기네 견주 쓰는 누구에. 견주 돈도 돈아치에 침도. 걔나야 닥다야. 돈도 계시. 진짜 제빈 출로시다. 진이 부커 제요 말해.
0: 신부시 동안에.
2: 예 암라가 그 동안.
0: 당한테 저거 떠지. 고다 토분민도.
2: 아지. 암라가 숨부터 허다. 걔랑이 이자 대시다. 가라서 뒤 매배. 클리클리 대기업제 사고리 신송에
1: 시다
2: 딘제스제 세비는 캐나로그 시리디게 카스칼 토그마리라 뜻다 캉베나로리가 괜히 다그럽에 숨마지 신송에
3: 리샤 바락 송롱은 내로도 다제는 텐동안 주 토나치고야 카르유나라
1: 다 텐동안 주 넘규 미망고 다님도 클라스 뒤 이습치고야 레망고 시라요지 벤차샨 당한 주 텐도 클리클리 대기업야 타 캐나도 이내래 다 시리유드양 개치마슈야 Tendongan to city that in the Trola Madayata, Kalas Tabe Jilan to Susin, the Angelian Teta, don't in the Jayumele, now Dangurta.
3: They say, Amla
0: Amla Sundalia Debino, Colosso, Mune Kulum, Wushi Jayubja,
2: Munita,
0: Tanga inele, Tarina Jujitanje, Kumshi, Yawch Jabchi Bala.
2: Yazi.

코리즈미 땡아 최다 지급 나르이 중앙군을 제르신 딱제 남범의 주시 차고 팀제 미비 코미티니 미지기 더도 마도베 중앙 사바시기바 코르미차 냠디 취십 최고 장바시 코리즈미 키와티르 공개 상대경 동남 친부낭디 공교수 니기 냠도 중앙 사르바티 최외 심주 나오시 공이기 흥미디 련시기 롱토 준주 코준기 가네기 젠종도르디 제로 체크동에 교급주급 계류 다와 듄바 공이기 유초시 레갱 덥시기 이젠베 중화 초시 진시 사르도 니유바 군도 치자 나오시 쿠리즈미 미게 호란지에서 전된도 중화티라 표시 명도 답시 제로 체크동에 교급주급 계류 다와 중이바 쿠리 교수 니기 최다 제벌레 중화 표레갱 젠베 중화 초시 진시 니바 자신 공이기 디밍라 제지 명답시 원장 네가 뒤에 공 교수 니기 사르도 니베 중원니 케 랭게 지야 머충원시 금제니 제 요리베 수균다나 제르베시기 중원 사르도 니베급 중원디 제락베시 미통 럭신도 고요가 유버시 중원디 마뒤 제양제니 창이바 고요베 고리즈미 회탄 제니기 머뒤 창 땡도 퍼메라 제기 마비앙 락순도 머충웨 케베쟁아 문숨 따기 체메 자주 머투시 뒤급디 표단 제지베 유놈니니 인공신도 치외 디리시이부타 조아위외 쿠리 교수니를 쓰나 뇨칼토 급티디 미남기 유데르젤레 유로수 뛴지 디르니 망삼 유베 코니기 디르니수 표단 제남 류유 샤단 이냠디 아우스툴리에 시슌라 니엔슈 피외 시슌기 쿠리 교수라 유디르니 전지 낭베 제수 코니라 디르니 괴버치나야 더둥 인공라외 종초베 튕긴 자와시 고리 교수 얘기 최다 칸니 자기 신도 신바타 칸베 토금니 시우 인베 야가 차와 하정 치신 군군니 대외 창와 식시 고리 즈미 데니 지게니 슈삼 자글란 남 슈니 초즈 망부진라 주신 두고이바타 디네 뜬베 조머니 슈딘 디에 데니 차셰니 야르 고이베 차셰 직잠레 메브시 제로 제동 얘기 고부 고께 로니 제로 제동 고께 주민니 르파 공 교수 얘기 爹你转就拉赞修电车座忙不余念坐站难为嘎子东爷绝给米浪王娘摊儿热子做么去连我擦几张明古余不是爹没丢场你你给你去怎样一把颠了破不是古里去修你给归了中华热你余把通往温松给住不他中华热你把地车里劝用了三只千不穷我这古里祖母我不出地见了接不西边接总边念 日本别谈这个别宗教了，譬如是。接着，这个东西就没什么了。古里祖母，法兰西罗布的亲母，我让别谈这些呢。罗铁尔古里祖母他，为克罗尼了，我有路日别，诺贝尔当妈托不是。

0: 사야 약수는 샤다 아마 짬부숨도 말베 아니
1: 제제 발라 샤마 짬부숨도 약수 인우추 대인에레 사대 총미 사제 척된 세야게 대비나리아 마란도 서로 토보야 네베 미츠 넘균에 샤마 짬부숨추베 발리아 인다고세 세브나 저타 신도 세브나 저 최고제스 체크도관 대도도 약수 준비나 보제다 주마주 처음서 초주세 타 초주이 뒤베게 원체 탄신도 딘데 망스 최비나 양키랑 구수디 이내레 당시 되부 중국에 세코도갈
0: 요요 아딘산 처음에 세리다 신도 나가 좀 탁주 손자 소주 대도 당주 제발러드 내 하버치지
1: 슈잔발라 대지만에 키랑게레 세리 세브다 신도 세브 망스 최나라
0: 요요 보모 다디레 랑게 소주 세이다 이드조 치로지도와
1: 어제 니체 내 좀 더 치료 체샤

0: 让院长等于给将用其美丽卡其密码通知你这些的美丽通知也等于给通知你一两年美丽卡其通知其密度抗中杀毒热度写不起基地地区有人第一个用为智联热热来那么三天给了在三万站他怎么用下面来提过去三九十五年他在冲击对龙地进去东港区及重罪路区抗南区 표준석배로듀버지탄제시티신장외님부제례미남라나티와라히바침부충와응암슈송윤신규대니전자티냐자응부잠마세계지링루탄미리튠지롭수수념퇴배롭센초사시경기라자총기뚜롱대진추동가르춤충토미리니접시이망초치듄탄시동자락잠냠토초기신규대리탄퓨리휘리
1: 伊利索吉吉里面找他空隙面找我中你个念头吞吃什么第一点别错接行于第六六六头东家中兄弟你调个中一别借用其美丽吞吃也吞别吞可以给别吞千把大米不是第二美丽卡给忙错接偏准大众他接行积极前别恩主席时将用所创建他社会顿仓马拉借用其美丽吞吃也吞别吞创建他 则与军心行让卷中堂创建了总结送所结堂参不出主织国别顿参不担忧两点家的恶中恶皮堂米给了你的主席了借用其美丽团结也团别顿起参年杀于不是逻辑给宏图直接出席习近平给中央国策操编那这一天陪让卷中五年的龙出租口玩电子学位结果修炼陪及美丽卡给密码了
0: 中华美丽集团操办都市电子协定中华美丽集团操办作用解决了各地当年借用其美丽团结也团别团区或大队各县俺就能有你先空我的社区生意科部充电图当期三队里兄俺也装置前一级别结合比解决可以装置程度出个行车有不是总他才把看的用为西林装置别可得了年主也给钱多年等于另外
1: 新闻会各处签不脱表示俺里社区入道中俺们这年初的年纪三个月吧杨建下面结合及解决给一个政策西区新道堂美丽卡瓦拉别的解决了拍不签不脱表示俺里及等于一个零年美丽卡瓦拉团结多次制度解决了人力技术不就引起什么事第六年培育西域建筑当年落顿住同样课外落实行将用给空话层面
0: 第二十八，培育起等于一个零年，美丽卡去联系芒草区，没办法，军械没办法，吃东西，直接书记俺就什么一两年呢。车站六十几起的培育，培育强大能出了车站操办西林图十九前天，孙杨特别六三局，当天送着天，炸弹拖土单位西龙德部局去。能就创建装置操办装置吧，定金出了钱。
1: 他不去接，俺做忙做接，过了个别去动呢。老局长啊，他们就到四月接，来的啊，接进的话忙做了啊。当个各职员是都把他老局了，担保上呢，再到这边破旧事了，就忙到啊，组织这些别都快全部解决这边给他，不用他的现在都是。借用其美丽团结也团别团区组队活动前的，结合起解决给一天的当年，美丽卡瓦拉中央堂别的，俺们这些投票了各地当地，票大难塞瓦拉，边角塘人那台。 别里解决了各地当局，直接书记组织党委卡卓新，罗继春，三队四中班部西北三国操办，俺解说卡送了几年，西庄堂、重庆、北京、河北、云南解说罗庄堂别里七八解决，三国操办人西林区创作奥运联看年级公民堂，美丽团结也团别村去团民，提醒美丽来团去来七八建立出不西进。
0: 美丽卡瓦尔中央顶上堂，确有那别的，俺们这看里头不贴。俺们还会过年，中华美丽集团操办都是电子投保嘛噻？帝都娘娘堂、车站娘娘、西村娘娘、两王娘娘姐姐，他们都是参美西南体育电子投保成员。让卷中去调个股别，三队新竹马步西北成员美丽三国操办股民，黄永正去，他的老总吃不着，俺美丽团结成员呢？ 俺村我的县呢，立即持续第一步先穷些什么事？让卷中去调查个别，三队新竹马步西北成员美丽三国操办股民吴建才人去，大国体冷军呢？ 미리 가기 망쳐서 시드윈 냠내기 넘버 강사 통주도 퍼유토 로지 롭존 제비 제도비 야구타 정유기 통유 탕송 제체니 통주 야구치주 인시 송바세 대닝니 피게기 망도 힘바타 시드윈니 니이기 체진세기 연론 장비용 워타 조문랑매 대 디신 자단타 나중기 춤춘제 미리 튼지기 매도 사드 척성군토 차체미 제시 최상 초시 투어타 계도기 배바라 대니 지계수지 앙주라 렌주 체와 시인라 듀럽사비의 변종기 은주 약수 티인
2: 랑경정기 류제 전처 급주시부타 미리 기수균 류제 전처 급주배토 추계탕 볼류리타 미리 기 류제 개부견지 쇼시 피쇼 도걸소 수균기 캔데 남차 리뮤 체디 진도 체비 쪽지 하장 퇴부유 샹라티 월키 선주 세로나 지세 접견 인기 공모 비에게 기타도 고수부타 비미키 쉰타 속중타 기베 쉰타 속중기 민업주의 비에게 진도키 앙탕보 쥐린 체비 남창시 타도가 지수 체디 탈하사타 허게 팀루가라 카서서 비미타 기베 쉰니 속중기 앙탕부터부타 닝즈타 롭스 협원기 팀루가라 카서서 비미타 기베 탈메 속중기 앙탕부터비프리 비미키 탈메 속중기 비에게 진도나 앙탕부터비엔 리元明期, 天天安堂不透吧, 하장가不穷, 리控塔, 接替吧, 人们用接了突起属于一些松不利。 지체주군인킹아조, 자주보류 척중가베 진도 초부채부타, 기베 캐캐 진도 난수켄, 참두 툼루카기 두차, 니타 레워터네, 롭수협원기 툼루카 팜니당외, 터도 난수프리. 뷰미키 캐캐타, 차갸, 냠지차갸, 기베 차갸지에 리고 진도키 각제 투슬립타 진슈부츠 랑뉴 강유드네 앙탕부존린 치신유 닝제 툼루카키 루미 멍진타 리쉐민키 티링 아주 진도나 중제 상무토바 하장갑총 디지기 진도나 모투베준 휴미 차균인 시송프리 미솜제 란초 보류 진도양 지체 주구니엔 웨스고츠부타 진도 초부체부유 허가 루카키 도차 중니타 쥐토네 시지 루카 팜니당와타 닝제 루카키 도차 쥐초타 구이토네 낙쥐 루카 팜니당와 참두 루카키 도차 중니타 게그토네 롭쥐 콩도키 루카 팜니당지 낙쥐 팀 루카키 루미 리수쉔키 진도낭 뉴부강유드네 중제 상부토부 체균인 시송프리 수균기 미리 류제 진도 고추부타 지체 접견인기 치주 미리키 류제타 개부견제니 죽주티 미리키 류제타도나 서구탄 청기카키 툼루가키 과세타 비왕서 수균샵주 진도 체부규 시제 툼루카라 차가 앙탕부터부타 허구탄닝체 앙니부타 손부터부유리 개부견제 진도나 낙주루카라 차가 앙탕부터부타 타세 수남탈친타 낙주 지시왕기라 게르키 차가 앙탕부터부유리 미리 류제키 차가 앙탕부터비엔 제안키 차가 앙탕부터총외 하장갑총 타딘 정영키 서구탄 총기카키 미리키 류제 순쇼 응원발체 마세 미리키 링내 윤진 야구체유 레치 모티 윤형 차균인시 송프리 개비겐제키 차가 앙탕부터비엔 지시왕기키
3: 트렌스는 샤가 이나다 앙탕부터 가부철 야구차겐 리친이나 랜던데라 마사 마사 동리기 짜시 몬디다 텐다시친
2: 지체주군인 긴가조 쇼지 남창키 초구의 진도 원스고추부타 정용키 서구탄 총기 두뇌 영외 류제부남키 진도 초구체유프리 쇼지 진도 나슈겐 시지 툼주카기 루미 실로노부
4: 그분이 남준이 쇼를 가보요와 가슴시 뒤에 인당이 쇼지라 가보요와 있어 다 단디에 류자 진도 아니라 슈우투 닝유니 터지체 슈야 있어 시가지기 섭슈유니 자가 토요 레와에 요때 심슈에 하장 채모유
2: 推荐独特多必须他德国企业随军针都你国族他针都听马切记宁织针秀把巴萨人情企业必须没给企业昂堂不浪不他错过针都企业昂堂不养宁织特别近我的他西街卡索索昂尼不他送不特别密你属于德国针都车针秀别密西堂崩秀新化街了车岗清不提不有他投给推门入卡企业德国企业昂堂不浪不他西街昂尼不他送不浪心 三年开启真秀村，那位芒水绿色军人参与不力，必须每给一个针都拿昂塘不脱边，不杀人进去。针都天年，文件建立村军人能识别，俺做广播培训，去年还将什么电影院，马娘狂飙当特别热话预计送不力。到我针都拿昂塘不脱边，迫不得已。
5: 我呢，对针都呢，带来了搞不晓得有，但是呢，总之也不晓得脱损。 第一节的不过罗春秋都是来第五节的新秀以来，也是他有。
0: 让用中期留在政策各局级别谈，每里随军留在政策各处别，穷穷偏松期政策，特多积极研究突前行。特种谈，读者，研究，退休期期政策，出在特别优势。接着逐渐年期接着，将用期留在政策级，平民期特种期特多的国策学。政策托留在别人在几个方面，他的拉在如何期留在不了，设计当我托不谈。
1: 六岁结婚谈，乃至如何了？我给当么谈，三给当么特别些。表面途中去，俺你不脱片，照样进去。新规全部贴出，俺你不脱片，还将搞不重些，是不是？姐姐结婚年前，俺做结婚谈，表面给罗居住途中去，没俺同去，罗居南昌去，真多的过错不是？罗居南昌去，留在边用些谈，恰恰餐厅一面来，穿看全部贴几句。
0: 这两套留在不错，恐怕单边转型越紧。但是如何给登进去，根本你在送他，搁着是不是西谷茶送西一套呢？这边初中去设计当么啷个谈？我的如何去把上转么了？搁着你在住他，搁着送所住茶送西一套呢？表面初中去俺谈不脱，不是？这边罗居住初中去没俺同去，都住真多去俺谈不脱，跟登进去，真多的过错么特别个数，俺你不脱跟提了家里亲不也？ 他们没建议他们的教书单位应变，俺谈不脱不送位，还将搞不穷。可是罗居住去这边没送东西，都住真多那样，俺谈不脱不穷些，是不是？这边谈平面期没俺东西，进入南昌去真多的前行。平面初中去真热套，罗不说铁工去应征项目了，干么做这趟，干着你自己谈，差点你套呢，俺谈不脱不谈。但你看了各地真做难，实际谈不脱不听，你不也不是？
1: 这边初中去真多难，乃至如何去这次人去？干么中央谈，干着你去怎样查处处托呢？俺谈不拢有事。表面去没俺东去，他都是真多去，俺谈不脱跟应征他们。让你去培育他，落在出钱呢？三姐，当么你啥穷为？还将搞不穷些，是么事？天气，这边谈表面去没些别意，退休真多难，乃至他们如何去？俺谈不你个啷么事？这边初中去真多难。
0: 干么送他，干着有咋送他出去给充这他？表面初中去真多难，干么西他，干着做检查来个西医充这他呢？俺谈不拢么事？那就如何去入面退出正面？天天退休真多去，俺谈不拢么他？俺也将用去留在政策那修订谈不应变，还将搞不穷些什么事？那就如何去入面？特别多些，三不拿三别充这托不啦？还将搞不穷些什么事？
1: 这些九个人，电话谈表面积交流积特多的钱不是？真多的出不起钱，若不说铁工的，何止好一米？就你差出短期充这套呢？这边交流真多钱，俺谈不拢么谈？那就他们如何去人情转面？面就差过送去充这套呢？表面积交流真多钱，俺谈不拢么事？表面交流真多钱，俺谈不脱边人情转面，充这三不脱边，还将搞不穷些什么事？
2: 第一个来我奶奶出边些，这些作业人将单位去书记宣布，让杨总去主席岗指点去，让杨总师兄去军列从都作业能力，职业书记近平去单位松懈去进去工团，局长老总能行，让杨总单位去规制冷气时送，老麦去变做了通讯塔，陈江师兄组长去个所去来团了新竹能力。 从这头，党中央塔及其几个团体特区规制六大定时节点，让杨总单位去列个规制团员特勤切开，让到去培育列团的人，改用全体车辆去个节点，推动各专塔推进规划，原定批改接当托，第六名车塔推上去推车塔为国家部组织规定当内，变装背包捏电用器具。
5: 奶团进车塔，名车进车，这批进车间他用车的，推车顺便批改给推送塔，推车识别各种推车们的通勤切开，变装酷酷男的屁股用车呢，新女衣柜，马脚垫不车的，南国车东塔，汽车充电了规避当托，变装电商垫不用瓦切开，南镇车边名车温州头车柜，我将俺南车团员车叫通勤车的，马往安巴电线，机车去一起投诉车当托。 给科比特区塔，针对给列车团员切开，采取给偏不贴、偏改给偏女的给我切过其他。从这托，查瓦处总共切切，马脚垫不塌，南国车路东土了，归女塔偏窄切东土不塌，芒草偏行，电价严令土不越进，偏将榆林地块塔，北塔空皮东区地价女电行铁。
2: ཁྱོན ཡོང ཁེ ཚུགས ནས ཐ རིག ལམ ཁ སེ ཐུན ཆ ཅིག རེ

0: 나라마슈 자가난 기담규 타줄레갸옌바 언더잖아길 안다가시리나
1: 레슨 러러 도체다 오므라
0: 레세
1: 너
0: 레세
1: 샴고 시니
0: 겐기
1: 돌면
0: 좀 레스 레세 레세 겐기 좀 나다 겐게 줄라슈 오라
1: 레슨 슈덴자고
2: 슈덴자고
0: 레세
3: 겐디라 자레 심바민도 자가난도 피해게 레미
2: 올레 감사
4: 오 감사 게게르라 만자 유린글
2: 나 만자 유린 기란 첸라 가르시 오이나
4: 오 그나 덴든시글
2: 레세 딘질라 드리시 바카메이나
4: 사전 게글라
2: 레세 니게 트리슈프디 고세지 딘질라게 소피난지나
4: 레세라 그나 탄도 드린 게 레살라베 레베 고잔나니 게게르나 키란다 게기토 말라 시바데즈나니 메파산다 kina suma zini kule kasi shiwa yengila.
2: Tachia na?
4: Tene tetan chepsi kondi shubi kibi sendo sambo chola la pune, ta kondangi kibar tuitan nabagindu.

0: ちゃんとの途中の試合員でのクリバレで危険みたいにあぶねれてな、やんやんしゅとくにてたらてこなのこんばんもしやいんでな。ねせ。てなてねけな、ただ、さじゃ途中の年齢の民族中担心で、クリバ団でりきで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康の健 ཁྱིན
1: ཁྱིན ཁྱིན ཁྱིན
0: ཁྱིན
1: ཁྱིན
0: ཁྱིན
2: ཁྱིན ཁྱིན ཁྱིན ཁྱིན
3: Central Lincoln and Nancy Central Loganiton Kungham de Quillian Shu Yubi, Sunam Chinjo La Quanta, Sixi Sangaya Shu Yubi, Chichunda La Ta, Denzilla, Lesaya Shu Yubi, Wang Mulan Kunan Su, Tinin Gedulangani, Chiri Shubi, Gorse, Hasa, Lodro, Sip, Dirigu Suje, Pamun Chita, Ganilora, Tizin Kunan Su, Lungchin, Central Namatanga, Toya, Puja, Rislakbe, Mundun Chamanasol.
1: Lo tu ji le nang na che chung yin ki di bu to le chi mi le ya chana hei zai si chi na ba kong yin nang na che chin chen gu ya ki a di bu di mi le ya ka shi wo re si gen de xun nan xia ma na che di bu to le yin na len gu yu le ma na che chin chen gu se di bu mi le yin na CTB 歌声传情si chi yo re le
3: No, this is in a tone, which you can come to the group in Nasia, Totena, Sugutha, Nganzu, Yam Honyli Zinki, Chinchin City, Tola, Chamilia, Jinga, the Masuke, Kone, Wajan Rilong, Yuyi Milonsi, Sim Sim Changja, Hai, Duzingu, Garma Mido, Tiway, Yi Karwon, Yershun Dini, Wazar King Mulu, Muti Lalong, Chugi, Simgisu, Yunju Gengi, Sien Su, Pomunga, Zido Chin Sun, Zendin, Buging, Sumzi, Sala, Puja, Yati, 지 구진이네 지외 냥혼년리젠 조교난캔 남탱게 초 감사 드리냥혼년리젠디 규네 따나 미도 총조야 천단신 슈유베 웅가완라타 디네 원두라코나닌리아 퓨긴 순난도라
1: 로 트밀리아 시반시 성공지 모스티 남바 공에이나 길라링게 닌리아 쯤지 슈이 루시디 르그 슈제 켄 남바야 고레 카스 슈타 닌다르시 차레리 주용베 지시민준 슈만 세냥 분년리 젠디 야토야 지용베 민준 슈인 스티 난샤
3: 로 티신 응니게 고세디 네레 롱팅키 롱팅 센시 슈유베 초보 남바링게 타 교인디 비토네 리젠 센시난 켄키 초보 남바링게 티싱 안츠 추리 친디기 년제기 토네 리젠디 센시난 켄키 초보 남바링게 촨야 퓨제이 나 튜나미아 조비오 메민디 슈인
1: 로 왕라스티 남바 공에이나 길라링게 니리아 쳄지 슈인 나 추리 친디 나가리아 튜윤 진구치 아 조베이나 리첸시인 那去年不年里前南京那拉森水面及紫外滩他们新营呢偏村及及村之拉索本米那去初二的地基滩点不西用不营那哈将其村不西日了那去初二南拉初二滩点不西那村不西年日下是天南下其他一年里其他给广门南西初二的地基滩点不西用被这些民众收营

계란기 고수디 단탕 고류를 송겹치의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비 영균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고인왕 후다 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Yes, 아니 신나탄 담매미 돌아서 봐 체치버지 요리 되게 챈스죠 응 나 그런 게 가르쳐 놓나 봐라
1: 정말 마티는 다 처음에 아이언도 기부도 저기 얘기 상장 기부도
0: 왜 봐봐 지지지 랭게 넘바 처음에 피야를 이내 레그 쇼이
1: 또 지원을 주된 자고
2: 그래 너 주된 자고
0: 쇼올

0: 토콩은 징가를 샤모도 긴 지도 오차를 편종네
1: 니엔 오차를 기도 담네디 교 롱푸르 쥐네 키라퓨 사투 오차를 시비 담네 리체
2: 시계라 슈비 비르빈드 남바당 잠니서죠 칼라유비 베갈롱지 생겔 행게 구검사 만남소 사퇴용 어서뜸 규칙이 지조레잖아 제월가르치 말레 센소주 슈케 베주지 생겔행게 딜루니 별라 시위 진저다네 로뜨주 땡어 코로다 소비 장랑 샤르도 토니 로 니슈코위 제시 니치기 뒤산시리 소비 장랑 샤르동 투바디 변종기 집주 자샤라 튕긴 상부 준바 마세 총소 칠종다 난제테 덥디 준디 유소 칠종라 데네 변조를 용보 하는 동기 때 네가 계신 태행이 바리.
3: 근데 차는 터는 뻔세야. 근데 나한테 또 대봐. 또 단데 알게 말로 띵전 진짜 다 그러지 어레.
4: 어라다.
3: 되게 가래. 먼저 다 가야. 아니. 장랑.
4: 장랑
3: 나가지 되네. 나가지 다 가야다. 알. 아,
4: 싫어.
3: 근데 메세기야. 도저 아니 되고네. 주지메 메세기 주지래. 가인전 농대 주지 제시고 농대 밀.
2: 你们也不听见。要如今如今就得了这阿些，然后就把等待了的。刚才你没个通知。我说吧。哦，但是。他做业务的目的也要这，做业务的这个目的。这个就带了通知。通知也得。然后这个。俺别个带的通不得了嘞，别没事。别个的。原来是为今日当晚的送，加急行走忙做错，地震电笔错杀不解决状况当，人心人就都得了清皮干了。
5: 所谓江南小东土巴地边疆给边疆配件党忙起做对炸鸡配送操作出去顺手把门内有的陆局给人心电费对其严重点呢别给家下卡脚步和打了配件前辈蓝在独立营营配件给能把上不得的局长刚立勇气我去边疆全部中间电竞中给明通楼星给配件过了坚持学了全部进电竞中呢他是江小东全部中间给陆江苏内心 有个胳膊我操独面出行爱人比资助增长不到成为健康员工增长可以说人中增长忙不独白有个内心了偏呢差不用杀人多所以七不准员的学呢容色党汤上羊毛通就约把干系各日日头养色党养嘎日扎汤加切行日龙几千年吧通就多多了电器给沙岗求助了将扎汤党提出日记给解决外设对付通就多 人类天的学呢，也可能比健康设备标准可对吧？嘛是，电器设备等，形成人类所农民人类了定的。

0: 康仲犀利切语，
1: 康仲犀利切语。
0: 第二个年纪，培育定色别迎来了龙卷切磋了。
1: 第二个年纪，培育摩擦气味就在了让人难吃。
0: 第二。中期南期人类超级民的汤日记开别培育犀利认为康仲犀利切菌识别的前沿康仲犀利切菌
1: 康仲犀利切菌Sambal hingga gungkham sa, tanda hingga ga sanggu sukbe li chandi ni pyo ga lungti ne guji shubye kang chung shiri chepkyun shibye li chandi ji. Nga li chandi zumdi tang zogyan shukin si chung yin. Singa nam cho, ge khab ta mi ri kang yin ya, gyun rin cho we nyam nyon so la di ne, rang rang ike chu tang dienbe so a rik bari yubi xin. Pyo la cho na, cha jubi ta, ma jubi, tu mien tu gyu wa, xiang ju che ba so, Tiu mu mei bie kye ju jian ki, mi ri rang ki soa ri bie ding. Yu chu xian ne, li chu soa la ne, kye ju dian bie, mian jie ri bie xi yu. Soa ri bie ni, pe tu, ji lu nguan ki, lo gya cha ka xian wu ne yu ba, jie xi yi chi soa su gui yu la. Chi song di zheng ki ge, pe rang ki, su ri mian ki ti bin, yu to yun dian guan bu cho, gya gar ta, ka ji, o gian soa ta. Pyo du yu kam sum tu pye di lop chung ta sim ju ta chiba nang ji. Gyu si ta lak lin ju mi nyam nyong se jun so min shu mang bu zan bie. Pyo gi soa rikba ngar le lak bar tu mu mo yin bie ke ju jen kukwa ne pye gye lan na me bu chung. Pyo tu ji ri ja ta ce mo so soa nang tun rikba di rikbe ne che wa nga ta. Ger zi nye nga dip jor ngun ju du kar di. Rikbe ne chung wang a si chabu jie, ju cha rikbe ne chi chung ti nam ni, pen chu jik le ji din ta, jik pen jik chok chu tu jiwa si yin. Tia din, rikbe ne chi wa si, lek bar si ba chi ba la, rikbe ne si en nam gya, chang chu ba si ta, yang ne ra zam si ni, ni bar tu si ngu. Ke di, rikbe ne si en ta ga ju chu ma si ne, tia ta ta jiwa yu bie, rikbe ne si en ti, cha chan wa si, sin ka bu si. 且在培育人体所爱日不他，自然体这话题呀，先他们这位土木木人被开去什么电源？矿里在哪里啊？应该去人里呢？平均培育数日六零起，几元起木瓦，拉枪是那么多不给拉数。培育免谈最西边人类的尼里啊，日边雄鹿是真是开着玉米果他，所爱日边龙体培根西不提，肯这几十个玉米果里啊，接着西边这位的先出皮。那听地里在哪里啊？母体呢？培育所爱日边面子送这过了，甘肃到拉数接着西边南屯，接着西边，应该呢，先是能够个收益。你讲哪里啊？跟着许哥的，陪陪苏军去，老多地哪里啊？到南屯开始去可以呢？你讲哪个的？新西老多啥的的？你农历啥的日子？我地在开发开始有那个了。
2: 我的地，他的老多同志，当然就苏军去了吧？今年印度老多地，南屯去吧，印那地热了，马上就，他都嘛忙的印度。다들또로드등하던저다섯명씩한다는거를직주전도있는거를와
1: 서
2: 뒤가르도있는거라서는뒤나올라라로직이나다쪼치시용하던저신조망자서되는순간거마뒤믹서좋아말해거쪼치시아니하는저로드나올라낭대되는데뒤또어디를가르도있는것같아서는로직이철주간대아니정준로직이었다디디디아니다와서서마도시켜다되는데세야디셔죠상아세디만은저사사다디만은저사라퍼부부빠산뱀바세게던저그코르조하기말은저돌디에니아니로직이나올라사고레팅넘식도근데이무임어다디고데토딜도나요디네디나올라디도나요미소솔로직이나올라디두한테유명랑도르기 다디 말한저 조치시 중지 단아디네 젠베나 로직이 나라로 미디 소고 데려 용 그래 미디 룸데 제려 용 그래 아 미디 아니 세소할라 근데 닝거 근데 용담아요 근데 미디 로직 나라 소소 배전 제베 줄인 나라 아니 소소라 배나 배조 롱조라 소고 근데 근데 형사래 세제 말해 아 안디는 미디라 기능에 바지어 된다 요다마이 세게 된다 여기 야 말하자 룸이 된다 망고지 민두 같은 막 로다체 아니 고고다디 된다 다 된다 망고 전혀 없어 디 고고가다 아니 고고 된다 어떤 전 나와네 고 미 미소솔라 로지 나와 디두 가리 이런 거 유명 직성 말 나디네 대산 등고가 말다 우면 로돌이 있는 아니 로직 나와 지조해 볼라 내용을 된다 요다미 아니 먹줄 된다 요다메 지조라 아니 고 벤조 중례할 텐데 근데 연구 유명 배나 대남 계류스 그러봐 말한조 배나 세주 동조 텐데 말한조 청소 텐데 근데 연구 유명
3: 이면 된대 여자
2: 인공차 맞아 그러봐 배나 벤조 동조 세주 동조 인공차나 아니 고 배배로로 지워 말아 텐데 텐데 동거 하는 거 뭐 말로도 인거 던져 나 대산 대산 던져는 대산 담망제 힘들어라 되니 마 송도가 망제 어떤 거만 있나 그러면 롯님 거 던져 나온 거 같은 될 거야 다 되네 가려 가려서는 그 로직이 직 디게디 디도가 랑도 디게 송사오로 와 다 되네 시험 될라 아니 나와줬어요 배나 나와지기 나와라 아니 근데 좀 그래요 배나 철주 근데 좀 그래요 아니 그 던삼 던져 근데 그래 나와지기 나와 믹스에 되진 근데 두개 그러면 배나 나와지기 나와라 배나 정준의 제트 된대 두 개입니다. 나 사용다 된대 면제네 구현한 두가 아니 바바지기 나올라 배나 갑자기 야가 배나 레아가로 된대 여기 말한 저 믹스하기 소스 김장기 레아가 다 지기 다시 레아가 된대 제가 주나 아니
3: 갑자기
2: 면제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한 더 와서 난 거야 역시 했으니까 믹스하기 소를 거야 다 되는 마 십자 사주대 아니 니 말이야 배나 다바스 메체 직니 숨 시스코나도가 어도 디나로 세군스 그랬다 디나로 안 가려라세나 디냐면 아니 세가라 사가라 까만 가라 아니 사단 까만 중원 때야 그래서 뭐 다다 중원에 들어와
3: 연
2: 건전이 중원 채도 고 사디다 까만디 거두기에는 중원 가려래 제냐 정도 조진세네 아들 말은 뭐 제네 니샤지기 나로 세란성이야 자 디네 디 경과 가르고 그러세나 배나 말한테 소화리고도 좋아져야 있네. 배나 미 잡아리야지. 배나 더주 중 배나 더 지게삼 더주 근해지. 근해 그도 지그래. 근해 그도 약하래. 근해 그도 동그래. 쟤네 마 더주 삼 뒤에 중 뒤 더세스 그래. 니나와 아니 미소 볼게 뭐 아니 좋아가리 용 그래. 배나 잡아르다 근해서 봐 그래. 지 지게도 있어 근해서 봐 그래. 여기에도 있어 근해요. 계속. 둥게도스 잡아야지 계속 가. 근데 여기 뒤셔지. 근데 그냥 면도 줘요. 있는 말은 면제도 줘요. 있는 면제 근제지 더주 근제지를 꼬아 그래. 세줘 말해. 근데 말은 야자 공부. 야자 공부 다 가지고 꼬아 그래. 근데 맨날 뒤 말은 맨날 덜림에도 세게 군대요. 면제. 대신도 맨날 어비까지야로 쏘고 면제요 말해. 말은 표배 면 등에
3: 돈도
2: 소소소 간주면 좋고 하는 연구한 말이야

0: 대로 더 주고 참죠. 뭐 누가 약속하고 그리면 저 말해. 응. 내가 매도 그리기매 데뷔리기매. 내가 데뷔인 동가 약속을 봐. 매도 있는 약가 약속을 봐.
1: 예.
0: 아니 저와 내가 같이 매게 짜든 저 당구에 면자 있나. 아니 같이 당 그래. 에 로마 된데 있는 같이 당 그래. 깡 된데 있는 같이 당. 어 나 돈 줄라. 매국도 더 저든데도 막 거야. 되네. 디 님에 거죠 왕데 아니 고야 소남기 제구야 된다 배나 근데 신다 그래서 요 말아 근데 질라 주당 그래
1: 지
0: 근데 질 좋아
1: 자주 기대
0: 어다 딘저기 남데 되게도 그거 하는 거 로든 디 어느지 단다 근데네 디 신지 자나하게 되지면 거 눈데 다 된선 자나라도 디 뉴뉴로 봐 이해요 다 제일한 잠지마도 딘저기 쉽도 딘저
1: 요
0: 맞지 마. 뭐만이나 요르다. 디 시도야 돼야 딘저나 말한 저 딘저는 시도야 말해. 말한 저 디 콘들레 간장 원두 차요. 간선 디 만주 터져 던져 빼듯 티부시라 그러고. 간선 만주 링네 되긴 해 쉬지 마. 지디 자나기 지경 말한 저랑 비벼 뺀 상아 디 말한 저 비벼 싸져 터불 강 내 디다 자갈 자나니 싸져 마부 두지 두번던져 러가래도가 코는 말한 소리 하는 게 사제들 뜨는 소리 들어와 그 말한 소리 유능들 참아지가 디네 더저 그러던 던져 빼나 제장 시에라 소와 빼나 말한 소리 던져 제 시에라 던 둥그도가 쉽다 제 시에라 라 쓰게 된다 던져 던져 참아 아니 자가 안에 던져 두이 죽으려 디 은지 때문에 빼뜨마 은지 망고 저병 마 딱 티부시고 뭐지 샤가 티부시고
1: 안 가셔야 신지다 빼는 러사 손자 양아주 착해야 돼 어레 다디 고 자나 신지 코란야 이직중 자나랑 대체는 로가지로 봐 고 안제도 띠지 정말에 타이네야 신지네 렉스 망고지 말한 소 시에요 빼나 자나 런지 쓰게 짐도가 로도 디 강라 런고지도 미지체 안디 르면서 디는 죽지 티죠 저거 그 망조야 갑이 쉬우실 때
0: 망조기 니에비셈 때 로도 독사가지 뉘나 니라 가르 망조 가르스 이그래서는 자나는지 다로 건데지도게 철주 세줘 말아 그 나올 낭도 또 철주도 야한데 그래서 다로 철주성시에 아니 고 밀라 나자도 좀 대단치를 빼는 미 달마라 되어요 갬블라 되어요 디 집은 남라 되어요 쓰게 된 저기 뒤제공도요 아니 나자로 된대 야 유미 딘저기 디시에 망고지 된 그래 딜이야 망조즈 레몬티드 시니 야 베디 딜 디시에 얘기 요한테 야 디시에 얘기 듣는 멤베 그런 망조 누스냐 더긴 걸 지는 지는 시래 디시에 티에다 버든 데 대개 본 데가 맨날 한국에 달로 한국에 니가 비샤 차바샤 왜 쓰겠어 이제 그거 그 디시에 그 망조랑 뒤 뒤 탑수시 보여 돈도 상모 되네 정말에서는 자나 신지 쓰게 되네 좋은 줄 아 능리 다디 고 다이네 제일한다 디디 망부지 고야 자간에 중간다 되지 걸로 나올 수 있겠다는데 응지 때문에 되는 거라 고 쪽도 정시 좀 싫어요 다 고 디스 정말에 말한 수 신지되다 디 만절로도 디 아니 되고 누가 더 저거 말해 고 코 간에서는 만절을 하고 비벼서 될 때 말아 내가 사지 마 그러와 나는 저 디 사서 더 고 음식 주고 들어가러 와 고냐 디 멘저 망부여 고 다 수준도 직벌해 고 수준 계속 봐야 되네
2: 시리기 니슈 니네 찰 로주기 처피 니네 슈 센다
3: 안주 매부주에 두슬레나 장 알아주 주민이 야게다 불어와 내 생기 주민의 생인디 네바르도 솔렌도 가네 렘바도 쳇지도 미리 렁이기 있네 두리아티 하자 치케체오 리샤세
4: 저번에 도저히 난다 그 그거기 링키서 예쁘게 종이 난다다 종대 수수수 나로네 민나 마부 친구 사진도 못다 사다니가기 나니디디 지시도 제외이 코미디니가 있는 능기 당미 갑디기 주족기 개중 당 줄루 당 준이 당 벤저 당다 무슨 마부 친구 정근도 미르디니가기 정니기 무세기 제주지 형 동근도
5: 여기 단단한 아주
3: 망주 규제기 샤브디 교육이 네네 대비진이 디 로규들인 다죠레 마세가 또 말아도 시에 샤브디 하장 교수님 속고 교육인 로가 가져레스 디 집도 잡았다 교육이 네디네 가라에서는 교육인 구때 로규인 구 임바 교수님 속고 임비다 디 땡치고
2: 디니 강중 시리 예배 랑저 인라 디니 시리기 닝주 슈루에 슈트라 강중 시리 접균 시벨리 젠디 군이라 몸범이베 시리기 뒤지치
5: 샘벌링게 탄들링게게 센심비디니 벽이 소아직베 멘치 송지고라 편정 뷰루 수리 로링키 기겐 체무와 라차스남도게라소 제르시베 낭튼디지 무튜네 저버세러나
1: 먼저로 되나게라 치지릭 신산제다 아니 니무인다 대리 빈나 차와 이제 가르치네 야우도 야면은 야우민도 산제메베 나데나
0: 버리지
1: 된수가 안으로 지나네 등고리라
0: 지네 등고리디 그래서나 또 야에 걸 쪼제주 직보고다 멍지고다 중화래 되긴 쉬쉬 되네 또 던져 데려 다 던져 믹서 데려 봐 말한테 세제 대에 들어 봐
1: 세제 대에
0: 세제 대에 디 맞다 용디 다 세제를 다 십도 따신 게 공부소질에 너무 따가 죽는 콜라 디 지단 진짜 믹서 세 맞대 지랑 말한 좀 거 드린 세자 근래서
1: 두고 두고
0: 생해직 때 하디네 진짜 미소소도 안 되네 미소소 못하다 그 지워 봐 어디제 된 뜨니 거 직디 세자 그래 하디네 믹서 가지고 안 되나 니나지엘라 소고 딘데 다 셴바 딘데 가지고 말해 그냥 콘솔 좀 그래야 돼 믹서로 와 근데 독서는 안 하죠. 다 그렇다 죽나.
1: 아.
0: 다디네 고 동아란주 다 망게터 라고라고로 좀 말아. 긴말 와.
1: 진짜
0: 죽나 지다 지다. 믹서젠. 딘레젠 막 다 그렇대.
1: 네.
0: 던전 나올 때나 말아주 다 면주 제베 줄이는 거야. 로도 다 그래.
1: 네.
0: 배주 다 그래. 멤버지 임베이나 로도 다 마시나. 아니 면주디 용다 용거래대 고면주디 제차 제가 죽네요 용어 말이고 로드 담아 간선 로드 나온 거 믹스 미소스 로타다 미소스 감던스 되네 아니 제가 했던 거 빼는 면세에 있는 거 빼는 거는 좀 배배서 버리고 나와라 매자시 하고 쓰이 그런 분 민두가 뭐 좀 매개비
1: 매개
0: 한 달까지야 차지비야 누가
1: 어지
0: 아니 맨주까지 룸제베스엘로 속 주버지엘로 속
1: 들려기다. 무슨
0: 집지야 되죠? 대충 보여로 봐. 빼는 면세, 빼는 면 맨주 제가 죽네. 맨주 저때 빼는 미 내가 건강지기 체도 빼는 면주 소요가 죽네. 어 던졌라. 그래 가만히 몇 대로 제 제네 득득 득고 와야 돼. 이내 꼭 딜레장 약봐. 말한 줄 꼭 최 담제 딘제인데 꼭 니슈 좀 되지. 지금 감디 창마 지기질 뜬줘로 봐. 지기질 떠는 마다. 그러나 미소스 조예트 요마로 와고 아란조에 제지 냉감도 또 요거로 봐 또 용도 그 주인이 되다도 오세 아란조 다 자리 용도 네 제자한테 따듬네 제자 야가지 담네 걸로 제가 내버릴 편도 디 제자한테 디 미티담 아니 미티 중앙감디다 제자한테 틈부지 죽나 아니 그렇지에도 이매배나 내버지기 제도 면소와 있는다 면주체업이 있는다 아니 그 배에 야가요 어 동시에는 나는 말이죠 인지미지야 로드 다시 멤버님 뒤 로드 다마시는 네 멤버 열시다 대지 용어 말해 뒤 대산 생리봐 누블 누적 탄다 말이죠 소화를과 팅 팅로 소화를과 동주의 멤버 동주 시작주의체 가지고 지디 고 대주역 들으시고 딱 그거가 빼나 대산 누적이나 빼나 시작주의체도 나가게 들려 배주 될 때 그거가
1: 나서
0: 배나 제가 주변에서 때 다가 약한다 배나 양주변에 던진 인지도 그 주위도 멤버들 좀 시작도 제거 말했어요 그 도저히 주인이랑 시대도 미소 그 그렇죠 왔어 그 말이야 주인이랑 시고 잡을 잡을 인데 면주 지혜들 배우들 개발 열었어 그 어디를 시부 도나지가 왔어 당 안주 그 리시에도 있다 시부 등 서부 대마신으로 와 지금 콘주 등산시 서구라 말한 저 지루수를 던져 시부 멤버 던져 도나지기도 같은데.
1: 네스.
0: 그거 뒤지 열어봐 그게 배는 시통.
1: 네스.
0: 이 순간 말한 저 로드 나올라 로도 데 멤버 진바 있는 또 로도 때 다시 한번 이제 계속 보시라.
1: 됐어. 로도나 갸라 다음 주미 카시 미카시게 인트스 동안 대진에 야오면도 스니에 야오면도 근데 배 따고 준 텐다 요오면도 산체메베.
0: 오.
1: 근데 바빠 제 세지 셴서다. 다디 갸라 탄다 소야기 지치차 근데 수수 알레 진에 진에 알레디 야고 스타심 고르바. 강글로네 디 쳐고르바.
0: 다디 셴서 탄다 어 탄다 챤은 디슨 거래. 탄다 라자멘즈 강고 탄다.
1: 哦，对的。哦，对，先是先的，过去了送是吧？嗯嗯。但是呢，说是没说是先的，开始的嘛，你们等着几个那个先把讲完呢？嗯嗯。先把可以进来，也可以住一下是吧？嗯。怕是一些不接。过年节嘛，就过那个时候接，过了，满足，怕是的。反正你们几个那个的也不要嘛的，是吧？嗯嗯。你们几个那个呢，也过十只大型的呢，也得罪一点的。
0: 고유에
1: 年过有难了了，要得罪，天天个难了了，要得罪人不听的了。嗯，过谈到的上先生的，他说记了都不知道，嘛，他啥不如去送下了吧？嗯，过心态的说说是没了，你说说其他讲的大了吧？对呢，你过有的忙不着了。那是。过年纪年纪过，人呢，果然让人们一定是该要嘛的，过心不进呢，那过来让人们的接。
5: 新南村，狂徒林杰的三处不敌呢，这里呢，平江、平路、苏里路林溪几间村木瓦，拉强是那么多别拉苏，平吉、苏军、骆驼西不敌那里啊，南屯卡着过玉米塔，加那起新子骆驼塔，开发卡着玉米果里啊，接着区别这不得是，前面里村啊，木头呢，平吉苏阿日边面子送着过了，甘肃东拉苏接着区别这不彻底区别，林杰呢，土豆都三南有秀，天地抗战西里七军西边里村，巡参塔效应，里村的总指作用三国七军塔，西皮千古南看八三次拉日，我那西面里村啊，杨家解药。

0: ཁྱི ངོ དེ ཆུ ཕེ མེ ཐོན གི ཆེ ཤི ཅིག ཅན གྱི ཀ བ རིམ པ སུན པེ ཕེ ལུ སུ རི མེན ཁན ལ གྱུ ནེ པེ ད ཁོང པེ ཅོ བེ ཐོན ཙམ ལ ལེབ ཡོ ཅི ངོ ཅུ ནང ཤི ཅི ཅི ཅུ ཕྱི ཐང ཅུ གུ ནེ ཨ རི ཨ རི གང ང དེ གྱུ ཅེ ལུ ཅོང དེ ཁ ལུ ལིན གྱི ཐུ མི ཚོ པེ མི ཉི ཤུ ཙང ནེ རང ཅོང སོ ཉམ ཉོ པེ རི ཐང ཚམ རི ཆེ གོ པེ བ ལེབ ཡོ དེ ཡོ ཉིན ཅུ གི ཆེ གོ ན ཐུ མི ཚོ པེ ང ཅི སོ ཅུང ཧ མི རི ཅིག དུན ཚོ པེ དུ ཤི དེན ཅུ ཆེ པེ ཅུ ནེ ཅོ དེན ཅམ ཁ ཐང 포장보다라 란디엔 쪽라칸 펜조롭진 소소 따고 체범마세 랑존키 슈누타냠토 리니에 베리 체버시 니듀 중국 왕균 규제 속에 표도 지변 첨지 첩듄 텐 당부티 체버타 펜존 뒤가르 칸진키 칠레 카르디니 시림파라 첩듄 체디 랑존키 미리카키 망초타 믹세치바 시림키 레리카키 미나치라 리제키 가둔식 샴육시 타딘키 지변 첩듄이
1: 沿用汪军娘措提卡爹培育来团结人年切归作为车骑士主要下周年普通学霸盆中所车顿天托马提切不行行米色就在其顺序抗力恩与不是马当强多恰爹娘桑学霸昨天都切别强多重叠其增松恰爹人年就在团结各种一把姐姐就问你过错不是国族在国团中华美丽基军措别都是电不足据做干前年 Sarji rinne ta ngumin shusha rinne. Tura pige che cho sum nyamji che ne karti to ngumbara che yubshi. Jinda gebara, medo tu je ki loli chung yubba ta. Nidu, nindri chung giri medo chung ki chungzu ka tu, logik tuji ki chumji duwe tuji shar yubba ta. Shinge na, cho kangsara loli ki namba le, mitsu ngodong le, ngawe zumdang churchin yubshi. Jigyab shuji Xi Jinping ki chuden didan le diong gor ki geshe ke jin,
0: 롭종탄 사르그베 티린 니게급 초딘 디탄 우레니 시도 제버시나 니에동아 자미 생을 룰룬주 파라 게용수 레니에 멤버 거주바 체조 응아진이 저구 세니에 롱아친 주지베 초딘 디탄 신댄베 폐기 철시나 땡기 제베 미세리 체계 리축 중요시 지제 좁게니 사르그베 게급 총라 따둠 지접 주니 시도 제버시나 니얼르나 총라 따둠 셈베 총례기 상호 송중 체교로 쇼뉴 겸니 퇴례 사르드 폐기 동주로 잠디 제읍시
1: 年段咱们这些罗年他怕了沿用冲着大动参别从来一起三瓦了在女前别举行宋杰杰主铁松写不写的他去写于不是接着就过你周去安松别两座里别见证秘书铺的写龙从来开局三队出的可以年偏东前不贴然夜了见证秘书铺的家头聚居老在铁高出心不穷啊存居于不是接着就别年三个月别写到前边行呢 미지부탄
2: 天天刚刚也生就年春学茶项目那么天天的母体第二个来过年估计前边里前先大三路你看你看你天中龙天年轻烈供每个龙天一增重堂龙天德增重堂龙天德白作为普及领业为增重对接第二期我们苏里马尔心头 미지 잉리 데 카르총
3: 차창

ཁྱི་ཕྱི་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자산 대비 센트럴 팀계 공감상 팀디 되게 농진기 리센키 난도 도카르 십중 7인원계 기잠바다 참바 견젠다는 슈타 나시 변종미마 비준컹네 비준낭외 표기 너슈진도 기념케 불도 되베 점중 정문이 기약해 슈누 담이 기 뜸규 제바티 편논네 단디 표기 농진기 개주당 팀바라 좀지 원삼당자 양튼 슈규인베 세나 유슈 생기는게 Pyoki nashu rinlu ki nyamke burdu tuyobe zemrung rinmunyi ki chayshi ginba, shunu dami ki tamgyu jibati zomba po dokar shibchung tsirin wangye ni, jelu chekdung chukye gubju khobdun lor, chang teglung tu, yeb ngawa tsangyan batang yum tengchung nye ki se suku chung bata. Gonglu chu ne jubshi para pyoki yikzi nyanga tang jibar jang nangshi. Gonglu chunga ne, menchu rindu lochin damashiri chungdu nyanga liu sumda, zi ki goro, 一日那座战斗杨杰美日暮永座叠球若宁美去路借了罗松江南河市多个的协中次令万杰起解剖哈桑给革命索不群格的大连那么国真顿不街上压促明王婆拉我孙南多街王卷米南街街几个那起日西个子总兵的将子持武总给总兵平山内西兄给重口自兵高轮街给给西永华的 학벌도 콩키 갈륜 코나 롱숨주 수업시 낭용싱 장남 갈륜 도업주 제바 잠 춥지기 칠로띠 제로 책동 뒹게 주주 리손으로 공부하고 싶시 도가르 협중 7인 완전히 뒤럽 좁게 배 표기 뿐지 교회 최나 년자 신도 치외 좀리 개전식인바다 콩키 명왕 도업주다 신우 담이기 뜸규 산계기 중접기니 현자르 야카르게당 표게 인 현자르기 Nyerku da zhu se chi gali chenwar jibwa xiba suwa zam na yu chik. Te gun ki chu ne, shunu dami ki dam gyu da, miwa dok ju ni ni, gigab chi na tu gai cha dang shok kin xin tu chenpu yu pa shi. Shunu dami ki dam gyu jibwa di ni, dokar xeb chung cilin wan jie ki, gu shunu tu su, jak zi chibu zong ki, zong pyo nang rin u zam ne, ju dokar zhe xi rab dian tu zog par nang xing. Nyan jib cek chur ki lam ne xie be dam gyu rin mu di ni, Pyo miri ki zogla gyamzu chenpyo nang ki wedong chowe jenor ki chay shikri. Demgyu te nang, zomba pyo suenyam tenpe tambi mangbu kyo ne mi su nye tang yu ki zanjung. Sambe charko suwa nemang pyo sum chokba ngun sum shin chi yu pa ma se. Cek jor tang, ngun ju nam jay ti, nyan jib tang, ko tuyun sa ba. Na wu pyo ki da jor pyo sum chokbo mang ta jay ba jay ki, zom yi te loba po tsu yiwan chwa tu pa chungwa ma se. 좀취퇴 민나 편준 랭묘당 유익 전종 저와 튕긴 강식러 진배 따와서 책지에 영향하게 도안이 치바다 저의 규림다 숭예도 꾀배 민의 삼로 동취소 책로 도와 지유배 제로 배면 좀루기 남바당 댐바 뜸규퇴 랑조 표숨 척배 류러 갱크 상부 제바당 자월 뜸규기 소띠 좀바 보니기 주차 멀류바 냥아 메롱기 슝 체마르 조바 체마다 급제 그코르 시디 제가 먹뉴 찌리 제베토 제체 된당 참베 겐남장 냠시기 제네 멤버 춘바르 제라 책제 남 제가 딩동 찌리 대야 책바르 저순기 제가 시르 대바지 찌네 겐데 뜸베 냥아 자외 수균 떠네 제가 먹뉴 찌리기 겐남 냠시기 티유바티 Nyangaa me loo me xiong tiong ki jugu yangbar kurbe liki piyo barchi. Shamla lingye ne dogar shibchung cirin wangye ki zambata. Chamba genzen laji xiuta nangxing. Pyonchong me ma bichun kang ne bichun nangwe pyo ki nashun rinlu ki zamchung rinmunye ki chashi inba. Xunu dami ki damgyu jiba pyono ne tante pyo ge nungkin ki gachu tang tunbar zumji yuwen camdang zhane yangtun shibati liu gyabat senro nang. Tila shunyi yang suyo wa. Lo tang na tsu lianji ge kurbe, yebchi nime lo chu dokju tse, rinchin zibbe do tang mindenbe, genzen ka la jenwa huye samji. Tishin bongi zo mindenbe, yu le
파리 수식 지과다. 단이 뿡소 잠즈 징사모로 커딩 왕비 슈키 쥐바차 딜레차가 차자 머치비에 네바르까이 나와 쥐와직 시베 바다 나로 자줄장 니멜로추 동어 슈착보 마스 라량 슈누다미 강 색발 미룽냠도 디게메 부기 리베 남기 사케니 파이 레퍼 돔네 현두민 텔레 뿡기 조르 계징이 시베 괴바 가양 마치데 메뷰로단 캠주 저득케 빠신 뒤푸 뒤나 뒤기초 망두 치미 대양 견직부 봄차 돈다 직부 뿡조기 칼로 주루에 조르 나키라 슈누 예비움 감두 네버추 대게 재미 표배 옆기치 니신 페퍼 메바 대퇴게 유라 은초 론인 도아가와 출문 법비 진주 대왕기 나량 옆라 그버 뒤체데 랑기 응주디니 세월메 겐라 망도 퇴배 겐진바 년기 왕부르 쇠외 된디콩 초리 넘버 개외 겐젠즈르 이신 왕기 개부 최민벌 칭불란이 디니 조다양 근데 두구 차티니 뉴스 대당 총발 텐라 제오이 조다 뿡기 조르 그나야 신된 수식 추월 민주르데 랑기 되바 타양 시다르 줍 땅미 토끼 차와 라슈나 렉베 남두 죽베 투메발 멘드 냠게 양사 친부루 룸 역기 된디 렉발공 지량 달라 제외 두가나 작바 줍베 튜니 디임베 젠킴 푸두 신라 슈니초 시에차랑아자 수식 딘바르진 파르규 딘두 채와 말라디 시워드네라 초에 규주비 미순 자디 슌바르마니나 큐리 뉴고 딱이 지식치 근시 파당 큰기 히르큘라 부이 시에지 랑기 자오리양 옌부르 똥라 투르제 시럽당 댄시 차장 신두 매체네 다니 추미 람질 민족비에 당부르 강삼 자와 디 된데 초도 조와르 슈파 도와도미 초래 넘버 계획 갱안니 세세 파르두 드롭베 양년보 옙지 기파 깨바 니큐나 당규 투파 쿰바르 미세로 시 바웨 퓨두 큐르바 남니 유두 죽발라 파 미사와 년당 체발라 조와 체바 대피 로니 강티장 과도 메바 임베 슈누 담이기 대게 녜바나 개보 니멜로치 디냠도 다니 퓨 체달링웨 담티다라 랭키장 의월 큐르디 디니 소지 정신리 대비 시럽당 투르제기 등이도 파바디 파르기 그외 지월 민유 유기 렐라 멤버 신베 론이 도와도 미 대치를 다니 슈누 랑기 치다르 시바 멤버 두차왈리 급시에 많이 내 매바 포주 당부 나자 지마이 솜수 슈마타니 핀조기 계젠 투미 카당 바나사 머류 저시 냠수 가와치 제마타니 빠신 뒤표베 전반니시 링불 마토발 시차르 시그 계톱 핀줍기 직제 톱기 퓨도 침발 교루 촉주 장라 직지 기규 깨오 라위 교제기 초장 강기 장라 매두 대다 강기 두어신 투르제 겸수 파류 친교르 단위 직디 매부루 니니 디질 예신 셀로 고발 수입에 특시해미 원디 냉톱 투르제 되나야 시럽삼의 빼당 민대나 직법 멜롬 동해 왕분이 론데 제품 출기 좀 시트 바웨 접지 용어로 죽발라 장신 깨지 딜라 로주루와 메나 바웨 님베 자디유 톰달 총양 륜치를 쏘아당 제 류송 돌지 고당 파르유디 준비 춘제 제자 슌바소 이디엔 중외 땡당 민대나 냠니 시칠 티다 렉벌장 강시 칼레 토아달 법어다 사이 줌네 심부 따르툰베 요제 저득 가롱 참이치를 넘기 뿡기 매치 영미차 개디 용어를 렌직 휴세네 파주 조두 라도 난쟁투 제바티니 시비 콜로딜 기부 텐톱 살라 매차르웨 세차 마루에 괴바 신지체 지신 장예 루푼 댄쿠르야 개당 판비 개발 마시나 닝지르 매차 빠둡게 디젤
kengshi paru gwa ngenbe bung mangyang zo malu pamche tar shenda shenpa layang nyamta gung suwa la megu dikbe kurdu ji. Gyo tondar mesu shenpa yi kyebsu wang la jayi kipu shi dengsu mecha teni rengi la jenshi tawe yudu wangbe chir. Jiryang paru tutang cheche tar yuengol lakbe gyo su layang kundu zimbe jewal mecha te jidar chayang rangi lakzir ne. Wendang dikjian kyongpu sokle isi changwa namgyur shidu dar duengang. Namshi chudum geba jubwe ta duengshir jaylam jambu tabgi du. Ngendu jiwe nyanshi lu chibwe longan bangkyu tabu kibu te. Pembar chibwe chawa gadrubgang yidun mirung nyewar temewe. Rangdi londen bawur parubung njombar zunbe bada jaynam la chage cimja teni shendagang. Nyangdop chirki zhuwa debar gyuru. Darme ngangchui zhalan jikdawe tuchung namlang ziki dajurli. Tsardu jena zhala kipsongde rangzang jimbar dunbe nipa dien. Jingmi bungki kyucho rikipu badien lunbu chwagi dun dardi. Paru mingmi zhombe changye ki sibe kongba genla zunbar shu. Tedar dani kyeshin bao yi chepa mingyang nazu tor sunbe Nyamnyu jikdiin tsuylu paazamsi, chidar kowe tuynam likdiinne, langtur jungdu nela kechati, riwe jibu tuyndu yubar tse si, yab nime lo ju ki, shunu dami ki juba kwa du manyuni, yu du jubi chawa kanyinba likbar tumba na, shunu lumbur jeba gashin kubi chagyan chebashi. Teri shunu bungi zoor shikbar chosu si, naja zimati tuybata. Tuyo ne kyang yi long long pur kyurde shunyu dine su songne zidung sumi ki zikdu digi ji jubarshi. Ziwe dengi mani rangi pur longme kukab namyang machi be. Suka dungwe narwe chong eya nyamta juwadi ngebar nyembe rik. Dadyun kebu lingji konan la meju lingshir gyuwa lujen cho. Mari mimbe menle longwa yi nangwa tambe beki kipchir yin. Kanchu wangchu neme jingi du mene gyamchu patar jueba di dukjian luri jomla korxian tang chechir rangi jole tepxian ji. Rangja tomdian pungtang lunbu je rangwar kawe chua ki xiengi di xiumla jikdu bawe tu dianchir xionu xikbe gyuni jang ma chi. Zewe jigang yeptang nyamta ma ponne yuxian jueba sui tam ji si zitung sui la mebe wangki shunyu juba guadu riwe tsi tetara juba na. Gepu lianme ba. Tsemi zewa qinbu sikbe ji, duzi singar jengi namgyundu, jesu gyungwa lusim gebe ma, kinjian tukji delgu gongbar rik. Ninchi lingshir gyuwa lujian gyun, mumbi mele longwe tunlang na, dagyang sibe gengi gigabdi, minyam kongdu bewe tunchi dien. Dorji chujian gyamtsu pata ru. Dukjian luri jomla chomi na, dagyang bawe bungje zhawe di, mingi langmar chi la gawa ji. Yanla xindi jingmi bungi cho, zhangwar gawe zima kangche kyang. Dengi bungi zowar mapang na, sowang chewe pungbu ji shikcha. Rengi chowa sungwar zunri kyang. Lusu dola jukbe chagami, yevyum zewe jesu kyangbe tar, yuxian xulam rinpur zhukyur kyang, xianti bakung dupe tuen zhumni, rinmi ngiki longchu gaysan top, ji jambi ciki nyeba na. Yum naja zimani lakbar dungwe yitang denbe, qime tikba muti wejian lukpur bopshinbar, jaywar mesupe dungya ning jiji gaydu chomchungu yang meba. Xunu tutup denbe nyimnayang, yudu suala megu dengji yu. Lusu jibar minzin getabki chawa xeju yungur xiongne ji. Mikze xiandian taagi dunsa na, rimun sungye carbu jishikki. Puchu zindian maangay gowe ci, narsun tangwa dunbar meche na, punzu bianjur dabdun yur saxin, jimba jibhu kurki tuba jien. Gesi yungdu junba dabudi, yungsu yungwe tundian suxikchi. Kebar ningzung putang che kurbe, Mani ngay bar tsuwa mayin ba, ngay gab xiandu tenchik
대와 덴바 멘베 심기직 치럽 칭들 조베 레기타 디린 조베 동에 딜러시 시주 나자 제마데 두베 부당 제와이 두게 쿨기 년출베 이니 묘라 젠신 쿨 유진 뮤베 미쿠르송 톤디엔 잠바 락서르라 덴베 냥에 제마데 통웨 슈누 따미갸 지물 치바 탕수미 리시 요와 메추르데 렌키 갸니 신두위 디네 라리앙 디냠 당부로 마점 차와초 점년 또는 집에 가르

계체외 파류자디 민기 타체디 신제 다와 개베 좀 가르쳐 낙자 근대의 년도 뉴르찰쇼 지주진 렘볼라라니 슈누 나츠 치치 차원 디데피 파류기 그와 좀바 빠왔니 삼베 자와레 대바 시코 시 모차르웨 땀도 치바다 라라니 이 롱롱불 결디 짱 메마와르 유유불 내시 라라니 슈누 탐바 디니 드르바르카웨 람기 네웨니 톱 직수 중웨 용어 체와 도마탕니 데 딱자 림방 남탕니 링투 깨웨 지자웨 내급 통화를 줄 심마시 꾼장 제미수비 동에게 초와 냠수 용대 치매 챕기 힌제 램바 티다 통디 개부신우 담이 티 림방 남라 욱용웨 지 디게 지메바시 다니 슈누 랑주 서비 튜니니 직배 대주 박삼 행대 젠발라 미지 토토 로주 주바 개출배 리시 담기 르무 트라 돈다메 직딘 캄들 파워 팅딘 타다키 냠수 마뇽 규제 치자 시투죠 멤버를 창주 파르 넘버 넘발라 직도 파웨 뒤슈 티니 징네 주 담이 직부르 파웨 냠장 강아와 두마 정매 점시 적배 능수이들 죽벌 미치 직부 메바 봄디 봉 뒤지 잠기 서순 뚠지 달가르다 티니 제롱 따당 셴미 칸지 잠 신데 탕니 달레 티신 제조웨 기푸르 제베 서시 바점 메주르바 테다 나초 춘제 웨니 칼람 바르 쇼미 야레 쩨뷰 낭웨 메룸 좀 쟁미 바위 개장 좌라 돈다미 티지르 달라 예슈 메릭 바르 진제 따와 제베 모자르시 시진 그림 나와 셰신발 계급 치미 남들이 뉴르차릉이 젤 닝이 쿠바르 따와이 런던 듄나 듄기 초안남다 다기 수미 제외 돈베 지 드리앙 신도 당외 냠바르직 초다 멘베 계외 개발은니 카당 서시 바르긴 링와띠 대다 쮸베 타당 개줄바 깐나 제모 만지 수수르니 그시 럭심 투기 닝여자 제외 중난 제베 동타띠 마차 대비 근주 진바타 매베 내수 응주 될만주 마게 지기 주와 잠녜기 질라 큐베 넘주르 메신장 양타 튠지르 순주르 유주탄 제외 제든 죽디 나바르웨 달라 총나 큐베 직잠지 교양 연대 풍부로 저도학시 녀기 초아지 매진 꿀대베 머릅 개규 주주 정도 돌 다도 체미 진기 장주르바 대든 랍진 차와 좀나양 캥지 땅내 잠싱 히투와 담배 응주촌라 루신슈 사다 조르베 첸나 심링라 뒤진 캐디 귀베 냠니나 리처 신도 링넨 저지바 신도 메베 유인 레디뽕 조람 귀베 터두 균나야 나위 로수 신슈 조티 고웨 튠데 이와 메균나 이덴 중 초기 기회루 직도 상외 땀니 캐와 링 젠메 딱두 초런 독심 창 레라 진주 세군 면란 독 뉴지 렘부 기월 수식 주 이든 중월 체치 테너라 바버 메주 야르조 다베신 테 남가르 겔라 조르케베 탭지 솔린 피중 렌게 초 디베 초주 추신 메인베 레라 귀신 방미 자월 주 냄베 주기 상부 남곽베 기워 텔레 돌라 쯤바르키 다도 밥주 체월 민조라 칠레 텔렌 더버 미뉴 민 토도 퍼지 짐비 콜로니 최외 리시 마케 기초루 강양 여럽 담배 남다르기 제수 주베 로추 투분께 딕단 직딘 차바 냠베실 남바 근도 박수인 덴버치 대수와 나버 외근 봉어이 정지 튜니 지신 술롱라 멘베 주주 대다 자다르도 토르월 직수 륜소와 일라 숭 시 고월 제바나 대다 기차 제디 미닥부 가신 채로 지달 강기 렉벌 담바니 닥자 남다 폐양 마둠 매양 마둠띠 댕토바 제부땅 제바 오시 규비의 미끼 윤생불 대신 디네 슈누따미 뿡당 제바 서시 겸주 까라제 요와 냠 제진 낭비의 개부 천조를 죽발라 초도 조와 따르 내월 남도 슈바시 공도 생계 내세

나와 티니 도가르 셰프중 치린 완게 키 잠바다 참바 겐센라네 슈다 난시 변종 미마 비준 칸네 비준 난웨 푀기 내슈 징루기 점종 중문이 키 체시 임바 슈누 담이 키 뜸규 제바 편노네 단디에 푀게 농진기 깨주당 튐바 좀지 원참 당자네 양든 슈바티 류게바티시 생일행기 팅디 푀게 농진기 리젠 푀심베 리젠 저주당 직존난케니 깨안라다 십시 챙규바니 계산 들어가라지 생계 슈덴자고

0: 저자 마셔 앙차 시타 저자 토셔 앙차 니슈프라 해리 차부총어 법규 저자 마셔 앙차 시타 저자 토셔 앙차 주주프라 땡진라 남티뷰 저자 마셔 앙차 듄타 저자 토셔 앙차 니슈프라 로롱라 남티뷰 저자 마셔 앙차 듄타 저자 토셔 앙차 니제주프라 마르감라 차부총어 법규 저자 마셔 앙차 듄타 저자 토셔 앙차 조제프라 조공라 차부총어 법규 车在马学昂场接他车在托学昂场你自己不了在于了车不冲了不丢车在马学昂场出丁他车在托学昂场你自丁不了波米了推着不丢车在马学昂场出席他车在托学昂场你自住不了米林了推着不丢车在马学昂场交送他车在托学昂场你自送不了驾驶推着不丢车在马学昂场中你他车在托学昂场你自不了南嘎子车不冲了不丢
1: 车在马学昂场出他车在托学昂场江阿普拉江子车不冲了不丢车在马学昂场跌他车在托学昂场你修普拉南里了车不冲了不丢车在马学昂场跌他车在托学昂场古他车在托学昂场居古普拉天里推车不丢车在马学昂场跌他车在托学昂场脚别普拉坡里推车不丢说拉这么松的西帕铁丢车在马学昂场阿他车在托学昂场举皮普拉
0: 村南南体表车在马学昂场出他车在托学昂场举皮不了娘老们俩车不冲了不丢后来人不送你西帕铁丢车在马学昂场接他车在托学昂场居住不了村子南体表车在马学昂场古他车在托学昂场居古不了别跟了车不冲了不丢车在马学昂场松他车在托学昂场举皮不了他在车不冲了不丢车在马学昂场出他 车在托学昂场居住不了你没车不冲了不丢车在马学昂场古塔车在托学昂场你真你怕这里多 天地那么新闻的许差

0: ねせ、きらんれとちゃなしゅんい。らてじ、くすせだんしゃわらんとましょう。らとじ。ねせ、とちゃなしゅでんちゃご。らてじ、くしゅなご。れうわんさん。こんがんさんげきともらしょこてれ。のうかんさん、せんはしゅいな。となとばてれ。ねせろろ。そなんとばてれ。ねせろろ。そなんとばてれしば、かねいな。ててどんげきゃでしゅんちゃんないから。ねせろ。シャンキー、こせ、ぴんさんじゅらげ、りなんでそやぴじゅいなら。
1: 무저기는당당마르살렉벨이 다운로드라 당세게 트리 총갈라네 저기네 세레티르 니스 그토마소 공신나라나 스튜일
0: 네세
1: 엔주 두냐야 번냐가 리데 땡가라 약도 약도 당세게 비숨 잡고 용에 대시민도 시키는게라
0: 라라 아 터제나라
1: 네세 티노는 게라 된데 진시데 자고
0: 네세 시데 자고라
1: 네세
2: 那我老老去起心度了，年年看起江面顶呢，恰谈起穷气，送年那错着心度，俺让伢郎呢年纪给错了，如果错不赢，想起松懈的呢，如果学姐娘不念的真去做江把给了那么念了呀，怎么着学不赢？恰不错路谈起穷气，出脚送伢年不，没那么起心看真心别碰啊，级别你来塞穷，年纪过去呢，特认了讲的稀奇的，认为给不咱目标用手指头，纯粹呢，小吃个月，土些呢，我老老去起心度了，年年看起江面顶呢，恰谈起穷气，送年那错着心度，俺让伢郎呢年纪给错了，如果错不赢，想起松懈的呢，如果学姐娘不念的真去做江把领给他，大起真情去也不用你谈这位金钟领给的呢，形势冲起，什么主子去，东家乡，看到纯粹，铺路康北之间，密切所信预备大起出脚，铺不拉他，谁家呀，学预备龙真去先出，出脚

0: 양엔 바스 언더 재능이 언더가 쉬이나
1: 레슨 롤러 또 지난 오므라
0: 레슨
1: 너 샴푸 고시니 돌려
0: 좀 레슨 레슨 레슨 갱기 좀 나다 갱게 들라 슈 오라
1: 레슨 슈딘 자고
2: 슈딘 자고
0: 레슨
3: 디히라 차레 심바민도 차가난도 피케 레미
2: 레인 감사
4: 오 감상 게게로라 만자 유린글
2: 나 만제 유린 기란 센라 가르시 오이나
4: 오 그나 덴든시도
2: 레세 딘질라 드리시 바케메이나
4: 사전 게글
2: 레세 니게 트리슈프디 고세지 딘질라게 소피난제나
4: 레세 레글라 탄도 드린 게 레살라베 레든고 좀 많이 게게로나 키란다 게지 토마라 시바 데든 많이 게 파산다 키나 섬나드니 쿨레 파스시나 옌글라
2: 차첸나
4: 근데 계단 계단 잡지 공도 주베 주베 센터 상부 초라도 보면 다 공단기 주베 뒤다 멤버들도 선진나와 투진나 시야인 게라 주베 레데기 게임 비타니야 보면 이제나 그냥 그냥 그 유튜브는 듣다라 그 공단의 공부 못 시야인 게라
2: 네세
4: 이제는 근데 계단 단다 사자 토림 난데 러밍도 전당시에 그보단 내리기 계획이 긴고로 된 잠발라니 소비 이 대로 니슈라 선지 아래 콘란스 선분이 되니 내가 치료 기름 만들자라 이 산다는 마시아 인가라
2: 네 셀로
4: 이제 라틴이 그나 주두니아 보니 레전드 야도 옆에 산 타기 무슨 뜻인지 싶어요
2: 너 터치 안 된지라
4: 이제 라운지 보
2: 너 슈올
4: 이제
3: 메바 마레 호카도 와참기 리신디라바소
1: No, Central Lincoln and Central Loganiton Kungham de Quillian Shu Yubi, Sunam Chinjo La Quanta, Sixi Sangaya Shu Yubi, Chichunda La Ta, Denzilla, Lesaya Shu Yubi, Wang Mulan Kunan Su, Tinin Gedulang and Yigi Chiri Shubi, Gorse, Hasa, Lord Joseph, Dirigu Suje, Pamun Chita, Ganiloa, Tisin Kunan Su, Lungching, Central Namatanga, Toya, Puja, Rislakbe, Mundun Chamanasol.
2: Lo tuji le nang na chu chung yin ki di bu to le chim le ya chana hai zai si chi na ba kong yin nang na chu chin chen gu ya ki a di bu di ming le ya ka shu wo re si gen de xun nan xia ma na chu di bu to le yin na len gu yu le ma na chu chin chen gu se di bu ming le yin na CTB 歌声传情si chi yo re le
1: No, this is in a tone, which you can come to some group in Nasia, Tochena, Sugutha. Anzu, Yam Honyli Zinki, Chinchin City, Toller, Chamilia, Jinga, the Mushuke, Kwane, Wajan Rilong, Yuyi Milonsi, Sim Sim Changja, Hai, Duzingu, Gamma Mido, Tiwe, Yi Karwon, Yershun Dini, Wazar King Mulu, Muti Lalong, Chugi, Simgisu, Yunju Gangi, Sien Su, Pomunga, Zito Chin Sun, Zendin, Buging, Sumzi, Sala, Puja, Yardi, 지 고진이네 지웨 냥훈년리젠 조교난캔 남탱게초 감사 디링냥훈년리젠 디규네 따나 미도 총조야 춘단신 슈유베 웅가완라타 디네 원두라 코나닌리아 퓨긴 순난도라
2: 로 처밀리아 시반시 성공지 모스티 남바 공에이나 길라링게 닌리아 쯤지 슈인 루시디 르그 슈제 켄 남바야 콜레카스 슈타 닌다르시 차레리 주용베 지시민준 슈만 세년 분년리젠 디 야토야 지용베 민준 슈인 스티 남샤
1: 로 티신 응니게 고세디 네레 롱칭키 롱칭 센시 슈유베 초보 남바링게 타 교인 디비토네 리젠 세시난 켄키 초보 남바링게 디신 안츠 추리 친디기 년제기 토네 리젠 디 센시난 켄키 초보 남바링게 초야 퓨제이 나 투나미아 조비오 메민드 슈유인
2: 로 왕라스티 남바 공에이나 길라링게 니리아 쳄지 슈인 나 추 리친 디 나갈이야 투윤 진고시 아 조베이나 리첸 시인 那去年不年里前南京南乐省水面及自我谈他们新颖呢偏村级啊及村级来说本地我那去初二的地基谈点不西用不赢呢还将其全部西日了啊我那去初二南了初二谈点不西呢全部西年日下是天南下既然一年里既然给广门南西初二的地基谈点不西用被这些民众收音

기란기 구수디 단탕 고류르 송겹치베 치도 영이 타월기 저와 충자네 고족디 영군강 곰시님의 교화탕 다르스 사바족비 최군낭 후다슈터 쪽진 긍중토 동규미라 개니탕 클류너류 긍중토 유너규미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站列阵数据推送仪。
1: 세글랭게 공감사 샴라 선규루 냠자 리젠 쇼규인 땡디 선규루 기난 된조보니
2: 루튼 주중지 이고부 비진토 쇼부치바타 시진핑타 리창 赵乐际 왕후니 蔡奇 丁薛霞 리시 한정소 바바오산 살지 지베 방수캉토 시기쇼얼 피바 胡锦涛以 대취메도기네 루튼 주중지 구시발 양여슈베고타
1: 시진핑기 에콰도르기 중동다 제민왕회 고로
2: 리창키 기스지기 관키 가갸라 첸다고 나와타 뛰어강치소 멍의 토담수이라 소주교교 고르키 기스지기 관키 딤빕시바 지다 제벽 고로
1: 우르수 진리부당기 자벤기 우르수로 거동당와 카야데 랑의기 막된 폐조 요깁 제지 제바라 균주 제바다 우르수 자두 자벤기 흉접 채무와 우르수 초기 공배 고르소인
3: 相听地孙九期能听十分的孙论哈。这个理工呢，别别你出。中国空间当局培训党员，原人杨赛特别，黑山南大的空间人路的特征吧。开头拍摆，就每天的给设计开间的，七夕开间，当当几个给开头拍摆，估计吧。中国空间当局各局批吧的，各局我别中央七夕局的军粮委员。
1: 解释基础抗给听爱总理陆军朱镕基以国母蔡卓别人毕竟八宝山杀鸡级别旁素了学不学不是陆军朱镕基女婿王给你懂你学这主流到我这边蔡中年年纪出自卓别的格拉么出给托毕竟都过些不得过些对公路国主靠别人不是蔡卓别年纪阿卓罗八宝山杀鸡级别旁素抗给从前途 革命切行纪念点了纪念切别叠具日暮茶行月从前的月数十年那不要点头陆军朱镕基了两年什么学写别一个干部切别切给建议给月吧的切给建议给我的陆军朱镕基以古巴的下月陆军朱镕基以古巴没多岁吧的学别处学术岁吧的过滤托马当这位中国空联党给当大的准月 我这出自古的七个章了习近平的李强赵乐际王沪宁蔡奇丁薛祥李希韩正硕两岸及瑞阳区特别我陆军朱镕基以古本的军队配备我当年两岸学不得陆军朱镕基以年年的日日新恰当当的称之学员胡锦涛以两岸

0: 탑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지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린 카상
4: 점링기 티린 카상
1: 싱글링게 군캄사 샴르 점링기 티린 카상 시베 레첸 슈구히 땡디 레첸키 낭튠소니 쇼딘키 게포 아부돌라 구토니피 조던타 종크 냠레 갸치당티 탑주로데저와 서부동규 리쿠치기 유지 주베고스타 자벤키 마케징루사르피 럽규 강고 타지토 치괴베고 컴부티 제치동키 톰샤 치로 후타 동신 휴베고 아프리카 사미 게급키 중컴 유고르 토뇽 사바 용탑 지베고 중국人이기 폐계 렘포로 교신 유발리에 수지기 초람 강미 지배고 이시야타 시디가초 제목유기 변조 냠레 전주기 냠레러 유세 중재 태외 망어 토미시 지배고 샴러 탱디 리진기 낭튠 십진함 센로나 조르덴기 게포 아부돌라 구토니피에 중국으로 게튠 섬주만한콩 중국 사르급에 제퇴 진지당리능급 점링키 변조타 첩시 캡콘키 도표 개진시긴 병원에 중국딩히 폐개타 변조 야튠러 구디동회 권래시표 비순식토 교류시 조딩키 초니기 냠레 갸치당티 조종키 터취조대지화 알레 섭도동교 리구지기 유지송샤 개보 아부돌라 구토니배송퇴 자와댄신 예덥개폐 조종기 큰이기지회 초니기 투문기 소녀튠진러 구디동화타 사르둘러 구이피 개큼이기 미만기 디기 치료동화제기티 멍시 땜부지딩휴 콩키 다딘키 첨트큐 개큼이기 저와 티웨 토웨 추세토 립토피 리구지기 유지송입시 아부돌라 구도니베송튠 개큼이기 니동쥬응러 特区肉碟之外族群就你起之话别给清不穷铁娘们给开空铁从推马脚汤蒙西之客落不所面具之天人年别的所开空忙不如该给大学空铁年限能天中国你脚点起级别的人起女不足用铁铁娘们肉的铁金是谁 你懂中文论年你懂你是怎样略牌脚点起基不塔给你点进去没能动查开些了中国西中期扩展这边所讲历史列偏不投票提名中国女局马就起家脚点起女局让过让当塔那么进去特别了立即千不比喻了马文牌脚中期你们列提讲到女局塔现在是的
5: 月口盲区科技所开矿体外盲环模特体改革动作日故期的月不时阿布多勒古托尼别松天焦点了社会期所中来日他其中期电力所各位恰金桑不总月体特区期内部他通控期力车修诺新店民的建立中区边角都主他浪子期力车科了日比修金节他松之前提
1: 叫你去俺们来干这东西，苦干上不准脱皮皮。空气模特提送去，脚垫他中规划，龙岩他年轻开矿期，俺们来太厉害，明文别多不出千不点月贴。脚垫去开头旁边坐着女不躺，推磨磨一片，云中开去了电梯。脚垫顶去，中规龙岩烈士八零七元作为这些图，准确是我这个月不是。
5: 社区区推布高林克阿布多勒古托尼片帕里斯丁区内推尼阿信预想社区区地位内推西银巴文字纳瓦塔基地汤区马切切社区铁模特铁长区区南部吞个马些长区区这些三面切巴切着塔卡空三面切巴加切松铁铁米力别修建社区县里亚开局实际松下
1: 阿布多勒古托尼片，昨天起社区区推布西路土著桥，模特规定东区人了。中国滩推角桥，兄弟隔壁热话洋区。 계지 카디토키 도쇼 계진 시인 병원에 종크 장외기 개캡체회 계지 수견타 대신 계지 토키 왕차제티 개컴니키 주시 원교를 연결 괴디동초 냠지게초 된자 린진 련속키 균례 린진 개캡지 인폐 종크 계지 시디타 된자 순경태 뉴버케친 듄신휴라 대단체치 콩키 문진낭튼 계지 카디토 콜라시피 로조기 급남키 뉴버니르신 원캐유친 콜레 변조타 된자 티신 균투피켈러 꾸디동어제기태 뉴버 나르웨 계진 듄신휴 대히 계지 제체 멍세제피 계지 지름 송경제피 계지 진신 나르웨 원세 퇴도 송휴 대륜히 중국타 아랍계 급화 친지속티 롱어듄주코르웨 로시인신 아랍계 급타 중국와르키 저외골링크 아부돌라 구토니베 송튼 原人期 저와티 서쿠키 냠닌타 두법균도기 냠세 태규라 저니키 우유주 냠리에 균퉁앙 배워타 편순화 통답할 숨토 투문키 기피엔 우유교를 용화 수유신휴 탈류 당화 기피 세주영은 인니 자빈키 차긴 강양매파 곱단 수교 캡자체티 롱어 개주계 지코르회 니무시 年天嘉宾去欧秀林前高市造苗戏嘉宾不孟竹期年间不举辞全部举辞进过美北区刚了全部举不马辞全部主文言举不堂嘉宾古宋林前小泉庆次郎所南伦兵日堂让王孟竹党期土镇兵日期进过美北区刚了全部举不辞
0: 嘉宾马胖提国大学别陈水银末嘉宾期业主西宗别拉天接了铁不接不提你陆局期长点了碰头当我他西北了真龙接破某处就职级期给级整了了初见让我接引了中国水别一些些女子宝贝给个期迷茫期自动了女子测评当我些感谢 中国昨天嘉宾说了制度年不堂国有党差不党有事。争取期南一了广大门举办马团监督降落结构的规定结构所当获。应对春节晚晚接不拉索别嘉宾师兄期专业提到了给客气囊期领取期捐助堂国有党党有事。
1: 嘉宾给研究期可是可度图让军了森系不怎么样没别无数论金时期忘期他略当完给别次军人年年某处组织期年末自查学体银时殿下也是明天嘉宾给马给人落三片看到给查据了给及基础期年把图图算千波加贵不马些刚过他几图加贵别文件解读
0: 嘉宾给咱们两千一百个数，其中了珍珠级别某处冷天，美剧团车会难以随遇不适。咱们两千一百级数，东京车局局接近局那边团天，嘉宾马街人路去，珍珠某处冷不烫，某处去租局别玩，夜把托，闲了折腾米片，坚持过个别，文件他就头接遇不适。
1: 文件将特朗普所给建起，嘉宾马克人录了增至他请不起见面。嘉宾去业主多数去，陆局去落地要求接盘，军车没把入规定当地，争取某处开门铃不响。争取南岸再说其他亲密事，开始找他们谈，不只谈其他。嘉宾去各大学一所，给及接诊去女不抗力点片，一切日常身边拿。
0: 嘉宾去长期用所没把所谓不列，长期监督最图片，团队群众见面交际，电片三不解决。嘉宾去大家老领导身边，责任去团结不变难。嘉宾去给客去往常点点浪片，某处堂，程序去几个月接不行，然后程序就具体，给及最新特殊其特殊，难免送面交际，电片接多。 文干国宋中文模特托着动物年，第送一切送了所有结构规定动物也怕是他。 三面人心气存着七东七片各种美不所念国送甲式甲片贴片不是三边拿巧用念冷素拍过去女七十东为牌明年甲边气三面气更多了电梯接团国送气杂团军切美牌美不所谈我念先对会蒙特七度边女不对贴蒙处就这几个清个列别提特特几心血 宁队村街八个月北边阶级不应被占领宁队南团体加边基础区及村南间片南团系统区域不是文卡杨家的孟团监督局会韩森基规定后加边基业主交卡期宁队村车往往级别贴领出期年初领不堂然地切过咱们新域不是
1: 咱们马青一边个说，这边去三万过年，宁队村桥新出三百七百块地单元，谈的你给这块去开了几片，宁队村桥万万几百，过天一片给开几十，这月年选哪？这边了村桥人片，宁队过桥团结这边女不谈，宁队村桥建镇这片，马屯去命运片多少点不安全。
0: 龙文松就说这款去，大王级别去捐个年，这边去五十六千，村山富士去，村山两面别提，这边去天安农村去，给去六点七天，某处去两百多元，去两百八十。